0: 오.
1: 어떻게 아시안 게임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0: 그게
1: 아,
0: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아.
2: 아시안 게임에 파크골프가 빨리 들어가야
0: 아,
2: 되겠죠?
0: 참,
2: 네.
0: 정식 종목이 또 체크가 돼야겠네요. 채택이 또. 알겠습니다. 혹시 동네 요즘에 한달 동안 지내면서 뭐 동네 변한 점 같은 거는 혹시 특이사항이 없습니까, 여러분?
1: 아, 그렇게
2: 뭐,
1: 물어보니까
0: 생각이 딱히 안
2: 전혀
0: 나죠.
2: 같이 안
0: 아,
2: 나네. 네.
0: 저는 두 가지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부송동에도 동네 마트 있잖아요. 우리 동네 마트, 식자재
2: 네네.
0: 마트처럼
2: 네.
0: 크진 않지만 부송동에도 모든 게다 있어 옆에 동네 마트가
2: 네.
0: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현동에도
2: 그렇죠.
0: 모현 배산체육공원 가는 길에
2: 가봤어요, 저도.
0: 조그마한 동네 마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두 곳이 다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두 곳이 편의점이 또다
1: 아, 네.
0: 되었어요.
1: 편의점이 됐더라고요. 또그 옆에는 큰 약국이 또
0: 오,
1: 생기고.
0: 그러게요. 365일 여는 약국이
2: 있어, 맞아요.
0: 생기고,
2: 네.
0: 제가 이거를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서울에 가면은 그런 큰 약국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구경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역습으로 이제 우리 익산에도 상륙을 해가지고 대형 약국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군산에도 생겼고, 네, 많이 그런 변화된 거를 또한몇달 사이에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현동에 보은지청 쪽에 공공임대 공공분양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원래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 그 땅이 뭐가 될까 싶었는데 공영주차장으로 또 변신을 했더라고요. 과연 거기 주차를 할 사람이 있을까 싶긴 했는데 어쨌든간 그렇게 변모해서 동네에 제가 눈에 띄게 변한 거는 그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거 지나가시다가 동네 이게 변했네 싶으면은 갖고 와주시면은 또 재미나게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그러니까 대형 약국은 뭐좀 유행인 것 같고.
0: 네, 유행인 것
1: 네.
0: 같아요. 그것이.
2: 약값이 저렴한가 봐요. 거기서 사면은. 그러게.
0: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렴한 것도 있고 뭐 아닌
1: 그것도
0: 것도
1: 있고.
0: 있고 이렇기는 한데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연중 무휴인 것도
2: 중요하고
0: 좋고 좀
1: 늦게까지 열고.
0: 상대적으로 밤
2: 네.
0: 10시까지 연다 이런 것도 좋았고 또 약국마다 우리 동네 약국은 어떤 약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연고를 찾고 있는데 그게 없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웬만큼 구비가 많이 돼 있으니까 유명한 것들은 그런 거는 좀 좋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미 또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싹도 가봤습니다.
1: 예,
0: 네.
1: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야지 가야지 해놓고 못 가가지고.
0: 오, 추석 연휴 때 갔더니
1: 네.
0: 주차장에 차가 꽉 차서 상당하더라고요, 또 손님이. 네,
1: 평소에
0: 그랬습니다.
1: 그렇게 약을 좋아했나 사람들이.
0: 아,
1: 네.
0: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연휴니까 거기에 이제 공진당, 영양제 이런
2: 아,
0: 것들을 선물
2: 그렇지.
0: 세트로 이제 사가려고,
2: 건강
0: 그럴 수도
2: 보조제.
0: 있네. 예,
1: 네.
0: 선물
2: 예.
0: 때문에
1: 그렇죠.
0: 구매하시려고 많이 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0: 예, 그렇습니다. 네.
1: 이게 조금 뭐 외국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잠깐 말씀드리면
0: 네네.
1: 외국에 조금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은 약국에 슈퍼가 같이 있어요.
0: 오,
1: 예. 그래서
0: 그렇구나.
1: 들어가면 슈퍼인데 저 안쪽에 약사가 있어.
0: 아,
1: 예.
0: 그래요?
1: 그래서 어지간한 뭐 음식부터 뭐 과자 뭐 무슨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약국에서 술도 팔아요.
0: 오,
1: 예, 병 주고 약
0: 희한하다.
1: 주고. 예.
0: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약간 서양화 돼가고, 네, 그
1: 그렇죠.
0: 나라들화 돼가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2: 과거에 보면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0: 네.
2: 약국을 많이 찾아갔었어요.
0: 맞아요,
2: 그래서 몸에 좋은 약,
0: 맞아요.
2: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좀 비싼데 외국에 가면 저렴하게 다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외국 여행 갔다가 오면서 선물로 많이 갔던 것이 사실이죠.
0: 그쵸. 근데 제가 놀란 게 그때 서울에 성수동을 놀러 갔었는데 몇달 전에 이제는 관광객분들이 우리나라 약국에 와가지고
1: 그렇죠.
0: 뭐가 얼굴 피부에 좋다는데 그 연고 주세요 막 이러면서 네, 외국어를 할수 있는 직원분들이 상시로 계시더라고요. 네.
1: 참 격세지감.
0: 네네.
1: 예,
0: 그거를
1: 우리가 이렇게
0: 많이
1: 바뀌었구나.
0: 느꼈어요.
2: K 문화라든가 K 뭐라고 그래요?
0: 네네네네.
2: K 약이라 그래요? K
0: 그러니까요.
2: 약국?
0: 예. 뭐 유명한 크림 있나요? 막 이렇게 많이
1: 네.
0: 되게 신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동네에 여러 가지 변한 점들이 있었고, 신기하네요. 참. 약국 이야기도. 네. 그러면 1부 들어가야겠죠? 1부는 제가 요즘에 주말에 빨빨거리면서 많이 돌아다녔던 것들이 있어서 재밌는 게 너무 많은 익산에서의 주말 이야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1부 재밌는 게 너무 많은 익산에서의 주말 이야기인데요. 먼저 제가 9월 달에 익산에서 익페어라는 것이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녀온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익산의 전주나 군산에는 이제 책회라든가 뭐 북페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익산에는 익산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북페스티벌이 있어요. 올해도 10월 17일 토요일에 영등시민공원과 영등도서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출판사 부스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북페어 같은 거는 없었어요. 익산에.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한 거죠. 네, 전국이 이거 열풍이더라고요. 북페어 도서전 이런 거 열풍이더라고요. 그래서 9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진행이 됐고 익산 청년시청에서 진행이 됐어요. 주제는 굿퀘스천, 좋은 질문은 좋은 삶을 만든다. 이렇게 하고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펼쳐졌고 이제 북마켓도 44팀이 있었고 로컬 브랜드 마켓, 로컬 유명한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디저트 팀이라든지 아니면 책 소품, 독서 소품 같은 것들 파는 팀들 32팀이 와가지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사고 팔고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로컬 브랜드 마켓 그리고 작가 북토크 출판사 토크 기획 전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익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들이 많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익산 출신이신 출판사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진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책을 만드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1: 아하.
0: 네, 그리고 로컬,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 디저트랑
1: 네네.
0: 커피 맛있었고, 네, 아기.
1: 로컬 디저트는 뭐좀 특별한 게 있나요? 지역 뭐를 사용하는?
0: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유행하는? 유행하는 것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기자기한 소품들 로컬 마켓들에서 판매를 해서 구경하고 재밌게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인데, 일단 다녀왔는데 좋았던 점은, 지역에 출판사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서울에 있는 도서점 같은 데 가면은 서울에 있는 그런 출판 업계 그런 분들이 주가 되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로컬 브랜드들도 많이 참여를 하니까, 재미있었어요. 또 가가지고 또 책을 한 무더기를 사가지고 왔는데.
1: 어떻게 낮잠 잘때 배고 자려고
0: 네. 라면 받침으로도 쓰고, 그러려고, 네. 샀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펼쳐졌으면 좋겠고,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도 많이 오셨고 상당히 재밌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9월 12일에는 제가 또 시간을 품은 익산이라고 익산시 교향악단 기획 연주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가려고 간게 아니라 그냥 저녁 먹고 더부룩해 가지고 배산체육공원에 갔는데 갑자기 야외음악당에서 클래식 소리도 아니고 직접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야외에서
0: 네, 야외 음악당에서 그래서
1: 음악당.
0: 어부지리로 만났는데 어디 중세시대 귀족이 된것 같은 거예요. 직접 클래식 연주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산책을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 교향악단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하나를 진행해 주신 거고 연주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그런 노래들도 해 주셨고 네, 그리고 카르멘 서곡 유명하잖아요. 그런 노래 하고, 그다음에 헝가리안 댄스 제5번, 신아리랑 이렇게 소프라노 분께서,
1: 신날이랑
0: 네네, 불러주셨고, 그다음에 유명한 영화 미션의 테마곡, 네, 넬라 판타지아 그 노래도, 네, 해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도 빠지지 않고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 야외 음악당에 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는 거를 본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행사가 한다는 걸 모르고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오신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1: 좋네요. 아, 이 프로그램을 이 국화축제에서 했어야 되는데.
0: 오, 국화와 클래식도 굉장히 어울립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 아, 귀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9월 13일 일요일에는 제가 배산에 처음 올라가 봤어요. 혹시 배산 올라가 보셨나요? 여러분?
2: 아, 그럼요.
0: 아, 진짜요? 올라가 보셨구나.
1: 아니, 그 전날도 배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 거긴 체육공원.
1: 배산, 산 밑에.
0: 네, 산 밑에만 네. 있었고.
1: 하루 걸려서 네네. 그 정상까지 가셨군요.
0: 네네네네. 네. 근데 배산이 좀 신기했어요, 저는. 해발 고도는 85m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1: 낮. 엄청 높죠.
0: 네, 엄청 높죠. 이거 15분이면 그냥 오르잖아요. 오르는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헷갈려서 이 85m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래서 올라가는 분들한테,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냐? 그랬더니 그냥 일단 여기는 아무데나 올라가면 오르는 길만 올라가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세 분께 물어봤는데 다 세 분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뭘 잘못 길을 간 건지 또 바위를 넘어가지고 바위로 해가지고 아,
1: 거기
0: 올라갔어요.
1: 산에 바위가 있긴 있어요. 큰 네. 바위가 있죠.
0: 네, 그 바위로 해서 올라갔어요. 화강암으로 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올랐습니다. 근데 오, 왜 올라가는지 알 것 같아요.
1: 근데 그 바위로 올라가는 게 맞는 길인 것 같은데 제
0: 그래요?
1: 생각에.
0: 맞는 예. 더 완만한 길이 있지 않나?
1: 아, 아니, 그게 빨라요.
0: 아 그래요? 예. 그게 빨라요.
2: 길은 여러 군데 말 있어요. 제가 한대 한동안 아침마다 매일 가서 그 산을 돌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했거든요.
0: 오, 그러셨구나.
2: 이제 해 뜨기 전에도 가보고 뭐 해지고 나서도 가보고 하는데 우리 저기 익산의 미륵산이나 우리 전주의 뭐예요?
0: 모악산처럼
2: 우리 배산에 이 85m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맞아, 거기서 잘못하면 맞아. 길도 잃어버려요. 솔직히 저도 아직도 이렇게 돌다 보면 잘못 들어가면 이쪽이 동서남북 어느 쪽인지 예, 구분이 안 될 정도.
0: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어.
2: 그게 지금은 그 맨발로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또 열풍이 일어가지고 많으시고.
0: 아, 맨발 산책로가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 예, 잘 돼 있더라고요.
2: 맨발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네. 열풍이 한때 많이 일었죠. 지금도 아마 많이 계세요.
0: 네네. 거기 일출도 볼 수 있나요?
2: 뭘요? 어이, 그럼요.
0: 해 뜨는 것도 볼 수 있어요.
2: 그럼요. 일몰까지도 보시고.
0: 아, 그렇구나.
1: 그리고 산이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보이는
1: 방향만
0: 거죠.
1: 방향만 틀면은 일출 또 반대쪽 보면은 일몰 이렇게.
0: 그렇죠. 그렇구나.
2: 그게 옛날에 예전에 그게 배가 다녔던 산이에요.
0: 진짜로? 엥?
1: 아, 배산이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를 정박시켜 놓는 산이라는 데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0: 오, 그렇구나. 네. 오. 근데 그래서 그 올라가 보니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익산 네. 시 전경이. 미륵산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예, 해는 아쉬운 게 약간 구름 꺾여가지고, 예, 온전한 그 해 일몰을 못 보긴 했는데, 아, 아주 좋았습니다. 네. 길을 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좀 몇 번 더 가볼까 트라이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1: 그리고 배산이 또 큰 배산, 작은 배산이 있어요.
0: 오, 그래요?
1: 예, 그 정자가 두 개가 있거든요.
0: 내가 간 정자는 그럼 뭐지?
2: 둘 중에 하나죠, 뭐.
0: 네, 둘 중에 하나죠. 네, 네. 미스테리하고 그런 신비로운 곳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네 또 다음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9월 19일에는요. 친환경 탄소 중립 실천 여행, 여친소 익산 여행을 저희 은희쌤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예, 함라 한옥 체험단지가 있잖아요. 네, 그 함라 한옥 체험단지에서 펼쳐졌고, 참가비가 무료였어요. 그리고 준비물은 재활용 체험용 페트병 뚜껑 한 개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지참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지참을 해서 왔습니다.
1: 검사를 하는군요.
0: 네네. 마음을 보여주고, 네네.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은 페트병 뚜껑은 이렇게 키캡 그 키링으로 네, 재탄생이 돼서 이렇게 또
1: 예.
0: 누르면 이렇게 키캡으로 딸깍딸깍 예, 유행하는 요 아이템으로 재탄생이 됐습니다. 네, 왜 엿친소 여행이냐면은 여행은 친환경으로 탄소 중립 실천 이래서 엿친소래요.
1: 네, 아,
0: 네.
1: 전 그래서 진짜 왜 여친소인지를 한참 찾았습니다.
0: 그쵸?
1: 도대체 여친소가 뭔 뜻일까?
0: 그 영화처럼 진짜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그건지. 네, 헷갈리겠죠? 예, 근데 재밌었어요. 시작하면서 지구 미션 스탠딩 요가라고 해가지고 그 한옥 체험 마당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체조 스트레칭을 하는데 날씨도 좋고 그래서 가을 완전 가을 날씨여가지고 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산책을 하면서 퀴즈도 풀고 플로깅 그 산책하면서 쓰레기 요즘 줍는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한옥 마을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쓰레기가 없어요. 그래서 플로깅을 하려고 목장갑이랑 이런 거를 목장갑 집게 이런 거를 잔뜩 준비해서 다 같이 걸어가는데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잘 찾더라고요. 아이들은 잘 줍고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깨끗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그래도
0: 나서
2: 우리 그것도 1회잖아요.
0: 네.
2: 아까 소식도 제1회 익산 익표어도 제1회 개최고
0: 네네.
2: 이번도 다 1회 개최. 익산에서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는 것
0: 네,
2: 같아요.
0: 재밌는 것들이 행사가 9월에 아무래도 가을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플로깅 후에는 업사이클링 공예 사적으로 해서 그 바다 유리 있잖아요. 씨 글래스. 그거를 활용해서 조명 만드는 것도 있었고, 커피 화분을 활용한 화분 만들기도 했고, 아까 말씀 보신 대로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한 네, 키캡 키링 이런 거. 이렇게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친환경 소품 만드는 체험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네, 체험을 하고, 네, 함녀래에 있는 맛있는 콩나물국밥도 먹고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1: 함일에 콩나물국밥이 맛있는 데가 있습니까?
0: 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커피까지 야무지게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목이 좀 이상해서 감기는 아닌 것 같고 집에 키트 남는데 해볼까 했더니
1: 아니나 다를까.
0: 네, 두 줄이 딱 뜨더라고요, 코로나가. 아, 그래가지고. 네, 실컷 돌아다니고 다 돌아다니고 아파서 다행이었어요.
1: 증상이 좀 있던가요?
0: 네, 저는 이번이 세 번째 걸린 거거든요? 근데도 증상이 있었어요. 열도 나고, 감기 몸살처럼 근육통도 있고, 뭐 재채기, 콧물, 기침 이런 거는 있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요렇게 9월 달에 아주 재미나게,
2: 알차게.
0: 네, 알차고 재미나게 익산에서 또 9월을 보낸 이야기였습니다. 네, 요게 1부 끝이에요.
1: 네, 음악 한곡 듣고 오시죠.
0: 네,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손주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손주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2부로는 간추린 익산 소식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익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을 단신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KTX 익산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타운홀 미팅이 있었다는 소식인데요. 9월 16일에 있었어요, 이미.
1: 아, 다녀오셨습니까?
0: 제가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왜냐면은 그렇지만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원도심 활성화가 정말 내내 큰 과제였잖아요. 익산시에서 오랫동안 큰 과제였는데 네네. 이렇게 또 이걸 주제로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거를 또 기대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KTX 익산역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타운홀 미팅은요. 민선 9기 출범 이후 열린 첫 시민 타운홀 미팅이에요. 시민과 전문가, 기관 관계자와 시장 님께서 직접 참여해서 도시개발과 상권 활성화, 문화관광 이 세 개의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도심 소생 추진단이 모이고 흐르고 머무는 구조의 실행 로드맵도 이번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익산역 환승센터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 로드맵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상으로는 익산역 광장의 문화 공간화 하겠다. 그리고 공실 상가를 청년 또는 로컬 창업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치킨로드, 전통시장, 근대 역사 이런 자원들을 연계해서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시티투어도 좀 개편을 가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도 있었어요. 네, 참여한 시민분들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대요. 원도심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익산역 광장도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밤 시간대에 관광을 오거나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러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네.
1: 밤에 깜깜하죠.
0: 네, 밤에 네. 많이 깜깜해요. 그쪽이 뭐 할 것도 없기도 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KTX 그 역은 거의 새벽 1시까지 기차가 오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런데 그 익산 역 안에도 새벽 1시 막차를 타거나 내렸을 때 아무것도 열려있는 가게가 없어요. 예. 그리고 밖에 나와도 편의점 말고는 아무것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왜 시민분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는지는 저도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1: 딱 그 이제 익산역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익산역이 높지 3층이잖아요. 대합실이.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딱 내려가면 앞이 깜깜합니다.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아 여기가 좀 화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요. 예. 아마 지금 익산역을 관광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환승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리시는 분들도 보면은 네. 그 익산역 중앙동 원도심 일대는 약간 오래된 맛집? 노포 가게들 정도만 구경을 그렇죠. 하시지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많이 그 관광화될 네.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렇게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네네, 것 같습니다만은 아 이게 과연 잘 될지가 조금 잘 됐으면 좋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맞아요. 좀 여러 가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그 기차 모형이 이렇게 쫙 조명이 세게 비춰가지고 네. 여기서 나올 때 보면 참 눈에 탁 먼저 제일 먼저 근데 최근에 보니까 좀 조명이 약해졌던가 꺼졌던가 그렇게
1: 그러니까 그 기차라도 조금 딱 있으면 좋은데 예, 그게 좀
2: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외국 분들은 이렇게 한국 오면 축복받은 나라다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밤 새벽에 늦은 시간까지도 이렇게 다녀도 치안이 안전한
0: 치안이 좋은 나라다.
2: 근데 우리는 보면 사실은 저도 이렇게 늦은 시간 많이 이용을 해보는데 나와서 정면은 좀 낫지만 좌우로 이렇게 걸어가려고 한다 보면 차도 안 다니고 또 어두워요.
0: 맞아, 네. 맞아.
2: 그리고 또 건물들이 다 조명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2: 남자인 저도 걸어다니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느낀다면 여성분들은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0: 맞아,
2: 그런
0: 맞아.
2: 부분들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다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호텔 맞은편에 우리 그 영등동 그 호텔 보면 맞은편에 솜니 빗담길 있잖아요.
2: 네, 네,
0: 그런
2: 네.
0: 식으로 그 중앙동 일대도 좀 보행 사업을 좀 보행교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2: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 사거리 교차로 이런 데 보면 저녁 시간에 보면 그 붉은색 그 조명등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저 이거 옐로우 황 노란색으로 바뀌어 전멸등으로 바뀌잖아요. 신호가 교통 체계가 좀 약간 좀 그게 아 이게 좀 보기 에너지 시간에 보면
0: 아,
2: 또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2: 제 생각입니다.
0: 아,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가 좀 이게 너무 익산역이 원도심 일대가 너무 오래된 수건 사업 같은 거잖아요. 시민분들이 바라는 여기가 너무 오랫동안 죽어 있다 보니까 진짜 가품쌤 말씀처럼 타운홀 미팅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이게 너무 오래된 이 숙제인데 이게 해결이 잘 될까 그런 마음도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1: 네.
0: 진짜.
1: 근데 또 이제 어떻게 한 방에 또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슈가 생기면 또
0: 그렇죠. 맞아요.
1: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확 또 이게 되살아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포인트가 뭔지 이런 거에 중요하겠죠.
0: 맞아요.
1: 잘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그쪽에 계신 뭐 상인분들 혹은 뭐 이제 시민분들이 또 힘을 합치면 예, 좋은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0: 네, 네, 맞아요. 2024년 철도 통계 연보 기준을 보면요. 익산역 하루 평균 이용객은 18,679명이래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익산역을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아 이분들이 역 밖으로도 좀 나오셔가지고 원도심이나 이런 익산의 관광이 많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어떤 게 필요할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2: 네.
0: 네. 이제
2: 그것도 뭐 2년 전 인원 데이터니까 지금은 또 더 많겠죠.
0: 그렇죠. 많이 증설됐으니까 또. 네. 네.
2: 어쨌거나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와 또 하는 소식으로 제가
0: 네네.
2: 준비한 소식입니다. 함열 농공단지가 그 LED 전문 단지로 돼 있던 그 규제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2014년에 이 지역이 LED 조명 산업 집적화를 목표로 전문 단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0: 오.
2: 그래서 2019년에 준공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2026년 9월 15일 전북 특별 자치도를 통해서 기본 계획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공 전문 단지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해제하고 일반 농공 단지로 전환시켰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0: 어허, 네.
2: 그러니까 저도 좀 찾아보니까 농공 단지라 해가지고 농업 관련 업종 기업들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업 관련 기업도 들어오는데 이것이 또 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또 실제로 좀 위치가 그 우리 함열 그쪽에 지금 이게 뭐야 저기 그 공원 맞은편에 있는 지역인데 그렇게 개발이 안 돼 있고 입주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0: 네네.
2: 그 지역을 이제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도 해제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2: 근데 지금 용지가 그 2019년에 준공이 되었지만
0: 네네.
2: 그 절반 가까이 넘게 그 입주가 안 되었다고 해요.
0: 아, 그렇구나.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함열 농공단지가 첨단 미래 산업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 우리 입주의 문턱을 넓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익산에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이런 곳이 많이 있는데 많이 많이 좀 입주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아유, 그런
2: 네.
0: 발행입니다. 네, 소식 감사합니다.
2: 예.
0: 네, 다음 소식은 전해주시죠.
1: 제 차례입니다.
0: 네. 주목. 네.
1: 아니 뭐 중요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할 수도 있는.
0: 네네.
1: 예. 해마다 이제 가을철이 오면, 네, 독감 예방접종이 실시가 됩니다.
2: 아, 중요하죠.
1: 네, 금년에도, 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예, 실시가 되고 있고, 될 예정인데요. 현재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그 14세 어린이, 임산부. 이분들은 9월 21일부터 이미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 기존 13세였는데 14세로 확대가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작년에 13세였던 친구들은 금년에 못 맞아야 되는데 14세가 또 맞을 수 있으니까 또 맞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0: 그러네요.
1: 예, 그 독감 예방 주사를 피할 수 있었는데
2: 그러니까. 맞은데 또 맞는 거 아니죠?
1: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접종 시작일은 나이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은 조금 빨리 10월 6일부터 그리고 70에서 74세는 10월 12일부터 그리고 65에서 69세는 10월 15일부터 그렇게 순차적으로 접종 시작일이 예,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연로하신 75세 이상이 맨 먼저 10월 6일부터 하시고 조금 그래도 젊으신 네, 65세 이상 69세까지는 10월 15일 그렇게 네,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고요. 이게 조금 예년에 비해서 빨라졌는데 그 일정이 이렇게 땡겨진 이유가 그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예년보다 좀 빨라졌다고 합니다.
0: 맞아요.
1: 9월 11일.

0: 이게 지구 온난화하고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1: 어.
0: 지금 보면 뭐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 북항에 그 성우가 나타나서
1: 북항이 맞아.
0: 최근에 날 아주 그냥 참 난리가 났잖아요.
1: 보고 오셨나요 혹시?
0: 아니 보지는 않았는데.
2: 근데 그 친구는 바다로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0: 아니 요번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며칠 날이라든가 이렇게 내보낸대요 강제로.
1: 어 그렇다. 폭포를
2: 그러니까 오늘
1: 이용해서
2: 오늘 저희 녹음하는 오늘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
1: 가기 싫은가 보다.
2: 그 이제 오늘 그 시도한 것은 강한 물을 이렇게 소방
1: 폭포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2: 그렇게 했는데 이 북항이가 교묘하게 피해 다니면서
1: 똑똑해.
0: 거기 네. 그 뭐냐요? 그 뭐 정어리랑 뭐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들어온대요.
1: 네.
0: 숭어랑 뭐 이런 것들이.
1: 걔로서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2: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그물 작전을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북항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물 작전이면.
2: 그런데 재밌는 거는 40만 명이 왔다 갔대요.
1: 아유, 와.
2: 네.
1: 익산역에 상어를 놔야 되나?
0: 그러니까.
2: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물 대포 같이 이렇게 쏘는데 상어 우리 북한이가 이렇게 피하잖아요. 사람들이 환호를 쳤던 것
1: 같아요. 못 살겠다.
2: 응원을 했다고.
1: 못 살겠다. 네. 그러니까 이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도 좀 잡을 수 없는 게 기후하고 연관될 수 있죠.
0: 그렇죠. 올해 유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모기가 줄었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1: 거의 안 물렸어요.
0: 왜
1: 올해.
0: 그러냐? 너무 더워서 모기들이 모기 입 침이 바늘이 다 이렇게
1: 삐뚤어졌나요?
0: 삐뚤어졌대요.
1: 근데 올해. 또 비도 별로 안 온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고 날이 더우니까 그 웅덩이나 이런 데 물이 좀 마르고
1: 맞아요.
2: 원래 또, 장구벌레가
0: 그러니까,
2: 모기 유충인데
0: 유충.
2: 그런 영향도 있고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금년에는 모기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다. 근데 오히려 8월 말, 9월 초에 조금 많아졌었다는 얘기 있지만 아무튼 한여름에는 모기가 적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지금 최근에 모기가 사실 지금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들이 아주 지금 독이 올랐어요.
1: 그렇죠. 무서워. 네,
0: 조심하셔야 되고 네네. 그래서 독감 접종, 예방접종 꼭 맞으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이제 어린이나 어르신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이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당연히 맞으셔야 되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필수로 맞으셔야 되더라고.
0: 아주 우리가 이 무료 독감,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소식을 아주 잘 전하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2: 독감도 그렇지만 요새 또 코로나도
1: 같이
2: 예방 접종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1: 맞아요.
2: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동시에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네. 보니까
2: 어떻게 코로나 세 번 걸린 입장으로
0: 앞에
2: 맞아야 되겠죠.
1: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접종도 많이 했었고 이 정도 걸렸으면 이제 그만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에서 항체가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2: 변종이 또
1: 맞아요,
2: 생겼을 수 있죠.
1: 맞아요. 이번에 독감이 유행은 빠른 이른 시기에 유행이 됐는데 또 그 WHO에서 하는 또 그 예상 균에 대해서 하는 거는 또 그게 좀 늦어졌대요. 그래서 예방 접종이 좀 늦게 백신이 좀 늦게 배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신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뉴스가 나오길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무료 접종이 순차로 잘 시행되고 있다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나 어르신분들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네, 다음은 제가 준비한 소식인데요. 익산 교도소에서 1박 2일을 보내는 스트레스 뭐라고 읽을까요? 네, 이 스트레스 캠프 한다고 합니다. 되게
0: 탈출 캠프라고
1: 네,
0: 하면 되겠네요.
1: 네. 스트레스 탈출 캠프라고 하면 되겠네. 네. 대문자로 써있어서.
0: 엑시트.
2: 엑시트.
1: 그러니까
0: 캠프.
1: 그렇게,
0: 탈출.
1: 그렇게 읽을까? 아니면은 네. 다르게 읽을까 했는데 스트레스 탈출 캠프라고 하면 네. 되겠네.
2: EXIT 캠프.
1: 그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스트레스 탈출 캠프. 익산 교도소에서 펼쳐진다고 하고요. 네.
2: 아니 익산 교도소가 아니고 익산
1: 아, 교도소,
2: 교도소 세트장.
1: 맞아.
2: 예.
1: 오해하시겠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이에요. 교도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교도소 세트장에서 펼쳐지고요. 운영 기간은 10월 3일부터 18일까지 총 5회, 1박 2일간 펼쳐지는데 사정 신청 전에 모든 회차가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인기가
2: 네?
1: 다 마감됐어.
2: 다 마감됐다고요, 벌써?
1: 네, 벌써 다 마감. 됐다고 합니다.
2: 사람들이 이렇게 교도소를 가고 싶어 하는군요.
1: 재밌나 봐요. 이색적이긴 하잖아요. 네, 네, 장소는 말씀해 주신

0: 대로 익산 교도소 세트장이고요, 여러분. 네, 교도소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미션도 하고 캠핑도 하고 미식 체험도 하는 그런 재밌는 이색적인 행사라고 합니다. 참가 대상은 10살 이상이면 되고요. 가족, 친구, 동호회 등 3인 이상의 단체면 된다고 합니다. 참가비도 너무 저렴해요. 1인당 15,000원. 1박 2일 자는데 미식 체험도 하고 막 미션 이벤트도 있고 하는데 15,000원이면 진짜로 너무 알찬 것 같습니다.
1: 마감될 만하네요.
0: 네, 그쵸.
1: 네.
0: 9월 29일 현재 접수 상태가요. 신청이 몰리면서 5개 회차가 모두 사전에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1: 그리고 최근에 그 교소도 발음이 안 돼. 교도소의
0: 네.
1: 세트장 바로 옆에 이색 교도소 체험관이 생겼어요.
0: 오,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새로운 교도소를 하나 지은 거죠.
0: 또 지었구나, 교도소를.
1: 네. 그래서 혹시 이제 교도소 세트장을 가시는 분들은 바로 그 뒤에 새롭게 또 예, 건설까지는 아니고 뭐 아무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색 교도소 체험관도 한번 가보시면 예,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은 되는데 아마 안 가보셨죠?
0: 제가 갔을 때는 그 이색은 없었어요,
1: 네네네.
0: 선생님. 오,
1: 아예 담 밖에 있습니다. 네.
0: 한번더 가봐야겠다. 여기도 오랜만에 또 한번 가볼 필요성이
1: 네, 거기
0: 있겠습니다.
1: 가면 수갑도 차볼 수 있고. 돈을
0: 네.
1: 받으면서 가실 생각은 없죠?
0: 돈을 받으면서? 네. 돈을 받으면서 간다고? 네. 그래서, 진짜 이색적일 것 같아요. 이 교도소 세트장 안에서 잔다면은, 저는 갑자기 그냥 상상이 들었는데 미식 체험할 때도 식판으로 밥을 먹으면 뭔가 좀 신기하고 이상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상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색적인 여행 프로그램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상시화해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갔다 못 나오면
0: 그러면 안 되지.
1: 어떡해?
0: 죄를 짓고 살진 않았는데 거기 들어갈 일은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2: 네. 다음 소식
0: 네.
2: 할까요?
0: 네.
2: 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익산 기록 산책, 한가위를 걷다. 이런 제목이네요. 9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월 11일까지 익산역 근처에 익산 시민 역사 기록관이 있습니다.
0: 맞아요.
2: 예, 거기에서 그 기록관과 인근의 문화예술의 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운영되는 주요 프로그램은요. 문화예술의 거리 근대 역사 문화 거점을 찾아가는 스탬프 투어, 스탬프에 도장을 찍으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 에코백, 우리 에코백, 친환경 에코백을 만드는 것.
0: 네.
2: 그 다음에 딱지치기, 고리 던지기 등의 전통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탬프 미션을 완료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은요, 선착순으로 100팀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1: 이미
2: 행사의 의미를
1: 100팀은
2: 한번
1: 지났을 것
2: 볼까요?
1: 같은데.
0: 그니까요.
2: 실내 기록관에서, 그러니까
1: 예.
2: 시민 역사 기록관에서 실내에서만 자료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기록을 보시고 나와서 원도심 골목 자체를 다니면서 구경하면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면서 원도심 방문객의 증가와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0: 네. 이 선착순 배팀한테 주는 기념품이 뭐였을까? 너무 궁금하다.
1: 근데 또
0: 제가,
1: 기록에 대한 거는 우리 박명진 선생님이 일가견이
0: 맞아요.
1: 있으시죠.
0: 맞아요.
1: 교육도 받으시고. 네.
0: 맞아요.
2: 맞습니다. 기록이
1: 기록의
2: 있어야,
1: 중요성.
0: 네, 그러니까요.
2: 네. 데이터가 있어야 기록이 되고, 기록이 있어야 역사가 남는다. 이런 거죠.
0: 저 거기에 낼거 찾았어요. 10년 전 일기가 있더라고요.
2: 아니, 본인이 제출하신 거잖아요.
0: 아니, 제출은 안 했고, 제가 쓴걸 얼마 전에 책장에서 찾았어요.
1: 10년 전
0: 10년
1: 일기.
0: 전
1: 그거
0: 일기.
1: 오픈해도 됩니까?
0: 안 돼요. 그래서 낼 수가 없어요. 그걸 신기하더라고요. 기념에 저도 기록에
1: 그
0: 갖고
1: 10년 전
0: 있더라고요.
1: 일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0: 많이 달라져 있던데요, 제가.
1: 아,
0: 생각이 많이
1: 그래요?
0: 달라져
1: 아,
0: 있던데, 재밌더라고요,
1: 오늘은
0: 읽어보니까
1: 뭘
0: 너무.
1: 먹었다,
0: 막 그런 거 있고,
1: 맛있었다,
0: 또 다이어트를 했다, 막 이런 거.
1: 다이어트를
0: 그래서 제가
1: 했다.
0: 그걸 읽고 생각했어요. 왜 했어? 똑같은데, 지금도. 안 해도 되는데, 힘들었다, 얘. 이러면서 생각을 했죠.
2: 제가 이렇게 군산도 다녀오고 가끔 이렇게 업무적으로 다니는데,
0: 네네.
2: 이 근대 역사에 대한 이런 기록관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0: 네네.
2: 항구나 철도 이런 어떤 그 뜻있는 기록들을 도시의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특히 이제 자라난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꼭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특히 나이 들어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요, 뭐 아름답고 이런 것보다도 그쪽 지역의 역사에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0: 맞아요,
2: 그래서 좀
0: 맞아요.
2: 이렇게 실버 여행객들 분들 오시면 우리 이쪽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0: 네네. 저도 그 시민 역사 기록관 가면은 옛날 시대상을 진짜 알수 있는 그런 게 생생한 자료들이 진짜 꽤 많이 있어서 옛날에 국사 책으로만 배우지 말고 그런 거 실제로 보면서 공부했으면 더 재밌었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그렇죠. 또 책으로만 배우지 않을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마한 박물관에서
0: 네네.
1: 장군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0: 장군?
1: 장군 그
0: 장군 이거 아니에요?
2: 장군
0: 그니까
2: 그거 아니에요?
0: 저도 그 생각했어요. 무슨
2: 그게 아닌가
0: 장군?
2: 봐요. 현재 전시 중이니까 한번 가보시면 네
0: 답을 할수
1: 9월
0: 있나요? 네.
1: 답을 할수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예, 10월 18일까지인데 마한 박물관에 9월 이달의 유물전에 이 장군이 전시되는데, 장군이 뭐냐? 일상의 모든 액체를 담는 그릇이다. 예,
0: 아,
1: 장군이.
0: 그러시구나,
1: 예.
0: 장군이.
1: 그냥 장군은 생소한데요. 이거는 다실 거예요. 똥장군이라고.
0: 똥장군?
1: 네.
0: 그것도 생소한데, 나는.
1: 똥장군 생소합니까?
0: 네.
1: 예. 그
0: 똥장군.
1: 예전 소위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그 변을 풀는 그 물찌개 같이 생긴 거를 똥장군이라고 했거든요. 예.
0: 아,
1: 그래서
0: 그래서 진짜.
1: 장군이라는 게, 예,
2: 아유, 좋은
1: 일상의
2: 글이네.
1: 모든 액체를 담는 그릇이 장군인데, 핵심 유물이 익산 오룡리 유적에서 출토된 조선시대의 장군이 무려 한 점이 있습니다.
0: 오,
1: 예.
0: 그렇구나.
1: 그래서 이 가운데 입구가 달린 가로로 긴 형태의 생활 용기가 장군인데, 뭐 다른 이름으로는 뭐
0: 횡병, 횡병,
1: 이게
0: 횡부.
1: 적어놓은 거를 보는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 횡인지 황인지
0: 네,
1: 그러니까 예,
0: 횡병,
1: 죄송합니다.
0: 횡부, 장병, 장분 등.
1: 네, 그래서 술, 기름, 물등 액체를 담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것들은 이제 장군이라고 하는데 삼국 시대부터 사용돼 왔다고 합니다. 근대까지 아주 오랫동안 사용된 생활 도구이고요. 이렇게
0: 그렇구나.
1: 이제 마한 박물관 이달의 유물전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 26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매달 다른 주제로 익산에서 출토된 그 출토 유물을 소개하는 기획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 오,
1: 9월이 이제 장군.
0: 보러 가야겠다.
1: 예.
2: 그러니까요,
1: 한번 보러 가시죠.
2: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무렇게도 생각 안 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0: 그쵸.
2: 뭐 액체를 담는 그릇을 주제로
0: 그니까요.
2: 전시회를 한다? 이거 참 색다른데 한번 우리가
0: 그니까요.
2: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 마한박물관이 서동공원
2: 그렇죠.
0: 있는 데 있는
2: 예.
0: 박물관이죠?
1: 예.
0: 예.
1: 계단을 조금 올라가야
0: 네네,
1: 되는데,
0: 오르막에
1: 네.
0: 있죠. 그렇구나. 오, 신기하다. 아, 익산은 신기해. 잊을만 하면 유물이 출토되고, 잊을만 하면 유물이 출토되고, 여기는 어떤 도시였던 걸까, 옛날에. 너무 신기해. 재밌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저도 한번 장군.
1: 어디까지가 역사인지를 몰라요. 예.
0: 그러니까요. 잊을만 하면 배산 오를 때도 한번 유의 깊게 봐야겠어. 혹시 뭐가 있나? 하고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 NS 푸드페스타 2016 익산 또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매해 10월마다 열리거든요.
2: 네.
0: 네, 올해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고요. 익산 함여릅 할인 퍼스트 키친에서 열립니다.
1: 전
0: 네.
1: 여기를 아직 못 가봤어요.
0: 오, 그래.
1: 한번
0: 못
1: 가봐야 되겠네요.
0: 가보셨어요.
1: 네.
0: 네. 여기서 막그이 기업 투어도 하고 그러던데.
1: 네.
0: 네, 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거기 가면 닥치고 있는 거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이고요. 예, 네, 가면은 여기 이 기업의 물품 같은 것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네.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고, 또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이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그런 요리 경연대회 같은 것들도 하니까, 예, 네, 재밌더라고요. 올해는 가족 부문 요리 경연이 신설돼서요. 그 신설돼서 경연대회도 열리고요. 쿠킹 클래스, 쿠킹쇼, 그리고 푸드 골든벨 공연과 먹거리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지고요. 청년 창업페스타와 식품기업과 익산 대물립 맛집도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여기서 열렸던 건 아닌데 2022년부터 개최지를 익산으로 옮기게 되어서 익산시와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익산에서 개최하는 다섯 번째 푸드페스타 행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아하.
0: 근데 가면은 손님도 관람객이 꽤 많아요.
1: 괜찮을 것 같은데.
0: 네, 저도 그래서 갔다가 또 한가득 물건을 네, 맛있는 거를 막 사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도 약 2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페스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물림 맛집이나 그다음에 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한 식품 산업 기업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고 해가지고 관광과 함께 우리 식당들 그리고 이제 식품 산업들 알리는 축제로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2: 네. 다음 방송에는 꼭 우리 다은쌤이 참가하셔가지고 그 소감을 후기를
0: 아, 네, 좋습니다.
2: 자세하게
0: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보셨어요 혹시 두 분은? 아직
2: 아니 저도 못,
0: 못 가보셨죠.
2: 가보고 싶네요.
0: 네. 제가 또 맛있는 것도 한번 뭐가 저렴한지 해갖고 한번 이렇게 사와가지고
2: 혹시
0: 네.
2: 기회가 되면 같이 갈 때 같이 가자고.
0: 네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 기회가 되면. 저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0: 네.
2: 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8회 전국 돌문화산업전 소식입니다. 이름하여 아이 돌돌잔치네요.
0: 돌잔치가 아니라 돌돌잔치? 예, 아, 재밌다.
2: 예, 아이 돌잔치가 아니고 스톤 돌,
0: 네,
2: 돌돌잔치입니다.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우리 익산의 석제품 전시 홍보관이 있어요.
0: 맞아요.
2: 어디 있어요? 황등면에 네, 있습니다. 맞아요. 황등면 석제단지 길에 있는데요.
0: 네.
2: 개막식을 10월 10일 오후 2시에 해서 개막 행사도 하고 전국 공기 게임 대회, 전국 공기 아시죠?
0: 네네네. 네,
2: 공기 게임 대회. 네네. 그다음에 황덕 석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돌을 활용한 체험 부스 등이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0: 네네.
1: 그럼 여기는 공깃돌을 진짜 돌로 만드는 거예요?
0: 그럴 것 그렇죠. 같다. 그렇죠. 맞아요.
2: 이게 돌돌 단지 이거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0: 네네네.
2: 수정도 돌이고 다이아몬드도 돌인가요?
0: 맞아요. 맞아요.
2: 우리 여기는 뭐 공깃돌이 보통 돌이 아닐 것 같아요.
0: 화강암 돌일 것 같, 공깃돌일 것 같은데, 그죠?
1: 네.
2: 그렇죠. 그 대리석.
0: 그
2: 대리석.
0: 딱딱하고 무거울 것 같은데, 될까?
1: 제가 거기 황등에 또 그 돌판 구덩이 어스 땡땡
0: 예,
1: 뭐가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채석하는 카페가 있죠. 그쪽에.
1: 거기를 우연찮게 한번 갔는데 아니 좋긴 했습니다. 근데 야 어떻게 저 산 하나가 다 돌인가 싶기도 하고.
0: 신기해 정말로.
1: 네. 그 돌도 질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0: 맞아요.
1: 저희 같이 뭐 이렇게 문외한도 딱 보니까 야 저 돌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래서 황등이 사실 석재가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돌돌 잔치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황등이 황등역은 또 코스모스 그 저 피어 있는 정든 고향역 그 고향역의 그 모델이 황등역이라고 하고요.
0: 그렇구나. 네. 몰랐네.
2: 가수 나훈아님이 불렀던 노래죠.
1: 네.
0: 그렇구나.
1: 그리고 거기 또 비빔밥이 유명해요.
0: 맞아 맞아. 예, 육회 비빔밥
1: 네,
0: 유명하지.
1: 그래서 나름 황등도 굉장히 그 좋은 그런 문화 관광 콘텐츠가 있는데 이번에 이 석재 전시까지 하니까 더욱 좋은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0: 그 황등석이라고 하잖아요. 황등석이라고 아예 부르고 그 석제품 홍보관 가보면 이 황등석이 왜 월등한 그런 우수성을 갖고 있는지 왜 품질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건물에 쓰였는지 나오는데 청와대에도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2: 그 기둥인데 일주 기둥인데 그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 조립된 것이 아니라 통으로
1: 깎아서
0: 깎아서
2: 예, 깎아서 갖다 놓은 게
0: 그렇구나.
2: 있다고 그러거든요.
0: 그렇구나.
2: 그러나 공기 게임 대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10월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선수분들은 좀 일찍 오셔야 되겠죠?
0: 네네.
2: 오셔가지고 선착순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고요. 공기 게임을 잘하시면 1인 네. 50만 원을 드리고
0: 1등하면 오.
2: 트로피도 드리고 거기다가 일본을 왕복할 수 있는 항공권 두 매를 드립니다.
0: 와, 이거 공기 게임 1등 상품 만만치 않다.
2: 오늘부터 이야.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2: 저 큰 돌로, 야구공 만한 돌로 연습을 하시면.
0: 그러니까요. 오, 나중에, 신기하다.
2: 2위는 20만 원, 3위는 10만 원입니다.
1: 돌돌잔치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0: 그러니까요. 여러분 10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공기 게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대회 참가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신청 한번 해보시고. 아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공기는 그 플라스틱 그거 안에 네. 육각형 그 안에 이제 그 약간 쇠철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가볍거든요.
1: 그치.
0: 근데 만약에 이 돌돌잔치에서 화강암 공깃돌로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1: 예전에는
0: 같은데.
1: 그렇게 진짜로? 문방구에서 파는 공깃돌이 없을 때는 던 시절에는
0: 진짜로
1: 그냥 마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잔 돌 주워다가 했었거든요.
2: 그렇죠.
1: 제가 알기로.
2: 맞아요.
1: 예, 예.
2: 우리 어릴 때는.
0: 그래서 예. 저도 어렸을 때 엄마는 이 돌멩이를 했었어 이랬고 그걸로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집는 순간 너무 손등이 아픈 거야. 돌멩이가 막 때리니까. 그래서 쉽지 않겠다.
1: 던질 때 높이 조절도 잘 해야 돼.
0: 맞아요. 예. 높게 던지니까 아프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아, 재밌겠다.
1: 아, 이렇게 이제 돌돌 잔치도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짧게 소개를 하나 하자면 이거는 이제 10월은 아니고 11월 행사가 있어요. 외국인은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2: 오호.
1: 예, 외국인은 뭐 외국인 유학생도 되고 외국인 투어리스트도 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특히 이 익산에서 우리 그 K 컬처를 잘 느낄 수 있도록 함나에 있는 한옥 체험관에서 2박 3일간 쉬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2일에서 4일 그리고 11월 11일에서 13일 그렇게 두 타임에 걸쳐서 합니다. 각 타임별로 20명의 선착순 20명 지원을 받고요. 아쉽게도 무료는 아니고 약간의 비용이 있습니다. 16만 원 정도 2박 3일에. 그러면 뭘 주냐. 당연히 밥을 주고.
2: 1인당 16만
1: 예,
2: 원?
1: 예, 예.
0: 2박 3일 밥 주면은 뭐.
1: 그리고 이제 가든 파티도 하고.
0: 오.
1: 네. 뭐 다양한 그 저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구나. 저도 처음 들은 소식이에요.
2: 저 16만 원 내고 교도소도 가고.
1: 그렇죠.
2: 공기도, 돌공기도 하고.
0: 그러니까.
1: 그래서 문의를 할 거면 이제 우리 카카오 톡에 IMPYIS 어렵죠? IMPYIS 아이디로 문의를 하면 되고.
0: 네네.
1: 그것도 어렵다. 그럼 전화를 하십시오. 010-7371-2952.
0: 번호로 문의를 하면 되는
1: 문의를 하면
0: 네네.
1: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께서 좀 더 한국 이 문화에 좀 친숙할 수 있도록 2박 3일에 정말 쉬어가는 K-컬처 체험.
2: 그걸 이제 해주시면 외국어로 좀 홍보를 하세요. 좀 일단 중국어로 한번 하시고
0: 우리
2: 영어도
0: 방송에서
2: 한번 하시고
0: 좋다
2: 일본말도
0: 좋다
2: 하시고
0: 좋다
2: 러시아
0: 좋다.
2: 말도 좀 하고
0: 니하오 이러면서
1: 따자하오
2: 얘들 같아요. 인도네시아 말로도 좀 하고.
0: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외국인 분들이 많이 투어를 온다고 전주 옆 동네 전주도 많이 놀러오고 한다고
2: 그렇죠.
0: 하시더라고요. 네. 익산도 한옥체험 마을도 있고 하니까 많이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한옥 스테이 같은 게 비싸요, 사실은. 근데
2: 비싸요.
0: 2박 3일에 16만 원이라고 하면은 오, 그 물가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관광 상품이다 생각이
2: 그렇죠.
0: 되네요.
2: 그렇죠.
0: 아, 왜 내국인한테 해줄 순 없나요? 내국인도 좀 자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좀 영어를 좀 연습해 가지고
0: 그 외국인이죠? 약간 영화 방가방가처럼. 네, 알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어렸을 때 그러면 소위 좀 공깃돌 좀 가지고 노셨나요, 좀? 어떠셨나요?
2: 기본적이죠. 기본 소양이죠.
0: 어, 기본 소양입니까?
1: 네. 아, 저는 사실 공기는 잘 못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
0: 비석치기?
1: 아니요. 그거를 우리 일본 말로는 다마.
2: 다마.
1: 예.
0: 구슬치기?
1: 구슬치기를
0: 많이 네, 하셨구나.
1: 구슬치기는 좀 했는데.
0: 어, 그렇구나.
1: 공기는 잘, 네. 그랬네요.
0: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1: 저는 계속 도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0: 네네. 저도 학창시절에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공기게임대회는 도전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2: 이게 손가락 근육 발달에 아주 그 좋은
0: 맞아요.
2: 운동이에요.
0: 맞아요. 아, 재밌을 것 같아. 아, 저는 이거 한번 대회를 직관을 하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제가 시간이 된다면 가서 또 보고 후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스다를 듣고 계시고요. 전주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도 재미있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재미보라팀 명진쌤, 가푼쌤 고맙습니다. 네,
1: 네 고맙습니다.
0: 함께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익산 시민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의 재미스다였고요. 저희 또 다음 달에 또 이렇게 재미있는 공기대회 후기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2: 뭐 파크골프 이야기는 하나도 못했네요.
0: 네, 다음에 또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 10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10월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단풍, 낙엽, 높고 청명한 하늘, 선선한 가을바람, 국화와 코스모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가을축제 소식까지 10월이라는 두 글자 안에는 참 많은 풍경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조금 현실적인 단어 하나도 떠오릅니다. 바로 걱정입니다. 달력을 보니 어느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미뤄둔 일들도 하나둘 생각나더라고요. 학생분들이라면 중간고사나 과제, 시험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0월만큼은 해야 할 일만 바라보며 바쁘게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하늘을 올려다보고 조금씩 색을 바꿔가는 나뭇잎도 바라보고 선선한 바람 속에서 가을의 냄새도 느껴보시고요. 혼자여도 좋고 누군가와 함께여도 좋습니다. 동네 골목이나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같은 하늘과 같은 계절을 바라보는 것. 어쩌면 가을의 낭만이라는 건 특별한 계획보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계절을 천천히 바라보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이나 시험, 마감보다 여유, 낭만, 산책, 하늘, 바람 같은 아름다운 단어들이 여러분의 10월에 더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가을처럼 천천히 낭만적인 시작을 함께합니다. 첫 곡입니다. 아이유 가을아침.

네, FM 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원 백아흔 두 번째 방송. 저는 최성원입니다. 첫 곡으로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10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눴는데요. 단풍, 낙엽, 청명한 하늘, 선선한 바람처럼 가을에는 유난히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달라지고요. 거리의 나무들도 조금씩 색을 바꿔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계절이 정말 한 걸음 더 깊어졌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바빠지기도 하죠. 미뤄둔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뭐 학생분들은 중간고사 준비와 과제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계절일수록 잠깐이라도 마음의 속도를 늦춰보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곡 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느껴보고요. 곁에 있는 사람과 가을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것. 아주 작은 순간이지만 이런 시간들이 하루를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순간들이 조금 더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시간만큼은 잠시 해야 할 일과 걱정은 내려놓고 가을이 주는 여유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와 함께 해주시고요. 음악 듣고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라 존스 선라이즈.

네, 노라존스 선라이즈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자니 시간이 조금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침이 왔는데도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될것 같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평범한 시간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낭만이라는 것도 아주 거창한 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 한 곡을 듣는 시간, 창밖의 하늘을 잠깐 바라보는 시간, 함께 있는 사람과 별것 아닌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시간.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의 분위기를 만들고 또 계절에 대한 기억을 남기는 게 아닐까 싶네요. 특히 가을은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주변을 한번 둘러봐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계절 같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서두르지만 마시고요. 잠깐씩 마음의 속도를 늦추면서 10월이 주는 풍경들 많이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1회 금요일 날 오전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봅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특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요,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 관련된 소식이긴 해요. 네. 전주시 보건소가 체지방 감량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2026년 비만 탈출 프로그램 5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6일까지네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모집 인원은 전주시민 20명이고요. 대상은 체지방률이 여성 28%, 남성 20% 이상인 시민으로 전주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10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사전 사후 혈액검사와 체성분 측정을 받고 체지방 감량을 위한 영양교육과 식사일지 점검, 근력운동과 유산소 단체운동 등을 참여하게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신청은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6335 또는 633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걷기 실천을 위한 모바일 건강 걷기 챌린지 따로 또같이를 운영합니다. 이번 챌린지는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운영 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 총 12만 보 걷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다만 하루에 인정되는 걸음수는 최대 1만 보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 가운데 500명을 추첨해 여행용 가방을 증정하고요. 추첨은 10월 23일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에 전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요. 해당 챌린지에서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신청 기간 안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걸음수가 인정되는 만큼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85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577-8579번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과 정서 회복을 돕기 위한 11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덕진보건소에서 운영되고요. 전주시민 성인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타로를 활용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토닥, 애니어그램과 TCI 검사를 활용한 자기이해 프로그램, 색채 심리와 치유 요가, 미술 치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이 마련됩니다.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프로그램은 저녁 시간대에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요. 프로그램별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한 사람당 한 개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고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덕진보건소에 전화하거나 전주시 마음건강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기에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기념 선물도 제공됩니다. 다만 프로그램별 최소 모집 인원인 6명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폐강될 수 있고요. 신청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다음 달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문의는 전주시 보건소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 한 걸음 더.

네, 윤상 한 걸음 더 듣고 왔습니다. 아, 가을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학습과 관련된 소식이네요.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시민들이 식물과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오감으로 소통하는 반려식물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에 있는 오감 이야기 생태 텃밭에서 진행되는데요. 참가자들은 식물의 색과 향기, 자연의 소리와 계절별 텃밭 작물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반려식물 화분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 시민으로 회차당 20명 안팎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1차 프로그램은 모두 세 차례 진행되는데요. 10월 9일 금요일 공휴일, 그리고 10월 14일 수요일,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립니다. 신청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차 운영 전날 오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네요. 모집 인원이 채워질 경우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안내한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요. 현장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도시농업팀 063-281-6716번, 063-281-671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학과 음악, 역사와 철학을 통해서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인문학 행사가 전주 곳곳에서 열립니다. 제10회 전주시 인문주간이 마음챙김의 인문학을 주제로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전주시와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인문학을 만날 수 있도록 도서관과 동네 책방, 문화 공간 등에서 마련됩니다. 주요 행사로는 10월 13일 화요일 저녁 7시 아중호수 도서관에서 열리는 개막 인문 콘서트가 있습니다. 나답게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법을 주제로 조현, 김정배의 인문 특강과 피아니스트 오은아의 음악이 함께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이야기와 음악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남부시장 모의장에서 예술과 공간으로 읽는 전주 인문대담이 열립니다. 강화길 소설가와 임주하 물결 서사 대표, 김승기 늘도시 건축사 사무소 대표가 참여해서요, 글쓰기와 책방, 건축을 통해 전주의 삶과 공간을 들여다봅니다. 행사 기간에는 마음챙김의 문학, 마음챙김의 음악을 주제로 그리고 마음챙김의 문화를 주제로 다채로운 강연도 이어집니다. 감정을 돌보는 법과 시 읽기, 건축과 도시 이야기, AI 시대의 삶을 생각하는 강좌를 비롯해서 클래식과 대금 연주를 만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입니다. 참여 신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이나 방문 접수로 할수 있고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이름 옆에 참여하려는 강좌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강좌마다 일정과 장소, 모집 인원이 다르니까요. 상세 안내를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063-281-53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마음의 양식도 한번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카디건스 카니발.

네, 카디건스 카니발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의 전주의 지역 소식을 다루고 있는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우리

네, 여러분의 목소리가 라디오가 되는 곳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아, 공동체 라디오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주말 행사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부터 그 전주에서 그림책을 주제로 한 국제문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오늘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본 행사는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요. 올해 그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주제는 기억을 그리다. Picturing the Memory Rise인데요. 아, 그림책을 통해서 각자의 기억과 추억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대만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 지미 리아오와 한국의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김동성 작가의 원화를 비롯해서요.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세계에 주목받는 신간 그림책을 소개하는 전시와 전주와 대만의 음식 문화를 소재로 한 체험형 전시도 마련됩니다. 본 행사는 오늘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이 기간에는 작가 강연과 국제 컨퍼런스, 워크숍, 북마켓을 비롯해 국내 작가와 출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도 현장에서 그림책 스토리텔링과 페이스 페인팅, 스탬프 이벤트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 4일에는요, 예비 그림책 작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리뷰도 진행됩니다. 선정된 작가 지망생들이 김동성 작가에게 직접 작품

시간으로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주말에 축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의 대표 미식축제인 2026 전주 비빔밥축제가 오늘 10월 2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덕진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기존 행사장에서 벗어나 덕진공원의 자연 경관과 수변 공간을 활용해서요, 전주의 음식과 문화,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집니다. 축제 기간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 비빔 퍼포먼스를 비롯해서 세계의 다양한 비빔 음식을 만나보는 프로그램과 비빔밥 여행자 식당 등 20여 개의 먹거리와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과 함께 가을 덕진공원의 풍경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2026 전주 비빔밥 축제는 10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일요일까지 전주 덕진공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의 가을밤을 역사와 문화로 채우는 2026 전주 국가유산 야행도 10월 2일과 3일 이틀간 열립니다. 올해 국가유산 야행의 주제는 천년 고도 전주 역사 속 밥맛일인데요. 행사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경기정, 풍남문, 전라가명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관람은 무료입니다. 조선 왕조의 본향이자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공연과 체험, 전시, 역사문화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밤이 되면 경기전과 전라가명 등 전주의 국가유산도 평소와는 다른 야간 경관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주의 역사문화 공간을 걸으면서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선선해진 가을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찾기에도 좋겠습니다. 2026 전주 국가유산 야행은요, 10월 2일과 3일,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문의는요, 063-232-993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진아 냠냠냠.

네, 이진아 냠냠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다양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연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의 젊은 예술인들이 시민들과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전주 한병문화관이 2026 라이징 스타 시리즈 차세대 예술인 발굴 프로젝트 시즌5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에 역량 있는 클래식과 전통음악 분야 예비 예술인들을 발굴하고요. 실제 무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예술인들은 전문가의 마스터 클래스를 거친 뒤 시민들 앞에서 자신만의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공연은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지역에서 활동할 새로운 예술가들의 가능성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한벽문화관 063-280-7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가을거리가 특별한 인형극 무대로 변신한다는 소식입니다. 제6회 전주거리 인형극제가 10월 10일 토요일과 11일 일요일 이틀 동안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전 통정원과 인형극 체험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도시와 사람을 잇는 인형극, 전주의 거리를 무대로 모두가 함께 만드는 문화축제를 주제로 어린이와 가족,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인형극과 거리 공연을 선보입니다. 10일에는 국악 체험 인형극 팥죽 할멈과 호랑이, 재활용 인형극 플라스틱 통키호테, 일본 전통 인형극 등이 공연되고요. 11일에는 마리오네트 공연과 복합 인형극에 이어서요. 오후 4시에는 경기전에서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 시집가는 날도 펼쳐집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63-232-141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을 한옥마을을 산책하면서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인형극도 함께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전주 한지의 전통과 새로운 가능성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30회 전주 한지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지금 한지, 나우 한지를 주제로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사흘간 한국 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축제는 이 한지를 과거의 전통문화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오늘의 생활과 예술, 산업 속에서 새롭게 바라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한지 색판 뒤집기와 당나무 림보, 한지 대형 젠가 등을 즐길 수 있는 전주 한지 운동회를 비롯해서요. 다양한 한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제32회 전국 한지 공예대전 수상작과 초대 작가 작품, 제6회 전국 어린이 한지 미술대회 수상작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전통 종이 후계자들이 교류하는 삼국지향 프로그램과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는 비즈니스 판매 공간도 마련돼서요. 전통 소재인 한지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30회 전주 한지 문화축제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 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위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하며, 안타까워마,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마. 아, 네. 음악이 잘못 나갔네요. 다시 들리겠습니다. 위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마

네, 위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마. 네, 듣고 왔습니다.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다가온 성큼 다가온 가을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모전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의 영화 드라마 촬영지와 숨은 명소를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청년 쇼폼 공모전이 열립니다.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는 전주시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로케이션 장소 발굴을 위해서요. 2026 스팟 인 전주, 전주 청년 쇼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먼저 전주 지역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재치있게 소개해서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영상 촬영 배경으로 활용하기 좋은 전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출품작은 30초 이상 60초 미만의 세로형 쇼폼 영상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참가 대상은 국적과 관계없이 전북 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개인 또는 3명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주 영상위원회 공고문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요, 내국인과 외국인 부문을 합쳐 모두 20편을 선정해서 상금을 드리는데요. 총상금은 900만원이네요. 내국인 부문 대상 한편에는 200만원,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례상 등에는 상금도 주어집니다. 평소 영화와 영상 제작에 관심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소개하고 싶은 나만의 전주 명소가 있는 청년이라면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 영상위원회 촬영 지원팀 070-8766-825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가 발견한 전주의 매력을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또 영상 공모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전주관광재단이 2026 전주관광홍보쇼폼 영상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전주관광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미식관광시험이나 관광명소 소개 두 부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30초 이상 60초 이하의 세로형으로 제작해야 하고요. 접수 마감이 얼마 안 남았네요. 10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두 부분에서 모두 6작품을 선정해서요. 각 부분 1등에는 100만원, 2등에는 50만원, 3등에는 30만원을 수여한대요. 1등 수상작 중 베스트 한 작품에는 상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관광재단 063-286-395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인생책과 그 책에 얽힌 이야기를 모아 기록하는 가치서가 1949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가치서가 1949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책이나 삶의 방향을 바꿔준 책, 소중한 추억이 담긴 책과 그 이야기를 모아서요, 전주의 독서 문화를 기록하는 시민 참여형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사업명에 들어간 숫자 1949는 전주의 첫 도서관이 문을 열고 전주시라는 공식 명칭이 처음 사용된 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이에 맞춰 시민들의 인생책과 이야기 1949견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전주시민은요, 전주도서관 누리집 가치서가 1949 게시판에 자신의 인생책과 그 책에 얽힌 이야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립도서관 063-230-1840 또는 186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Wave the Seasons.

네, 웨이브 투어스 시즌 3 듣고 왔습니다. 어느새 이제 끝이네, 마치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10월의 첫자락에서 가을 하면 떠오르는 풍경과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높아진 하늘, 선선한 바람, 조금씩 색을 바꿔가는 그런 나뭇잎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미 가을이 천천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런 계절의 변화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번 주말에는 잠시 걸음을 늦추고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고 곁에 있는 사람과 가을 풍경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겠죠? 좋은 음악 한 곡, 따뜻한 커피 한 잔, 천천히 걷는 산책길처럼 평범한 순간 하나가 우리 하루를 충분히 찬란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10월에도 그런 찬란한 순간들이 많이 쌓이길 바랍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원.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요,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입니다. 여러분, 찬란한 하루 보내세요.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안녕하세요. 바쁘게 흐르는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 감정의 향기를 느껴보는 시간,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입니다. 가끔은 밀려드는 서늘한 말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언가는 말을 해야 하는데 말문이 막혔던 순간들 있으실까요? 그 순간은 시간도 천천히 내려앉고 혼자 덩그러니 홀로 심장소리와 숨소리만이 들렸던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머물다 간 자리 혹은 애틋했던 무언가가 빠져나가 휑해진 가슴속은 처음엔 시린 바람만 맴도는 먹먹한 여백이 되었는데요. 비워진 상실의 공간은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아름다운 한 폭의 경험이라는 마음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만히 감싸진 찻잔의 온기처럼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빈자리 틈새로 차갑게 느껴졌던 마음속에 가을 햇살을 초대하여 마음 그늘터를 산책해 보려고 합니다. 2026년 10월의 마음 그늘터 첫 곡은 멜로망스의 초대입니다.

지금은 전주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 금요일 본방, 두 번째 주 금요일 재방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공동체 라디오 어플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요. 다시 듣기도 청취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첫 번째 보현심의 끄적임은 어휘로 빚은 감정 사전인데요. 단어에도 저마다의 온도가 있고 때로는 달큰하거나 쌉싸름한 맛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2년 넘게 원고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보현이가 발견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무심코 뱉은 언어와 종이 위에 남겨진 문장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 켜켜이 쌓여온 감정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10월의 어휘로 빚은 감정 사전은 먹먹하다입니다. 달큰하면서도 짭조름한 깊게 우려낸 간장 냄새가 코끝으로 다가오는 순간 걸음을 멈춘 채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스라이 흩어지는 그 향기 끝에 이제는 다시 맛볼 수 없는 엄마의 간장게장이 떠오른다. 가을이 짙어질 무렵이면 엄마는 알이 꽉 찬 게를 손질하며 간장을 다리셨다.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느라 거칠어졌던 작은 손으로 엄마표 정갈하고 깊은 짭짤하면서도 비린내 없는 감칠맛. 간장이 끓어오르면 짭조름한 냄새들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맛이 배어들기만 기다리던 시간들은 영원할 줄만 알았다. 엄마가 떠나시고 두 번째로 맞이하는 가을이다. 기억의 서랍 속에서 바스락거리며 꺼내어본 그 풍경은 이제 명지 끝에서 먹먹한 풍경으로 먼 이야기처럼 다가온다. 그때 장을 다리던 엄마의 등 뒤로 다가가 엄마 게장은 전국에서 최고라고 한 번 더 안아볼 걸. 차마 마침표를 찍지 못한 후회들이 미처 쏟아내지 못한 미련이 마음 한가운데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손을 뻗으면 당장이라도 간장게장이 담긴 묵직한 반찬통을 웃으며 내어주시던 엄마의 미소가 머릿속으로만 그려질 뿐이다. 걷잡을 수 없는 아쉬움에 콧잔등이 시큰해지고 가슴이 미어지듯 먹먹하게 차오르는 두 번째의 추억을 보내고 있다. 최유리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감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그리움이 담긴 먹먹하다의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0월의 어휘로 빚은 감정사전은 먹먹하다는 감정이었어요. 국어사전을 펼쳐보면 먹먹하다는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갑자기 귀가 막힌 것처럼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상태, 또 하나는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두 뜻을 결국 한 마음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너무 큰 슬픔 앞에서는 세상 소리가 한 걸음 물러났었고요. 하고 싶은 말은 가슴 한가운데 걸려 체한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귀는 다치고 가슴은 막힌 채 그저 멍하니 서 있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먹먹하다고 표현합니다. 먹먹함은 속으로 소리내어 우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흘려보내지 못한 그리움, 끝내 전하지 못한 고맙다는 말, 다시는 물어볼 수 없는 질문들이 가슴 한 군데에 가라앉아 머물기도 하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그 깊이가 전해왔어요. 살아가면서 소리 없는 먹먹함과 수없이 마주합니다. 차마 마침표를 찍지 못한 문장처럼 이제는 손 뻗어도 닿을 수 없는 누군가의 다정한 온기 앞에서도 우리는 길을 잃고 한참을 서성이곤 하죠. 그 길에서 혼자 우두커니 서 있어도 괜찮아요. 애써 그 짙은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마시고 발끝에 머무는 서늘한 바람결을 온전히 마주해 주세요. 그리고 가슴 속의 먹먹함을 가만히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먹먹함은 결국엔 계절의 틈새를 채우는 여러분들만의 감정의 잎으로 그려질 겁니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감정사전을 발견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은 전주 FM 구사무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 두 번째 코너 월간 보현심인데요. 이 코너는 감정을 재촉하지 않고 그늘이 가르쳐준 방향을 따라 오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10월의 월간 보현심은 마음 번역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작은 마음 번역기 하나씩 달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저마다 다른 토양에서 각기 다른 계절의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난다. 슬픔의 수치와 타인이 견뎌온 아픔의 깊이가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문 크기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을 많이 듣고 자라서 짧은 대답에도 쉽게 웃는다. 어떤 사람은 오래 참는 데 익숙하게 살아와서 작은 말 끝에도 마음이 먼저 움츠려든다. 같은 문장이 서로 다른 창문을 지나며 서로 다른 빛깔로 물드는 것이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건 누군가가 특별히 모질거나 악해서는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각자가 살아온 환경의 온도가 다르고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관점의 안경이 다를 뿐이다. 내가 바라는 마음 번역기는 상대의 감춰진 속마음을 마법처럼 꿰뚫어 보는 능력이 아니다. 지금 내게 전하고자 하는 감정의 결을 미숙한 언어 속에서 담긴 진짜 요지를 오해 없이 정확히 짚어내어 들려주는 다정한 기계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런 번역기는 존재하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고르는 일이 참 조심스러워진다. 나의 입술을 떠나 말이 허공을 지나 상대의 마음에 어떤 온도로 닿을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감정과 언어를 긍정적인 빛깔로만 품어 안을 수 없음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모든 말을 굳이 긍정적인 마음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현관 앞에 떨어진 낙엽을 집 안까지 들이지 않듯 거친 말은 문 앞에서 가만히 두면 바람에 날아가기도 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지나온 날씨에서 떨어진 것이지 내가 품어야 할 계절은 아니기 때문이다. 릴리 모닝스타의 번역의 필요에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마음 번역기가 있다면 상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0월의 월간 보여심은 마음 번역기였습니다. 음악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마음 번역기 상상해 보셨을까요? 거리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들이 보이고요. 제법 서늘해진 바람이 우리 곁에 텅 빈 자리로 조용히 스며드는 요즘인데요. 음악을 듣는 동안 가장 사랑하면서도 자주 어긋나는 관계들 속에서 마음 번역기가 있었다면 하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춘기 딸아이의 눈빛과 달라진 말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저도 엄마가 처음인지라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정적으로 예의 없게 어디서 사춘기 티를 내냐고 했던 상황이 떠올랐는데요. 조용히 닫힌 그 문틈 사이로 뾰족한 침묵 앞에서는 내어주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가 서운함으로 다가오곤 했거든요. 결국 딸아이의 감정보다는 제 기분에 맞춰 표출해버렸던 거죠. 이후 감정이 올라오면 저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 혼자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추스릴 수 있도록 조금은 떨어져 기다려주었습니다. 딸아이도 이후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고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해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가장 가까운 사람, 오래 겪은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입을 떠난 말이 상대의 어느 빈 자리에 어떤 온도로 닿을지 결코 알 수 없어요. 어떤 빈 자리는 다시 채워지기도 하고요. 어떤 빈 자리는 끝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다시 만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잎이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못해도 나무가 겨울을 건너가듯 닿지 못한 말들이 있어도 저마다의 다른 색을 계절을 살아갑니다. 허공을 맴돌다 흩어진 애틋한 진심들이 오늘 마음 번역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틈새로 포근한 위로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10cm의 지금 우리 사이는 감상하시면서 포근한 위로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은 전주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 금요일 오전 11시 본방, 두 번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재방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어플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요. 다시 듣기도 청취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세 번째 코너는 마음속에 맴도는 문장들을 가만히 앉혀두고 오래도록 눈을 마주치는 순간,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 세 번째 코너,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입니다. 10월의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는 보현이의 그적임 축제입니다. 축제라고 하면 먼저 화려한 불빛을 떠올렸다. 사람이 모이고 음악이 흐르고 평소보다 조금 들뜬 사람들의 미소들이 거리를 채우고 거리를 북적북적하게 하는 풍경들이 떠오른다. 오늘은 문득 축제가 꼭 그런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고 서늘해진 공기를 느껴본다. 길을 걸으며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누군가 눈을 맞추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나눈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에 잠시 발걸음을 멈춰보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매일 수많은 순간을 보고 듣고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

채워져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비워진 자리 덕분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 무사히 집으로 들어가 뒹굴뒹굴 누워있는 편안함, 곁에 있는 가족들의 목소리, 따뜻한 밥 한 끼와 오늘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평범한 장면 하나하나가 사실은 삶이 매일 열어주고 있는 작고 소중한 축제이다. 터치드의 하이라이트 감상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의 축제를 즐겨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는 보현이의 끄적임 축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가 버린 과거를 후회하거나 오지 않는 미래를 기다리느라 지금 여기에 열리고 있는 일상이라는 조용한 축제를 놓치고 맙니다.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생긴 마음의 빈자리는 어쩌면 곁에 있는 작고 다정한 축제들을 새롭게 발견하라고 내어준 여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는 어떤 축제가 열리고 있나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가을볕도 스치듯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도 모두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오늘의 축제입니다. 스텔라장의 버터플라이 감상하시면서 마음의 빈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축제의 기억을 산책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현이의 메모장 마음 그늘터 찾기 코너입니다. 온전히 자신만의 쉼터를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10월의 마음 그늘터 찾기는 보현이의 끄적임 노트에 있는 장미 허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베란다로 투명한 가을볕이 드는 날들이다. 가만히 쪼그려 앉아 초록빛으로 잘 여문 장미 허브의 잎사귀에 살포시 손끝을 대어본다. 장미라 부르기엔 풋풋하고 시원하고 달달한 향이 코끝을 맴돈다. 이내 가슴 한구석으로 뭉클하고 다정한 온기가 밀려온다. 몇 해 전 친정엄마의 거실을 채우던 그 향이 좋아서 줄기 몇 개를 조심스럽게 덜어와서 심었던 장미 허브가 풍성하게 자라주었다. 장미 허브의 잎이 솜털처럼 보송한 잎은 두툼한 깃볼을 닮아 있었다. 작년 엄마가 먼 여행을 떠나고 나신 뒤 나는 남겨진 이 장미 허브와 주변 식물들을 마치 곁에 계신 엄마의 숨결을 대하듯 정성껏 보살피게 되었다. 잎사귀를 쓸어내릴 때마다 묻어나는 싱그러운 향기는 이제 닿을 수 없는 엄마의 따스했던 손길을 닮아 있었다.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리움의 눈물을 머금기도 하며 엄마 없는 두 번째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장미 허브의 꽃말은 나의 마음은 그대만이 아내라고 한다. 조심스럽게 문장을 소리내어 읽다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서툰 감정과 시린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품어주었던 엄마의 다정한 눈빛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텅 빈 그 공간 위로 스며드는 가을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빈자리대로의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었다. 엄마가 남겨준 향기와 손끝에 닿을 듯 선명했던 추억의 온기가 빈 공간을 눈부시게 천천히 물들여 가고 있음을 느낀다. 잔나비 카리나의 사랑의 이름으로 감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의 그늘터를 발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0월의 마음 그늘 터는 장미허브였습니다. 노래가 흐르는 동안 보현이도 베란다 한편에 잘 자라고 있는 초록빛 잎사귀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는데요. 나의 마음은 그대만이 아네. 장미허브의 꽃말이 다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빈자리에는 어떤 색깔의 바람이 불고 있나요? 이름 모를 감정을 모른 척 하지 말아주세요. 한 번 정도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발끝에서 느껴지는 바람결을 온전히 마주하며 마음속의 그림과 추억을 가만히 따라가주세요. 여러분이 흘려보낸 추억들과 그립고 슬프고 기쁜 감정들이 오가며 새로운 마음의 그늘터를 만들어줄 거예요. 김필의 자유롭고 싶어 노래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마음의 향기를 따라 마음 그늘터 산책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보현숲의 마음 그늘터에서는요, 빈자리로 스며드는 가을 풍경이라는 주제로 함께 산책해 보았습니다. 코끝을 맴도는 장미 허브의 다정한 향기부터 닿지 못한 진심을 알아주는 마음 번역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한 눈부신 마음 축제들은 마음 그늘터 산책하는 동안 잔잔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텅 빈 자리에는 어느새 투명한 가을볕이 찾아왔고요. 애틋한 기억들이 단풍처럼 짙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잔잔한 빈자리 틈새로 보현숲의 마음 그늘터 숨결이 포근한 산책길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남은 오후도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의 끝곡 보라미우의 세상 모든 어른이들에게 준비했습니다. 보현이와 마음 그늘터 산책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구성, 진행의 전주공동체 라디오 935 보현이었습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비영리 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금은 전주지역 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활동에 사용됩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의 다채로운 전주시민의 목소리가 주인공입니다. 라디오로 전주시민들의 소통을 통해서 전주지역의 성장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공동체 FM93.5입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JCFM.KR을 통해서 회원도 되어주시고요. 많이 눌러와주세요.

Bring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이 시간 아이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계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문을 활짝 연 우리들의 책 이야기, 북적북적 라디오의 문을 연 진행자 북디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저는 전주에서 글쓰기 공부를 하며 동시와 그림책으로 어린이들과 신나게 놀고 있는 작가 이영입니다. 수업 현장에서 한정적으로 어린이들을 만나다가 더 많은 어린이를 만나고 싶어 이렇게 라디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 안에 가만히 누워 눈을 감았는데 귀가 간질간질하면서 멋진 우주선이 날아다니거나 비밀의 숲이 펼쳐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북적북적 라디오는 바로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작지만 커다란 세상을 담은 동시와 알록달록 아름다운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그림책을 하나를 안고 한 달에 한번 여러분을 찾아올 예정이랍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탐험이 될 수 있도록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매일 육아로 분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는 잠시 차 한잔 마시며 숨을 고를 수 있는 따뜻한 쉼표를 선물해 드릴게요.

혼자 읽는 책도 재밌지만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 함께 소리내어 읽고 마음을 나누면 우리 마음이 훨씬 더 북적북적 풍성해지겠죠? 지금 스튜디오 전광판에 빨간색 온웨어 불이 켜졌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준비 되셨나요? 북적북적 라디오 설레는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 함께 출발!

0: 북적북적 라디오의 첫 번째 코너 시끌벅적 꼬마 시인들은 시로 크는 아이들의 벅적대는 마당의 줄임말로 어린이들이 쓴 시를 읽고 느낌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어른들은 미처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삐뚤빼뚤하게 써내려간 시 속에 엉뚱하고 발랄한 상상력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시인들의 톡톡 튀는 시선을 통해 바쁜 일상에 무뎌진 청취자들의 마음에 유쾌한 웃음과 반짝이는 영감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이 아니고 어른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전주시 완산구에서 온 두 자녀를 둔 학부모 박정섭입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나누기로 하고 지금 이 시간은 학부모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저보다 게스트분이 진행을 더 잘하시는데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이지만 동시를 좋아하는 학부모 소선미입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른들이 읽는 어린이 시라니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린이 시를 들고 오셨을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1: 저는 전주 전일초등학교 3학년 옹수아 어린이의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목 풍선껌. 옹수아. 이빨 빠진 사이로 껌이 자꾸 빠진다. 입으로 바람을 부는데 껌이 자꾸 터진다. 안 되겠다. 풍선껌 두 개, 풍선껌 세 개. 내 입이 풍선처럼 빵빵해졌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가 빠진 유년기의 경험을 다 갖고 있지요? 그 경험을 허투루 보지 않고 풍선껌이라는 친근한 소재와 연결해 아주 재치있게 표현했네요. 박정섭님께서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1: 제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생각이 납니다. 입안 가득 바람을 불어도 풍선껌이 터져버리는 엉뚱하고 귀여운 상황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져서 웃음이 납니다.
2: 풍선껌을 두 개, 세 개씩 계속 집어넣는 어린이의 해결 방식이 너무 귀여워요.
0: 볼이 빵빵해진 모습을 직관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시어로 담아내어 읽는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만한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따뜻하고 다정한 작품이네요. 다음 작품 낭독해 주시지요.
2: 네, 저는 전주 송천초등학교 5학년 김수겸 어린이의 병뚜껑이라는 시입니다. 제목 병뚜껑. 김수겸. 탁탁 병뚜껑 알까기. 그르르르 병뚜껑 멀리 굴리기. 알록달록 병뚜껑 꾸미기.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버리는지 몰라. 병뚜껑으로 놀면 환경도 지키고 신나게도 놀고 일석이조.
0: 의성어를 활용한 느린감 덕분에 병뚜껑으로 노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듯 생생하고 경쾌하게 다가오네요. 저도 병뚜껑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김수경 어린이처럼 알까기도 하고요. 병뚜껑 멀리 굴리기도 하면서 어린이들과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모아서 기부도 합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하고 있지요. 병뚜껑 재활용 캠페인이라고 세척한 병뚜껑을 200g 기부하면 자원봉사 시간 1시간을 적립해줍니다.
2: 정말요? 저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버려지는 물건을 놀잇감으로 가져와 아이들의 시선에서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인 것 같아요. 왜 버리는지 몰라 라는 솔직한 의문을 통해 어른들의 무분별한 소비와 배출 습관을 꼬집고 있는 것도 같고요.
1: 환경보호를 거창한 의무가 아니라 신나는 놀이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돋보입니다. 마지막 일석이조라는 명쾌한 마무리로 자원순환의 가치와 즐거움을 독자에게 어른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유익하고 따뜻한 시로 느껴지네요.
0: 박정섭님, 하나 더 준비하셨죠?
1: 아, 네. 이번에는 완주 청명초 1학년 오성빈 어린이의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목 고인돌 체험학습. 오성빈. 쿨쿨 잠든 고인돌. 두 다리로 벌떡 일어나 죽은 사람 껴안고 흙으로 들어갔다.
2: 쿨쿨 잠든 고인돌이 벌떡 일어났다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0: 거대하고 무거운 돌에 강력한 생명력과 움직임을 불어넘는 솜씨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간결해 못 씁니다.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특히 고인돌의 존재 이유를 죽은 사람을 외롭지 않게 껴안아주는 행위로 묘사한 마지막 연이 저는 가슴 뭉클합니다.
1: 땅 위에 서 있던 고인돌이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는 마무리를 통해 삶과 죽음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 오늘 출연자분들의 동시 비평이 예사롭지 않아서 제가 무척 긴장됩니다. 소선미님 낭독해 주세요.
2: 네, 저는 전주 충청초 4학년 오태석 어린이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제목 제비 오태석 반가운 소식을 물어다 준다는 제비 우체국도 반가운 소식 전해주니 제비 모양이지 나에게 제비가 온다면 흥분해처럼 박씨를 물어오면 좋겠다.
0: 지난 봄에 제비가 저희 시골집 처마에 집을 짓더니 어느새 아기 제비들이 태어나 삐삐삐삐 노래를 하더라고요.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제비와 우체국을 연결한 참신한 동심의 시선이 돋보이네요.
2: 정말 생각해보니 우체국 로고에 빨간색 제비가 있어요. 저도 제비가 놀부네가 아닌 흥부네 물어다준 박씨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 착한 일을 많이 해야죠. 이 시를 읽거나 라디오로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제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모두 신나는 동요 들어요.

0: 나는 깨끗이
1: 금속류 철캔 알루미늄 캔 내용물 비우고 행과 발향
0: 가능하면 납작하게
2: 플라스틱
1: 페트병 내용물 비우고 행과 발향
3: 비닐 상표는 떼야 해
0: 유리
1: 유리병 금속물질 병뚜껑은 따로 버려
0: 깨진 유리는 재활용 아니야

0: 동요가 정말 신이 나네요. 저도 노래가 나오는 동안 흔들흔들 춤을 췄어요. 자, 두둥두둥. 북적북적 라디오의 두 번째 코너, 알록달록 동시 배달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 마음에 드는 동시를 추천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조금 전 시끌벅적 꼬마 시인들 코너에서는 학부모로 출연하셔서 자세한 이야기는 코너에서 나눈다고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또 다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는 국가유산지킴이 전주 한세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무국장 박정섭입니다.
0: 그동안 국보 1호 숭례문, 보물 몇 호 이렇게 문화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요? 또 한세담이라는 단체 이름도 독특한데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네, 문화재청은 2024년 5월 17일에 국가유산청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바뀐 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간 써왔던 문화재라는 용어도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맞춰 국가유산으로 전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의 명칭이 과거 유물이나 재화, 즉 재산적 성격에 치우쳐 있었다면 새로운 체제는 미래 가치와 자연 무형의 자산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분류체계 역시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재편되었습니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고궁 등 인공적, 역사적 유산을 말하고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물과 생태적 유산을 말합니다. 무형유산은 전통예술, 기술, 의례 등 형태가 없는 유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세담은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세계에 담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2018년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모두 참 좋은 뜻을 담고 있네요. 그럼 국가유산 지킴이는 국가유산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1: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먼저 국가유산 지킴이 날은 매년 6월 20일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정읍의 유생, 안위와 손옥록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등을 전주 사고에서 정읍 내장산으로 무사히 옮겨 지켜낸 역사적인 날인 1592년 6월 20일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유산지킴이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이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을 가꾸는 문화도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 행정의 당면한 한계를 들어 인력, 예산, 조직 등을 극복함은 물론 국가유산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 모두가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소외된 국가유산을 찾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꾸고 즐김으로써 국가유산을 보다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함께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럼 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1: 국가유산 지킴이가 하는 일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정화 활동이 있습니다. 국가유산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잡초를 제거하며 시설물을 보호하는 자원봉사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 활동을 합니다. 국가유산의 보존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균열이나 훼손, 화재 위험 요소가 없는지 순찰하고 감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홍보 및 안내 활동으로 국가유산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일반 시민과 관람객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해설, 교육, 홍보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에 국가유산 지킴이 전주 한세담에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유산 지킴이 봉사 활동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0: 오,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혹시 또 다른 활동도 하고 계시나요?
1: 아, 예, 물론 있죠. 전주교육청의 전주 다음 배웁다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아보자 전주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린이들을 학교에서 만난 적도 있겠네요. 특별히 기억되는 순간이 있나요?
1: 아, 네. 지난 4월 초등학교에서 전주다움 교육을 나가서 전주의 무형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어린이가 번쩍 손을 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부의자인 조충익 선자장이라고요. 반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던 어린이가 기억에 남습니다.
0: 할아버지가 한 분야에서 평생을 바쳐 독보적인 예술적, 기술적 경지에 오른 인간문화재로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국가적 자산으로서 국내외 우리 전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는 자긍심을 그 어린이가 느끼는 순간이었겠군요. 자, 이제 어떤 동시를 소개해 주실까요?
1: 아, 이미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동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 다보탑과 석가탑, 신현득. 서로 다투어 아름답다 하지 않아요. 다보탑은 화려해서 꽃 같고, 석가탑은 소박해서 나무 같지요. 서로 마주보고 미소 지으며 불국사 넓은 뜰을 비춰주고 있어요.
0: 불국사 대웅전 앞뜰에 나란히 서 있는 다보탑의 정교하고 화려한 아름다움과 석가탑의 절제되고 단정한 아름다움을 꽃과 나무라는 어린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게 시인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1: 서로 다른 모습과 매력을 지녔지만 상대를 시기하지 않고 사이좋게 어우러져 평화롭게 빛을 더하는 조화로움을 노래하는 것 같아 아주 좋습니다.
2: 저도 국가유산에 대한 동시를 준비했습니다. 제목, 웃는 기와 이봉직. 옛 신라 사람들은 웃는 기와로 집을 짓고 웃는 집에서 살았나 봅니다. 기와 하나가 처마 밑으로 떨어져 얼굴 한쪽이 금가고 깨졌지만 웃음은 깨지지 않고 나뭇잎 뒤에 숨은 초승달처럼 웃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한번 웃어주면 천년을 가는 그런 웃음을 남기고 싶어 웃는 기와 흉내를 내봅니다.
0: 저도 참 좋아하는 동시인데요. 이 작품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는 동시입니다.
2: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시인은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신라의 미소라 불리는 깨진 얼굴무늬 수막새의 기화를 보고 강렬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 만남 이후 시상이 쉽게 떠나지 않아 대전에서 경주까지 무려 세 번이나 박물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세 번째로 박물관에 내려가 유리상자 안에서 전시된 기화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는데 한 소년이 다가와 유리창 너머의 깨진 기와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기와에 새겨진 천년 전의 미소를 그대로 따라 생글생글 웃는 모습을 시인이 목격하게 되고 깨진 기와를 보며 함께 따라 웃는 소년의 순수한 얼굴을 본 순간 시인은 아, 나도 누군가에게 한번 웃어주면 천년을 가는 그런 웃음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단번에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0: 유물 속에 멈춰있던 천년 전 신라인의 미소가 어린아이의 얼굴로 이어지는 그 동심의 순간을 포착해낸 덕분에 오늘날 널리 사랑받는 교과서 속 동시로 탄생할 수 있었겠지요. 저도 방송 마치고 바로 박물관으로 달려가야겠습니다. 하나 더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이 같이 낭독해 주신다고요?
2: 네.
1: 제목, 경기전 나무거북이, 박예분. 내 고향은 키 큰 소나무들이 빽빽히 우거진 첩첩산중 두메산골. 그곳에서 300년도 넘게 살았지요. 봄이면 멀리 매화향기 그윽한 강물을 굽어보며 언젠가는 나도 산을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갈 거라 꿈꾸었지요. 폭풍 후 칼바람 꿋꿋이 견디며 한 해 두 해 지나 솔숲에 달빛이 환하게 쏟아지던 밤 언덕마루에 별똥별 떨어질 때 나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와 오호라 우리가 찾던 소나무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푸른 정기며 우람한 장태를 보라. 사내들이 감탄했죠. 나무님, 눈 감으세요. 도끼 들어갑니다. 나무님, 이제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 영차, 영차, 이영차, 여차, 여차, 이여차. 사내들이 힘 모아 나무 베는 소리. 몇 날 며칠 온산을 우렁우렁 울렸지요. 나는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조선 왕조의 발상지 전주로 왔지요. 이곳은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에요.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와 불에 타버린 경기전을 조선의 임금 광해군이 다시 지으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곳으로 온 나무들은 정각의 탄탄한 기둥이 되고 우람한 대들보가 되고 날렵한 처마끝 석가래가 되고 내귀 반듯한 문얼굴이 되었지요.
2: 탕탕탕 타당 기운찬 망치질 소리, 쓱싹쓱싹 스삭스삭 대패질 소리에 숨을 곱게 고른 나무들은 외산문 내산문이 되어 아름다운 단청옷을 입지요. 하지만 내 커다란 몸통에서 싹둑 잘려나간 작은 나무토막 하나. 너는 무엇이 될까? 너는 무엇이 될까? 밤낮으로 안타까이 바라보는데 도편수가 순식간에 두동강을 내어 갑옷 단단히 차려입은 나무거북이 암수 한 쌍을 만들었지요. 평생 마주보며 힘이 되라고 단단한 나무거북이 경기전 정전 앞 합각벽에 올려놓고 도편수가 신신당부하기를 너희를 십장생으로 일러 이곳에 거두니 조선의 태조 어진을 영원토록 아무 탈 없이 잘 모시고 다시는 경기전에 불이 나지 않도록 물에 살던 기운으로 잘 지키라 하였지요. 나무거북이 한쌍 감사한 마음에 오늘까지 태조 어진 잘 모시며 경기전 지킴이로 행복하게 살고 있지요.
0: 네, 조금 긴 동시였지요? 한 권의 그림책을 보는 듯 합니다. 경기전의 역사가 이 동시 한 편에 모두 실려져 있네요.
1: 네, 경기전은 저희 국가유산 지킴이 전주 한세담에서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비바람과 세월을 견디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거북이의 목소리를 통해 문화재가 살아 숨쉬는 듯한 깊은 생명력을 부여하는 듯하여 인상 깊어 청취자들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전에는 거북이 말고도 많은 동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전 앞에 보면 우리가 사자 또는 해태라고 하는 하마비 밑에 쌍을 이루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또 왕을 상징하는 용, 또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박쥐, 또 봉황 등 여러 가지 동물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경기전에 가면 나무 거북이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동물들도 꼭 찾아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숨은 동물 그림찾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동요 듣고 잠시 후에 만나요.

0: 이번 시간은 북적북적 라디오의 세 번째 코너, 책방 속 멜로디입니다. 이 코너는 아동문화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얼마 전 지역문단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은영 작가의 책 깎는 소년이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 5, 6학년에 도입되면서 국어 교과서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1단원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요의 학습 목표는 책을 읽고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책 깎는 소년은 두 소년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갈등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장은영 작가는 2009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단성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어린이들이 책 속 인물에 공감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작품들을 주로 펴내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작인 책 깎는 소년을 비롯해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이들의 이야기인 을아차차 조선실록 수호대, 사마천의 고전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10살 사기 열전을 만나다, 그리고 광대 특공대 등이 있습니다. 작가는 글쓴이의 말에서 우연히 완판 본 연려춘향 수절가를 읽게 되고 책의 매력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후 각수 박이력과 서봉훈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후 이들의 이야기를 동화로 써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잠깐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하고 싶은 장호와 글자를 새기며 책판을 깎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봉훈이는 전주 서포거리에서 만난 친구로, 두 소년은 조선시대의 베스트셀러 완판본인 소설 연려춘향 수절가의 책판을 함께 만들며 또 갈등을 겪고,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박정섭 사무국장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1: 저는 각수에 주목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목판에 글자를 새겨 책을 만들던 장인을 각수 또는 각수장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신분이 낮아 기억되지 못했던 이들의 삶을 동화를 통해 생생하게 살아났다고 해야 할까요? 19세기 후반 전주는 최고 품질의 한지 생산지라는 이점과 전라가명의 출판 역량을 바탕으로 조선의 독보적인 출판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전주 천변과 사대문 주변, 현재 남부시장 일대에는 서계서포, 다가서포, 칠서방, 양책방 같은 수많은 민간서점들이 밀집하여 활기찬 책방거리를 이루었습니다. 이 서포들은 단순히 책을 파는 서점을 넘어 목판을 직접 판각하고 찍어내고 유통까지 책임지는 인쇄소 겸 출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중 다가서포는 한글 고전소설을 전문적으로 발간, 판매하며 서민 독자층의 폭발적인 요구를 채워주었던 대표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전주의 옛 이름인 완산에서 출판된 옛 책과 판본을 뜻하는 완판본은 조선 후기 출판시장의 주역이었습니다. 완판본 중에서도 민간 서포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가능한 책을 방각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각

0: 백과본들은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서민들을 위한 교재나 생활백과뿐만 아니라 연려춘향 수절가, 심청전, 흥부전 같은 한글 고전소설을 대량으로 보급했습니다. 이처럼 19세기 후반 전주의 책방거리와 완판본은 소수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문자와 지식을 대중에게 확산시켰으며 한글 소설이 서민의 문화로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한옥마을에 완판본 문화관이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금도 이 가게들이 남아있나요?
0: 안타깝게도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 근처라고 추정은 하는데요.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조선시대 전주 서포거리와 다가서포가 있던 역사적 현장은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과 전주 남부시장 일대입니다. 조선 후기 완판본 소설을 찍어내고 판매했던 서포들은 전주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책방거리는 전라가명 주변과 성문박 시장터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전주 남부시장 일대 역시 과거 서포거리의 활기찬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1: 저는 두 소년의 엇갈린 선택을 통해 나는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봉은이는 내가 만든 책으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딱딱한 나무에 한땀한땀 한땀 글자를 새기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늘 뿌듯해해요. 자기가 깎아 만든 책반으로 수많은 책이 찍혀나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웃고 즐거워할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이었죠. 봉은이에게는 일은 돈보다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보람 있는 일이고요. 반면 장훈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멋지게 성공할 거야 라며 책을 만들고 파는 일을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책이 날개 돋친 듯 많이 팔려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장우에겐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신분 상승을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장우에게 일은 성공과 부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 셈이지요. 두 소년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며 비슷한 의미이지만 어린이들은 나는 커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 어린이 되고 싶을까 생각해보게 될 것 같고 어른들은 나는 돈과 성공을 쫓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일의 보람과 가치를 쫓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책 읽는 소년은 조선시대 완판본을 만들던 두 소년의 엇갈린 선택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가치관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성공만을 쫓기보다 일의 본질과 보람을 중요하게 여겼던 봉은이의 뚝심은 진정한 장인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가려져 있던 각수들의 숭고한 헌신 덕분에 우리의 소중한 한글 고전소설이 대중의 문화로 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소년의 치열한 고민을 마주하며 나는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책장마다 새겨진 글자처럼 타인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과 과정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0: 각수는 글자를 나무에 새겨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기록문화유산이 많습니다.
1: 많다고요? 얼마나 되나요?
0: 훈민정음 회례본과 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일성록, 펄만대장경판 및 재경판 등을 비롯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총 20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들은 문자로 기록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특히 훈민정음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려운 한자를 익히느라 힘이 들었을 겁니다. 한글 소설이 유행했던 것은 단순히 이야기가 재미있어서만은 아닐 겁니다. 한글로 기록된 이야기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보존에 힘쓰는 것은 역사를 되새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박정섭 사무국장님의 말씀처럼 문화유산은 단순히 옛날 물건이 아니라 옛날 조상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와 지혜가 담긴 보물상자 같아요. 그래서 문화유산을 보면 우리가 누구일까를 알 수 있고 자랑스러운 마음도 마구 생겨나고요. 또한 문화유산은 옛날과 지금 그리고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를 연결해주는 신기한 다리 같아요.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인 옛날 이야기와 생각들은 오늘날 우리가 재미있는 만화나 게임, 멋진 노래 같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커다란 아이디어 주머니가 되기도 하고요. 봉훈이와 장호도 아마 이런 노래 좋아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들어요.

시각이 아닌 청각이 만족하는 시각, 눈이 아닌 귀로 보는 라디오 극장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영화관의 빈 스크린을 떠올려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린 책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장터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천막 아래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천막 밖에서 까치발로 무대를 보았다.
1: 오늘 저희 세계서포에서 새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들 많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요.
0: 용호아재의 말에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1: 이 책이 나오기까지 고생하신 각수 어르신을 보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0: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각수 어른이 사람들 앞에 섰다.
2: 항상 우리 서포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출간된 열렷 춘향 수절가를 만들기까지 가장 애쓴 사람은 지가 아니라 서봉훈이라는 각수입니다. 봉훈아, 이리 나오니라.
0: 각수 어른이 두리번거리며 봉훈이를 찾았다. 봉훈이가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2: 여러분께 각수 서봉훈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재미나고 신명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 봉훈이를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각수 어른의 말에 사람들이 봉훈이를 자세히 보려고 일어섰다. 봉훈이는 가슴이 뛰어 숨쉬기도 벅찼다. 사람들이 손뼉을 치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0: 지금까지 해설의 소선미,
1: 영화제의 박정석,
2: 각설은의 저 북디였습니다. 와, 실감나는 연기 덕분에 청취자 여러분 모두 봉은이의 출판 기념에 초대되어 다녀온 것 같으시지요? 전라도 사투리가 정말 정겹게 들리네요. 멋진 공연을 보여준 소선미님과 박정석 사무국장님께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와.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동시와 책이 머물다 갔나요? 어린이들은 멋진 동시를 소리내어 함께 읽고 알록달록 그림책 속 세상을 나누며 예쁜 꿈과 옴기가 퐁퐁 샘솟았기를 바라봅니다. 부모님들께는 이 짧은 낭독의 시간이 따뜻한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읽을 땐 조용했던 책이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나누니 가슴 가득 북적북적 다정함으로 채워지네요. 오늘 밤엔 아이 손을 꼭 잡고 나란히 누워 들었던 동시한 구절을 다시 한번 쏘곤쏘곤 주고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읽었던 동시 한 줄에는 세상을 반짝이게 보는 맑은 눈이 담겨 있고 책 속 글귀 하나에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스함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겐 세상을 알아가는 빛나는 창이 되어주고 어른들에겐 잊고 지낸 감성을 깨워주는 다정한 쉼터가 되어주는 고마운 선물이지요.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쩌면 그렇게 예쁜 마음들을 하나 둘 서랍 속에 깊이 감춰두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서랍을 열어 어린이처럼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고 알록달록한 그림책을 한 장씩 넘겨보세요. 서툴지만 순수했던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잘하고 있어 라며 포근한 위로를 건네올 테니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밤 좋아하는 책 한 권 품에 안고 예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닮은 책 한 권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행해 북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정신없이 미디어 변화의 물결을 따라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달려왔는데 온 것만큼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어렵고도 어려운 미디어 교육 현장 속에서 중심을 딱 잡고 오늘도 버텨봅니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10월 방송 시작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름을 붙이기 무색한 계절이 있죠. 네, 바로 가을입니다. 요 가을은요, 제가 태어난 계절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직 낮에는 제법 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요즘 가을은 길고 긴 여름의 끝과 빠르게 밀어닥치는 겨울 사이에 너무 짧게, 그야말로 찰나의 가을처럼 느껴지지만요. 여러분은 이제 막 도래한 그 찰나를 충분히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수다를 떠는 시간으로 마련해봤어요. 네, 오랜만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음악 한 곡 듣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듣고 올게요.

0: 네, 오늘의 주제는요, AI 콘텐츠 창작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AI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육자 입장에서 뭐 AI 윤리라든지 AI 동향, 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은 아마 이전 시리즈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요즘 AI 교육이 굉장히 핫 이슈죠. 모든 기관에서 직장인, 예술인, 창업자 또는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AI 교육에 대한 이런저런 소회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마침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가볍고 즐겁게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긴급히 모셔왔습니다. 네, 추석 바로 전날 전화로 섭외 연락을 드렸고요. 바쁘신데 일정을 내주셔서 오늘 제 방송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양지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희님.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나를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양지희라고 합니다. 저는 완주 미디어 센터에서 AI 강사와 학생으로 선생님과 만났고요. 요즘은 영상 피드백이랑 조언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께 열심히 질척이는 중입니다.
0: 네, 질척인다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되게 기뻤거든요.
1: 아,
0: 네, 되게
1: 정말요?
0: 열심히 수업을 들은 분 중에 그러니까 눈에 띄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주 질문을 하시거나
1: 네.
0: 자주 저와 눈을 맞춰주시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1: 아, 네.
0: 사실은 그 교육 안에서 굉장히 고마운 수강생
1: 아, 진짜.
0: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개인 작업을 되게 퀄리티 있게 하고 계시고 저도 선생님한테 얻게 되는 팁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재미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너무
0: 지금 여러분들은
1: 좋아요.
0: 안 보이시지만 양진님이 몸을 흔들고 계십니다. 네, 이런 방송이에요. 네. 네, 우리 요새 되게 자주 만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본격적인 주제 토크 전에 사실 게스트분이 이렇게 오시면 근황 토크를 먼저 합니다. 네, 이것은 사실 1시간 분량의 방송을 채우기
1: 아, 네.
0: 위한, 네, 방송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새 가을이 왔잖아요. 네,
1: 네.
0: 밤낮으로 일교차도 크고 날씨가 되게 쌀쌀해졌는데,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일상에 전 약간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환절기가 오면, 잘 때랑 일어날 때의 습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위를 되게 많이 타는데 아직도 저는 여름이거든요, 사실. 저의 몸의 계절로는 여름이에요.
1: 네.
0: 네, 그래서 여름 이불을 덮고 잡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얇은 솥이불도 아직은 좀 많이 일러요. 밤에 자다가 땀띠 나요, 진짜로. 네, 그래서
1: 어머.
0: 쌀쌀함이 느껴지는 밤에는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늙어가지고 배가 아파요. 네. 그리고 아침에 곁들여 먹는 음료가 이제 여름에는 내내 아이스였다가 이제 아침 먹고 난 뒤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이제 이딸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좀 따뜻한 홍차로 바뀌었습니다. 지인님의 환절기 일상은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1: 저는 달쌤이랑 조금 다른 몸을 가진 사람인가 봐요.
0: 네.
1: 저는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
0: 네.
1: 사람이어서 여름에도 무조건 긴 옷을 챙겨가지고 다니는
0: 오.
1: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절기지만 저의 옷차림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즘 환절기를 많이 느끼는 부분은 저녁에 이제 자기 직전인 것 같아요. 확실히
0: 추워.
1: 예전보다 맞아요.
0: 맞아.
1: 너무 춥고 확실히 선풍기가 이제 저는 집어넣었거든요.
0: 있을 수 없는 일이야.
1: 네, 집어넣고 이제 여름 엄청 냉감 이불은 이제 조용히 접어서 넣어놓고 이제 면이불로 바꾸고 그럴 때마다 아 환절기 왔구나. 아 이제 여름 끝났구나. 이 부분에서 아 시간 너무
0: 그러니까 이게
1: 빠르다.
0: 몸이
1: 네.
0: 체감하는 계절이 다른 거예요.
1: 아,
0: 저는
1: 맞아요.
0: 남들보다 항상 계절을 여름 주변으로 빨리 체감하고 제일 늦게 여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것과 관련해서 몸의 온도와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일찌감치 이렇게 그 가을 혹은 조금 있으면 올 겨울을 대비하는 네, 그런 습관으로 바뀌고 계신다는 거죠.
1: 네,
0: 그거
1: 맞습니다.
0: 말고는
1: 아직 그렇게까지 체감이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옷이 그냥 겉옷 항상 여름에도 제가 긴 옷을 챙겨 입고 다녀서 저는 에어컨 추워가지고 몸이 배탈이 나요.
0: 아, 그렇구나. 나는 잘때 땀띠가 나는데.
1: 아, 네. 그래가지고 그걸 제외하고서는 약간 아 과일
0: 과일이요?
1: 과일로 좀 체감해요. 저희 엄마가 지금 농사를 짓고 계셔가지고
0: 아,
1: 이제
0: 진짜요?
1: 그냥 소소하게 이제 집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농사를 짓는데 이제 블루베리가 이제 한창 끝나고 이제 무화과의 계절이 와가지고
0: 와, 너무 부럽다. 과수원집 딸이었어요? 그런 건 아니죠?
1: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진짜 한두 개씩 그냥 집에 놀러 갔을 때 한두 개 있어서 우와 뭐야? 앙 하면 사라지는 그 정도 약간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는 엄마의
0: 와,
1: 취미?
0: 대단하시다.
1: 그렇죠.
0: 그렇게 조금씩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과일이. 그래서 부럽기도 하네요, 저는.
1: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좋은 취미를 가지신 것 같아서 너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0: 네네, 좋네요. 과일을 그렇게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게 나는 너무 믿기지가 않는데. 제가 알고 계신 과수원집 따님도 한분 계시거든요. 다른 저기 완주에 계신
1: 아,
0: 수강생으로 만난 분인데,
1: 네.
0: 그분은 진짜 과수원을 부모님이 크게 하셨어요.
1: 너무
0: 그래서 과일을 다루는
1: 부럽다.
0: 이 관점이 달라.
1: 아, 진짜요? 약간 농약이나
0: 네,
1: 이런.
0: 그런 게 어디에 많이 묻은지도 알고, 어떤 과일이 진짜 맛있는 과일인지도 알고, 그러니까 겉보기에 좀 이상하다고 해서 맛있는 과일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과일은 이렇다라는 걸 되게 노하우 전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난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1: 나중에 소개 좀 시켜주세요.
0: 저기 계세요, 동상에. 다다음 주면 만나요, 또. 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 이어서 좀 다른 질문도 드려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게스트로 오신 분들 초대를 하면, 일과를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가끔 여쭤봐요. 그러니까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좀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취향 이런 게 보이잖아요. 직장인들로 치면 주말에 뭘 하는지와
1: 맞아요.
0: 같은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저의 평일은 수업이 있는 날이 아니라면 슬로우러닝 한 시간 뛰고, 식사 두끼딱 먹고, 한 끼는 좀 허름하게 먹어야 제가 살이 안 쪄요. 말하고 나니까 좀 그러네. 네.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시간을 보내죠. 네. 취미가 주로 이제 영상을 보는 거여서 주말에는 주로 넷플릭스 앞에서 살고, 청소랑 빨래를 되게 싫어하는데, 집과 옷이 깨끗한 건또 좋아해요. 그래서 꼼짝없이 주말 두세 시간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1: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0: 네. 그래서 가능하면 자유롭게 주어진 제 시간에, 아, 내가 오늘은 나태한 날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꼭 하자. 이런 게좀 있거든요. 지인님은 요새 어떻게 일과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1: 저는 약간 AI 교육을 들으면서 조금 루틴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AI 교육, 사실 개인 프로젝트만 할 때도 저의 약간 루틴은 제가 의지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이거든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약간, 이게 사람이 책을 읽어야겠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책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안 되겠어서, 약간, 한 1, 2년 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혼자 읽으면 절대 안 읽잖아요.
0: 맞아요. 잘안 읽혀져요.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세종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0: 네.
1: 그때 우연히 만나게 됐던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과 완주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0: 가요?
1: 네.
0: 세종을?
1: 근데 이
0: 대단하다.
1: 분들이랑 너무, 서로 너무 다른데, 대화가 잘 되고, 내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0: 와.
1: 일부러 열심히 한 달에 한 번은 가고 있는데,
0: 네.
1: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 진행했던 첫 독서 모임인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지금 아마 이 분들도 저 말고도 한 분도 또 타지로 가신 분이 또
0: 아, 이사를
1: 있으세요.
0: 갔는데도 계속 오는 분이 있구나.
1: 네.
0: 네. 대단하다.
1: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읽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무조건 한 권씩은 읽도록 만들어 놨는데, 근데 AI 교육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제가 영상 편집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스펙트럼이 넓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어떤 스펙트럼이요?
1: 일상을 보내는 에너지 스펙트럼이 낮구나.
0: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다른 에너지를 잘못 쓰는 타입이시구나.
1: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래도 뭐 지금 제가 공모전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거안 했을 때는 그래도 아침마다 맛있는 밥 해먹고 이렇게 루틴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0: 무너졌어요?
1: 무너져서 우선은 그러니까 교육이 끝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우선 너 잠깐 기다려 이거 끝내고 할게.
0: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공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부도 사실 일의 연장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배우는 건 되게 피곤하고 힘든 일인 거죠. 그리고 내가 안 해보던 걸 해보려고 하니까 더 애를 쓰는 것
1: 맞아요.
0: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 루틴이 약간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오늘 이후로 또 다시 루틴을 되찾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제 책을 좀한 시간 읽고, 원래 예전에 루틴이었거든요.
0: 좋다. 나 요새 그거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책한 시간은 못 읽어. 절대 못 읽어요.
1: 힘들어요.
0: 네. 그러니까 일어나서 한 챕터만 읽자. 나
1: 맞아요.
0: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우선
0: 요새.
1: 한 장이라도 넘기자.
0: 일단 책을 펴자.
1: 네, 맞아요, 맞아요. 우선 침대에서 벗어나서. 맞아요.
0: 맞아요. 작은 목표를
1: 맞아요.
0: 그냥 좀 촘촘히 세우는 연습을
1: 맞아요.
0: 하는 게 되게 습관을 만드는 데 좋은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우리 너무 사족이는 길었는데. 네,
1: 그러니까요.
0: 본격 주제 토크 전에 음악을 한곡 듣고 오려고 해요. 양재희님께서 함께 들을 노래 한곡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요즘 저한테 제가 변명이랑 약간 생각이 많아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약간 저를 채찍질 하면서 그리고 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항상 듣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이 노래를 처음 듣는 분이 있으면 같이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서 추천한 곡이고요. 이
0: 네.
1: 곡은 그레이의 하기나해입니다.
0: 확인하해. 함께 듣고 올게요.

0: 네, 드디어 오늘의 주제 토크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콘텐츠 창작 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재작년부터 이제 전라북도 여러 지역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영상, 라디오 등등등 이런 콘텐츠 제작 수업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AI 사이트 정책이 수시로 바뀌니까요. 아주 작년
1: 맞아요.
0: 말에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뭐 교육 자료를 만들거나 실습 이제 요 레퍼런스를 만드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멀티모달 AI가 다 유료화되는 바람에 이제 쓸수 있는
1: 아,
0: 툴 자체가 교육에서 쓸수 있는 툴이 별로 많지 않아서 또
1: 그쵸.
0: 지금 고전 중이긴 합니다.
1: 맞아요.
0: 이렇게 저는 AI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저기서 진행되는 이런 다른 AI 교육 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저는 그런 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다른 기관에서 하는 수업이나 조금 더 전문적인 과정, 아니면 이제 뭐랄까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쉬운 강의가 아니라 약간 조금 더 진일보한 뭐 워크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나 들을
1: 그쵸.
0: 필요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없다
1: 그쵸.
0: 보니, 네, 경험이 없어서 그 비교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지인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AI 콘텐츠 창작 교육을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본의 아니게 오래, 듣게 되신 정황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다양한 AI 콘텐츠 창작 교육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인님께서 경험하신 그 AI 콘텐츠 창작 교육, 어떤 기관에서 이제 어떤 컨셉의 교육이었는지를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제가 맨 처음 AI 교육을 들었던 거는 사실 제가 군산 지역에서 계속 자랐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군산 청년들이라는 청년센터에서 운영했던 뭐 AI 이미지 생성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했던 수업인데 거의 일주일?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진행했던 수업이거든요.
0: 네네.
1: 근데
0: 아주 짧았네요.
1: 네, 엄청 짧은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재밌다 했는데 이제 마침 완주 미디어 센터에서 AI 교육을 하면서 약간 영상 제작하는 W 크루 이런 모집 공고를 봐가지고 그걸
0: 네.
1: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걸 하면서 이제 달쌤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달쌤을 통해서 이제 저도 이거 너무 재밌는데 저번에 배웠던 것도 이런 식으로 할수 있구나 하면서.
0: 이미 하고 계셨잖아요.
1: 네. 아니, 근데 또
0: 네.
1: 새로운 더 좋은 레퍼런스랑 이런 거 찾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저 혼자 있을 때는 너도 약간, 그냥 그런 것보다 했는데, 이제 달쌤이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AI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사실.
0: 아, 정말?
1: 네.
0: 저는 되게 많이 해보신 줄 알았어요.
1: 정말요?
0: 가장 잘 따라오셔서.
1: 아,
0: 이렇게
1: 그래요?
0: 뒤에서 보면 작업하는 게 보이잖아요. 어떤
1: 네.
0: 방식으로 하시는지가.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실습을 드려도 유난히 잘 따라오시는
1: 아, 감사합니다.
0: 분이었어요.
1: 아, 정말요?
0: 그래서 다른 데서 배우셨구나라고 생각했죠.
1: 아, 저는 다른 분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래도 한번 들었으니까, 이 정도 해야, 안 나오면 이상한 거다라는 마인드였고,
0: 아,
1: 그리고 다른
0: 그랬구나.
1: 분들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그때 교육 자체가 AI가 있긴 하지만 거의 다른 촬영 이런 거여가지고, 사실
0: 네네.
1: 그때는 AI에 관심을 많이 두기보다는 이제 영상 촬영, 편집, 이런 거에 대해서 관점을 좀더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 뭐 결과물, 네,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거였는데, 근데 이때 이후로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마침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0: 너무
1: AI,
0: 좋네.
1: 그니까요. AI 교육을 해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0: 네네.
1: 특히 영상. 그래서, 이거 뭐지? 나 해볼까? 하면서 영상에 관심 있었어가지고, 뭐, 코로나 시국 때, 뭐, 제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에서 어린애들 대상으로 이제 주일에 올 수가 없으니까 영상 그냥 만들었던 것들 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록이 살짝 있긴 하더라고요. 영상을 만들었던 기록들이.
0: 예전에.
1: 네. 그래서 그거를 포트폴리오처럼 요구를 하셔서 그거를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운이 좋게 그 선정이 돼서.
0: 네.
1: 네. 제가 듣기로는 그 교육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원래
0: 그래요.
1: 면접이 아예 없었는데,
0: 뭔가 그게 그 이후에 어떤 혜택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나 보다.
1: 그런가 봐요. 이게 원래 전문 인력 양성 약간 그런 과정이긴 한데, 아, 우선은 이 교육 자체는 제가 말을 안 했던 것 같네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저랑 만났던 수업의 수업명은 뭐였냐면, 청년 크리에이터즈 양성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지원하고 완주 미디어 센터가 실행했던 교육이고, 네. 저는 그때 이제 전체 기초 과정을 책임지는 강사로 들어가서, 네. 영상 제작 기획부터, 촬영 편집, 거기에 맞아. 플러스 이제 생성형 네. AI를 다루면서 영상을 맞아요. 만드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때 아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였고.
1: 맞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교육은 그 전부 콘텐츠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네. 그 JB 넥스콘이라고 해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네, 이걸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이가 제한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긴 하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그냥 카더라로 들었을 때는 40 이하만 됐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원할 때 그걸 제대로 안 봐서 그런지 아무튼 그래도 이제 평일에 시간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올 수 있었고 직장인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고 근데 직장인은 현실적으로 참여가 그쵸, 어려운 모두니까. 부분이 있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도 많고 이제 저도 이제 서른 중반인데 거긴 거의 제가 고령 아이고 죄송합니다.
0: 고령
1: 아 그래가지고
0: 아 그중에서 나이가 많은 편이구나.
1: 네 거기 친구들 네.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 진짜 많은 거예요. 20대가
0: 많아요? 그럼? 네. 아 정말 그러면 취업 연계 과정처럼 네, 맞아요. 생각하고 온 거네요. 네. 이거 AI 관련 과정 연수를 받 왜냐하면 네. 전라북도 전역에서 AI 관련된 그 취업 연계된 연수가 거기 하나일 거예요.
1: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0: 그리고 콘텐츠 관련해서 지원하는 기관들 안에서 있는 프로그램도 그렇게 뭐라 그러지? 고퀄리티의 네. 교육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네.
1: 맞아요. 아,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저도 와 계속 감탄하면서 사람들이 작업물도 보기도 했고 이상하게 이번 기수분들이 높다. 전공자들이 너무 많아요.
0: 아, 이거 진짜 취업시장이 네. 네, 너무 닫혀있는 거죠.
1: 네. 전공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전공자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디자인 계열을 했어가지고
0: 경험자지. 그래도. 경력자죠, 사실. 그쪽 계열 보면.
1: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영상 전공자는 아니니까.
0: 그러니까 계속 돈이 네. 부족한 것만 생각하겠어요. 그런 데 가면.
1: 그러니까
0: 어쨌든 선발됐잖아.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영상 만들어서 네. 지금 포트폴리오 내가지고 네. 뽑힌 거잖아요.
1: 네. 아무튼 그랬는데 젊은데 약간 재능까지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느꼈던 게 아, 왜 어른들이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라는 게 느껴지는 게 옛날에는 안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습득력이
0: 다르다.
1: 달라요. 아무래도 AI가 말만 잘 치면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젊으면 젊을수록 좀 더
0: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죠.
1: 예, 그리고 트렌드에 아무래도 예민하다 보니까
0: 네.
1: 저는 제가 의지적으로 뭐 영상을 찾거나 공부를 해야 된다면 그 친구들은 그 세계가 너무 당연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0: 맞아요. 푹 젖어 네. 있죠. 약간 예. 그런 미디어 문화에.
1: 예. 예. 쉽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게 의도한 대로 되고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0: 그게 이미 감각으로 수용된 사람과 그 감각을 쫓아야 되는 네. 우리 늙은이들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너무 슬픈데 어쩔 수가 없어요.
0: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그걸 가르치는 근데... 사람이라 아주 힘들답니다. 네.
1: 근데 네. 그래도 제가 조금 희망을 봤던 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조금씩 달라지고
0: 네.
1: 그래도 제가 기획할 때부터 막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래도 아 이게 통한다는 게 느껴졌을 때 아 이게 맞긴 하지만 그래 나도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요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 엄청 그래도 거기서 자극 받았겠네요. 다른 수강생들의 결과물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런 종류의 영상도 이렇게 스타일링이 가능하구나 뭐 이런 거라든지 어떤 감각적인 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1: 저는 약간 캐릭터적인 걸 막 다양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서 제가 오늘도 진짜 많이 자극을 받았던 게 오늘 사실 그 수업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팀 프로젝트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저희 팀은 이제 실사랑 캐릭터 이제 공모전 제출할 때 저희가 팀 프로젝트로 공모전을 제작을 해서
0: 내야 되는.
1: 네. 내야 되는, 출품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실사의 캐릭터를 같이 해가지고 제작해서 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팀은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약간 진짜 너무 재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는 관공서
0: 스타일.
1: 근데 그 친구들
0: 정해져 있는.
1: 네. 이 그 관공서 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의 네. 영상. 약간 딱 타깃을 해서 들어갔고 다른 팀들은 아예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뮤직비디오 하면서 약간 오. SF 섞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장르 융합에 장르 파괴.
1: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아 그래도 AIT가 나긴 하지만 그냥 그걸 만들면서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공서 스타일은 그냥 아 이쁘다 하고 끝이지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0: 그렇죠. 네. 이게 약간 그 출발점이 다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AI 영상을 어떻게 사고하느냐의 문제. 네. 선생님처럼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1: 맞아요.
0: 이제 이게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사에 가깝게 만드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이제 약간 젊은 분들은
1: 맞아요.
0: AI가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현실의 제작 과정에서 도무지 해내지 못한 어떤 것들을 AI가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1: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깨닫게 되는 게 아, 왜 나는 저렇게 처음부터 한계를 두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살짝 반성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거? 그냥 내가 한번 안 될 거라는 나의 생각을 끝내지 말고 그냥 그거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AI 세계를 살아가는 거에서 제가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AI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가 한계를 두는 순간 전 거기까지밖에 안 갈 수밖에 없는 못 가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0: 네.
1: 그거 보면서
0: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교육자면서 제작자지만 제작자로서의 포지션보다는 교육자로서의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AI를 쓰는 반경이 되게 좁아요. 왜냐하면 무료로 툴을 써서 사람들이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레퍼런스를 만들다 보니까 제 레퍼런스 자체도 되게 쉬운 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결을 네. 맞춰야 되니까. 네. 근데 그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어느 순간.
1: 맞죠.
0: 그러니까 이미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그쵸. 기술은 가고 있는데 이제 공공 영역에서 네. 이런 강의들을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1: 그쵸.
0: 최선이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최선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요.
1: 너무 힘들 것 같아요.
0: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제작 경험과 점점 이제 교육 레퍼런스가 이제 점점 갭이 심해지는 걸 겪고 있거든요.
1: 아 요즘 더 그러실 것 같아요.
0: 네네. 요즘. 더 너무 빨리 이게 네. 오고 있어서 이를테면 뭐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한 15년 정도 진행됐던 네. 유튜브 네. 영상 교육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1: 네.
0: 이제 이게 처음 시작될 때에만 하더라도 이제 영상이 점점 짧아지는 것, 그다음에 영상 제작 과정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해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쉽게 경험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왜냐면 기획 과정에 선생님도 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되게 많은 공이 들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간과하고 그냥 결과물의 화려함, 그다음에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1: 맞아요.
0: 약간 선망 이런 게 있어서 그 니즈를 맞춰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랑 이번에 AI는 또 완전 전환이어서 그때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지금의 어려움은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저 달쌤이랑 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 고민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0: 네.
1: AI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네. 이거 어떤 게 좋아요라고 물어봤을 때 네, 달쌤이
0: 제가 추천드리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네, 말씀을
1: 지금은
0: 드렸었죠.
1: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네, 시기다라고 네, 네. 했는데
0: 맞아요.
1: 그때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네. 시기가 딱 그 말이 진짜 맞으셨던
0: 네,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우리가 4월에 만났나요? 5월인가?
1: 5월?
0: 5월에 만난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맞아요. 딱 5월에. 네.
0: 그때가 구글이 이거를
1: 맞아요.
0: 스튜디오를 정리하던 시점이었고
1: 네, 맞아요.
0: 이제 다른 종류의
1: 네.
0: 그 말하자면 언어 모델들이
1: 네.
0: 새로운 버전 출시를 앞두는 상황이었고 네.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우리 이미지랑 영상 만드는 AI 모델을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그 네. 멀티모달 모델들도 유료화가 막 진행되는 맞아요. 그 과도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올해 6월,
1: 맞아요.
0: 7월 정도에 싹 정리가 됐어요.
1: 맞아요.
0: 거의 다 유료화가 됐고 네, 이제 뭐가 잘하는지를 우리는 확연하게 알잖아요.
1: 네,
0: 네 이제 이렇게 좀 맞아요. 실력의 AI 기술에 차이가 생기고 확실하게 이제 아 직업 전선이나 또는 네. 현장에서 이제 어떤 걸 쓰겠다는 용도가 확실한 분들은 이걸 쓰세요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네. 수가 있는데 그때는 혼재되어 있어서 완전
1: 맞아요.
0: 혼란의 도가니탕이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섣불리
1: 맞아요, 맞아요.
0: 뭘 결제해서 쓰세요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1: 맞아요. 그때 당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네. 계속 그 질문을 하셨어요.
0: 아니,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적은 비용으로 가성비를 뽑고 싶거든. 맞아요. 사람들 마음은.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그런 질문.

0: 네. 그래서
1: 맞아요.
0: AI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조금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를테면, 뭐, 기존에 평생교육 쪽 영역에서 하던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교육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AI를 얹어서 하는 수업들이 되게 많은데,
1: 그쵸.
0: 본진을 파고드는 수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1: 맞아요.
0: 프롬프트를 약간 활용해서 도움을 받는 수준이어서,
1: 맞아요.
0: 네,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약간 미디어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컨텐츠 전문기관에서 하는 창작 교육을 조금 목표로
1: 맞아요.
0: 하나씩 기초 교육을 들으시다가 아 이거로는 안 되겠다 판단되시면 내년에 이제 그런 교육들을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AI 수업에서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뭔가를 설명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요새 전북대에서 하는 바이브 코딩 배우고 싶어서 직무교육 과정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강생이 되어 보니까 이제 강사는 다 알아서 자기는 다 알잖아요. 나는 코딩하는 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설명하는 어떤 부분들이 수강생인 나는 더듬더듬 찾아야 하니까 이해가 잘안 돼서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1: 맞아요.
0: 오랜만에 수강생의 그 마음이 됐던 것 같아요. 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주로 교수자 입장에서 사고하고 이야기하는
1: 네.
0: 것에 좀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이제 양지인님 같은 경우엔 다양한 교육을 경험하셨으니까 수강생의 입장에서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I 콘텐츠 창작 교육 경험하신 것들 그것 안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기 가면 뭘 배울 수 있다. 여기도 AI 교육 붙은 데는 이런 걸 가르쳐 준다. 이건 기본이다 하는 내용. 그다음에 경험하신 교육에서 좀그 교육별로 특징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주로 다르게 배우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해 드려도 될까요?
1: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전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완주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했던 그 수업과 지금 콘텐츠 진흥원에서 했던 그 수업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하자면, 사실 제가 원래부터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콘텐츠 진흥원까지 찾아간 거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AI 영상 요즘 너무 핫하고 뭐 띠띠 하면서 이게 그 고개 움직이는 게 요즘 핫하고 지금 아기들도 이러고 있고 강아지들도
0: 네네,
1: 이러고 있는
0: 맞아요.
1: 그 핫한 밈
0: 네.
1: 같은 거 나도 만들어 보고 싶잖아요. 아니면 반려견들이 갑자기 엄마 하면서 그런
0: 맞아,
1: 밈들도
0: 맞아.
1: 많은 거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하면 저는 이런 완주 미디어 센터나 이런 데에서 그냥 AI 영상 제작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경험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0: 맞아요.
1: 내가 생각하는 걸 만들어낸다는 건 쉽지 않고 솔직히 해보지 않으면 어렵는데 경험해보기 너무 잘 알려주세요.
0: 해본 별거 아니거든요.
1: 네. 진짜 별거 안 해주고 요즘 AI가 다 해주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다 똑같은 말 하냐면요. 진짜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
0: 그쵸.
1: 거예요.
0: 한번 해보면,
1: 네.
0: 별거 아니다.
1: 네. 근데 여기서 조금, 근데 여기 뭔가, 이게 아쉬운데? 이런 갈증이 계속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전문 교육을 받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저도 여기 가면서 저의 마음을 조금 직면을 하게 됐었어가지고, 내가 이걸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그걸 추천을 하고, 왜냐면 콘텐츠 진흥원에서 구독비 지원이 있었거든요.
0: 뭐랬다고요?
1: 구독비 지원이
0: 아,
1: 있었거든요.
0: 구독비 지원. 그거 되게 매력적인 요소예요. 요새 여기저기서 많이 해요.
1: 네. 근데 저는
0: 비밀
1: 제가,
0: 아니야.
1: 그런가요? 아니, 다른 데에서는
0: 네.
1: 저는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 경험을 못 했거든요.
0: 왜냐면 여긴 직업훈련 과정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1: 예,
0: 양성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해줘야 컨진도 이제 유리한
1: 그쵸.
0: 거여서. 네.
1: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쪽에 내가 재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 내가 이런 걸 한번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갔지.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 수업 받는 사람 중에도,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저는 커피로 근데 조언 팀 작업할 때 저는 커피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0: 아,
1: 하신 분들도
0: 정말.
1: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내가 이걸 시간을 투자할 만큼의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교육을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0: 그러니까 좀긴 종류의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그 부분의 역량을 확 진일보 시키고 싶다면 네. 컨진 과정.
1: 맞아요.
0: 그렇지 않다면 지역에서

0: 진행되는 좀 미디어
1: 네.
0: 센터들 위주로 한
1: 네.
0: 이런 종류의 영상 제작 과정을 들으셔라 라는
1: 네.
0: 거고, 그두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일단 프롬프트랑 관련된 내용은 확실하게 배우잖아요.
1: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개다 똑같이 프롬프트를 알려주세요. 근데 똑같거든요. 제가 느낀 거는 똑같아요. 기분은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어떤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교육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주 미디어 센터 이런 데는 이제 공공성이 있는 교육이다 보니까 그런 교육에 맞춰서 가고, 근데 컨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 인력으로 갈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가거나 약간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걸 제외하고는 프롬프트는 사실 AI가 다 해주고.
0: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는
1: 네.
0: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 특히 이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 때 쓰는 프롬프트들이 조금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의 특성을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멀티모달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차이점은 컨진 쪽은 이제 영상을 만들 때 공공 영역의 어떤 영상들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퀄리티 있는 영상들을 위해서 상업적인 어떤 그 기획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기획이 다르고
1: 그렇죠.
0: 제작에 쓰이는 비용도 조금 높은 편이고
1: 맞아요.
0: 그것을 지원해 준 형태로
1: 맞아요.
0: 훈련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1: 맞아요.
0: 준다는 거. 그래서 개인의 역량을 조금 더 높게 획득할 수 있다는 게좀 다른 점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음악 하나 듣고 좀 쉬었다 다시 옵시다. 네, 가을의 센치함을 좀 한껏 끌어올려 줄 제가 좋아하는 팝송 한곡 듣고 올게요. 알렉스 샘슨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1: 제가 잘
0: 모르시면,
1: 몰라요.
0: 네, 모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촉촉해 아주. There She Goes라는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넹.

0: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저랑 두 차례 정도 개인 멘토링을 하셨어요, 선생님.
1: 네,
0: 근데
1: 맞아요.
0: 사실 제가 좀 민망했던 게, 선생님이 여기저기서 이제 역량이 막 늘어나는 게, AI 관련된 역량이
1: 네.
0: 늘어나는 게, 많은 배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1: 네.
0: 이제 약간 저는 완전 전문 제작자는 또 아니어서, 이제 저와의 멘토링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지희쌤한테 어떤 멘토였는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저는 진짜 이거 빈말이 아니고
0: 네.
1: 진짜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고 해야 진짜 이게
0: 오아시스란 비유는
1: 에이
0: 또 처음이네.
1: 아 진짜요? 아니 정말
0: 네.
1: 제가 진짜 원래 잘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 AI 교육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미디어 센터에서 했을 때도 다른 영상을 제출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0: 네.
1: 제 시선으로만 계속 보니까 정말 이게 맞나? 약간 이럴 때 진짜 약간 바짓가랑이 선생님 바짓가랑이 잡듯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해서 메일을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0: 네,
1: 근데
0: 맞아요.
1: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친절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든든한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약간 너무 든든해가지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AI 수업을 받으면서도 사실 저는 어디 물어봐도 어느 정도 대답을 알것 같거든요. 이제 AI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아, 근데 그제 간지러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0: 확확확 잘 긁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확 제껴버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1: 아,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제
0: 네,
1: 손짓을 못
0: 맞아요.
1: 보셔가지고.
0: 그 간지러운 데가 뭐였는지를 얘기하면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진짜 누구나 다알 법한 건데 제가 제 작업물에 빠졌을 때 할루시네이션이랑 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제 AI가 뭔가 정보를 받아서 표현을 할때 오류가 생기는
0: 그쵸.
1: 것들?
0: 환각, 이미지 환각 같은 거예요. 사람
1: 네,
0: 손가락 네 개,
1: 맞아요.
0: 막 이런 거.
1: 맞아요. 갑자기 건물 있던 게 갑자기
0: 그렇죠.
1: 없어지고, 예,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0: 캐릭터 일관성 없어지는 거?
1: 네. 캐릭터
0: 네.
1: 일관성이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0: 네.
1: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다 이렇게 해보고 하다가 또 제가 캐릭터 일관성이 무너졌던 게그 제가 준비했던 공모전이 있는데 그게 지진 공모전이었어요. 근데
0: 네.
1: 그게 아무래도 그 사람이 다치는 거를 연상되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할때잘 표현이 안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건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나 위험도 이런 것들
1: 맞아요.
0: 때문에 아예 AI가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게 있거든요.
1: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나오네요.
0: 그럼 더안 되죠.
1: 네. 그러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든 만들려고 우회해서 쓰고 해도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분들도 제안했던 것도 다 해봤는데
0: 안 돼서.
1: 결론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고 진짜 경련쌤한테 아, 쌤 이런 상황인데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했을 때 쌤이 그냥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지금 엔진에서는
0: 안 되는 거.
1: 네, 정확하게
0: 아, 아무도
1: 말을
0: 그렇게 얘기 안 해요?
1: 우선은 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제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게 아니고 아마 이게 아 이게 표현이 잘안 돼요. 이게
0: 아, 포괄적으로 질문하셔서.
1: 그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 이게 될것 같은데 안 돼. 계속 안 됐어요.
0: 안 돼요.
1: 예, 안, 그 예를 들어서 TV가 쓰러지는데 그 아래에
0: 그치.
1: 아기가 깔리는 예. 그래서 그걸 우회해서 깔리지 않아. 여기 중간에서 멈출 거야. 하늘에 붕떠 있게 만들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우회를 했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도 이제, 아, 왠지 될것 같은데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계속 찾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말을 했더니, 근데 선생님이 경쾌하게 말해주시니까 너무 속 시원하고요.
0: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싶었구나. 네, 뭔가 명확한 솔루션.
1: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네네. 저한테 그렇게까지 왜냐면 저는 희망 고문을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0: 되는 건데 나만 못하나 이런 네, 생각이
1: 맞아요.
0: 드니까.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 때 제가 자존감이 진짜 많이 낮았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 인턴십 지금 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다른 친구들은 개인 과제작이 다 하나씩 하나 나오고 두 개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첫 번째 작이 아직까지 네, 그 지진이라는 컨셉을 잡아가지고 안 되니까 제가 물고 늘어졌거든요.
0: 될 때까지 한다.
1: 네. 아 그냥 처음부터 포기했으면 되는데 또 성격이 또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0: 그렇지 알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네.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좋고.
1: 아, 감사해요.
0: 그 제작자로서의 끈기가 확실히 보여요. 선생님이랑 어제 네. 만난 선생님도.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그래서 저도 더 선생님 두 분이 질문을 네. 해주시면 저도 되게 다르게 성실하게 응답을 하죠. 네. 그냥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지금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그럼 오아시스 같은 멘토?
1: 당연하죠. 항상. 앞으로도.
0: 앞으로도? 이건 네. 예고예요?
1: 네.
0: 계속 집요하게 갑자기... 질문할 것이라는 예고입니까?
1: 당연하죠.
0: 네,
1: 지금 겨우 공모전 두 개 끝났거든요?
0: 네네네. 알겠어요. 아니,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한 달까지는 딱 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렇게 또 열심히 격앙된 목소리로 오아시스라고 표현하신 제가 또 몸둘 바를 네. 몰라 하면서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네, 공부를 시켜드릴 겁니다.
1: 아유, 든든해. 네.
0: 좋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이제 AI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게 요새 심취해 계시고 앞으로도 네. 이런 걸 좀 퀄리티 있는 영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걸 해보고 싶은지 그러니까 당장 만들어보고 싶은 어떤 AI 콘텐츠는 어떤 네. 건지에 대한 간단한 그냥 아주 짧은 목표 같은 거 한번 소개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우선은 제가 이번에 만들었던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기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팀이든 내 개인이든 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정 없이 기획안 수정 없이 기획을 잘 짜가지고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공모전에 제출하는 게 우선 첫 번째 목표고요.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자극을 받았던 판타지물. 그러니까 상상 우리가 너무 한계를 두지 말고 내 그냥 실사화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외계인이 나와도 되고 뭐 갑자기 뭐 강아지가 괴물이 된다든지 그런 거 그냥 SF적인 거 이런 것들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네, 좋은 네. 포부인 것 같습니다. 네. 왜 또 그러냐면 액션, 네. 네. SF 이런 네. 장르를 AI가 잘 만들어요.
1: 그래요? 너무
0: 네,
1: 재밌다.
0: 그런 것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데이터가 네. 구현이 됐기 때문에 네, 유난히 더 잘 만듭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왜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도 3D 많이 바른 영상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그쵸. 돼요. 네, 시댄스랑 어쨌든 네. 그 힉스필드에서 네.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영상 네. 엔진들이 다 가장 잘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1: 네. 너무 재밌어요.
0: 네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게 그 맛깔스러운 영상이 될 것 같아요.
1: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 AI 영상 중에서도 조금 하이 퀄리티 영상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이거는 그래픽으로 한 거다라고 느껴질 만한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흥미롭게 네. 네. 이런 걸로 이제 유튜브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1: 그럴 수도 있어요.
0: 해라 좀.
1: 네. 그러니까요. 네. 영상 올려야 되는데.
0: 네, 합시다. 네. 네. 조금씩 습작씩 만들어서, 이제 네. 올해는 좀 훈련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내년부터, 네. 어쨌든 유튜브도 방송이기 때문에 계획이 네. 필요하고, 꾸준함이 되게 생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뭘로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정해서, 네.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 포트폴리오 보고 또 연락이 올 수도 있다.
1: 네. 너무 좋다.
0: 네, 그런 날들이 올 수 있기를, 멘토로서 양지인님의 네. 포부가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 통해서 이제 지인님하고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업 통해서 1대 다수로 이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네. 그때 만나는 다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눈빛이 반짝이는 누군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개를 많이 끄덕이는 누군가, 그리고 얼굴에 홍조를 띈 때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신 분들은 티가 나요. 앞에서 네. 다 눈을 맞추면서 수업을 하면 네. 교수자는 그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강생들하고 그렇게 친밀한 타입의 강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강의가 너무 강의를 진행한지 오래됐고 네. 이제 어떤 수업에서는 긴 수업 과정이나 친밀도가 중요한 수업이 있는가 하면 네. 보통 이런 기술 강의에서는 그런 친밀도가 오히려 더 해가 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좀 멀리서 이렇게 관망하면서 도움을 네. 드리는 타입의 강사인데, 근데 드물게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이었던 네. 것 같아요, 양지인님이.
1: 아, 너무
0: 네.
1: 좋다.
0: 그래서, 양지인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런 뭔가 영상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확 느껴져서, 이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상위권으로 네. AI를 잘 활용하시는 네, 그런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계획하신 걸 반드시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올해 또 저는 저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좀 교환하거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면 좋겠다고
2: 너무
0: 네, 생각해요.
2: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픽스필드라고 래핑 AI 예요. 네. 영상 만드는 네. 네, 거기 안에 들어가면 힉스필드는 자기네 그 AI 기술은 없지만 그러니까 최고 영상 엔진을 다 갖다 써볼 수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각자 써보고 좀 네.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2: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듭니다. 네. 워크숍처럼.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신 소감. 라디오 방송 처음이신 거죠?
1: 아, 너무 처음이죠.
0: 네, 너무 처음인데 너무 처음 안 같았어요.
1: 아, 그래요? 아, 저 지금 계속 이상한 소리 한 것 같아서.
0: 아니에요.
1: 아, 어떡하지.
0: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하나도 긴장 안 하시고.
1: 아, 정말요?
0: 네. 꾼이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네.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제가 뭐 엄청나게 기술을 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이거를 즐겁게 그냥 꾸며내지 않고 진짜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2: 네.
1: 또 질척이겠습니다.
0: 네. 우리 또 다음에 또 방송 또 선생님이 네. 저한테 질척일수록 나는 방송에 자꾸 나오라고 부를 거야. 네. 우리 서로 상부상조 합시다.
2: 너무 좋아요.
0: 네. 바쁜 일과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네. 그 공모전 치운다고 선생님 되게 바빴잖아요. 네. 근데
1: 맞아요.
0: 잠도 못 자고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 종강 하나 치고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여기 일과 다 끝난 다음에 엄청 피곤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되게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제가 탁월하게 맛있는 밥으로 보답을 할게요.
1: 예. 네. 너무
0: 네.
1: 좋다.
0: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곡 하나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양지인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 들으면서 제 10월 방송은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드리고 곡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달쌤 경희령
1: 양지희였습니다.
0: 네, 마지막 곡은?
1: 네, 요즘 핫한 그룹이죠? 빅뱅의 빅입니다.
0: 자, 빅뱅의 팬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빅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 10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10월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단풍, 낙엽, 높고 청명한 하늘, 선선한 가을바람, 국화와 코스모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가을축제 소식까지 10월이라는 두 글자 안에는 참 많은 풍경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조금 현실적인 단어 하나도 떠오릅니다. 바로 걱정입니다. 달력을 보니 어느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미뤄둔 일들도 하나둘 생각나더라고요. 학생분들이라면 중간고사나 과제, 시험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0월만큼은 해야 할 일만 바라보며 바쁘게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하늘을 올려다보고 조금씩 색을 바꿔가는 나뭇잎도 바라보고 선선한 바람 속에서 가을의 냄새도 느껴보시고요. 혼자여도 좋고 누군가와 함께여도 좋습니다. 동네 골목이나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같은 하늘과 같은 계절을 바라보는 것. 어쩌면 가을의 낭만이라는 건 특별한 계획보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계절을 천천히 바라보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이나 시험, 마감보다 여유, 낭만, 산책, 하늘, 바람 같은 아름다운 단어들이 여러분의 10월에 더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가을처럼 천천히 낭만적인 시작을 함께합니다. 첫 곡입니다. 아이유 가을아침.

네, FM 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원 192번째 방송. 저는 최성원입니다. 첫 곡으로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10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눴는데요. 단풍, 낙엽, 청명한 하늘, 선선한 바람처럼 가을에는 유난히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달라지고요. 거리의 나무들도 조금씩 색을 바꿔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계절이 정말 한 걸음 더 깊어졌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바빠지기도 하죠. 미뤄둔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뭐 학생분들은 중간고사 준비와 과제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계절일수록 잠깐이라도 마음의 속도를 늦춰보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곡 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느껴보고요. 곁에 있는 사람과 가을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것. 아주 작은 순간이지만 이런 시간들이 하루를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순간들이 조금 더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시간만큼은 잠시 해야 할 일과 걱정은 내려놓고 가을이 주는 여유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와 함께 해주시고요. 음악 듣고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라 존스, 선라이즈.

네, 노라 존스 선라이즈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자니 시간이 조금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침이 왔는데도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될것 같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평범한 시간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낭만이라는 것도 아주 거창한 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 한 곡을 듣는 시간, 창밖의 하늘을 잠깐 바라보는 시간, 함께 있는 사람과 별것 아닌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시간.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의 분위기를 만들고 또 계절에 대한 기억을 남기는 게 아닐까 싶네요. 특히 가을은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주변을 한번 둘러봐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계절 같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서두르지만 마시고요. 잠깐씩 마음의 속도를 늦추면서 10월이 주는 풍경들 많이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1회 금요일 날 오전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봅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특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요,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 관련된 소식이긴 해요. 네. 전주시 보건소가 체지방 감량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2026년 비만 탈출 프로그램 5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6일까지네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모집 인원은 전주시민 20명이고요. 대상은 체지방률이 여성 28%, 남성 20% 이상인 시민으로 전주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10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사전 사후 혈액검사와 체성분 측정을 받고 체지방 감량을 위한 영양교육과 식사일지 점검, 근력 운동과 유산소 단체 운동 등을 참여하게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신청은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6335 또는 633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걷기 실천을 위한 모바일 건강 걷기 챌린지 따로 또 같이를 운영합니다. 이번 챌린지는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운영 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 총 12만 보 걷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다만 하루에 인정되는 걸음수는 최대 1만 보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 가운데 500명을 추첨해 여행용 가방을 증정하고요. 추첨은 10월 23일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에 전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요. 해당 챌린지에서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신청 기간 안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걸음수가 인정되는 만큼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85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577-8579번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과 정서 회복을 돕기 위한 11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덕진보건소에서 운영되고요. 전주시민 성인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타로를 활용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토닥, 애니어그램과 TCI 검사를 활용한 자기이해 프로그램, 색채 심리와 치유 요가, 미술 치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이 마련됩니다.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프로그램은 저녁 시간대에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요. 프로그램별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한 사람당 한 개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고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덕진보건소에 전화하거나 전주시 마음건강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기에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기념 선물도 제공됩니다. 다만 프로그램별 최소 모집 인원인 6명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폐강될 수 있고요. 신청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다음 달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문의는 전주시 보건소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 한 걸음 더.

네, 윤상 한 걸음 더 듣고 왔습니다. 아, 가을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습과 관련된 소식이네요.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시민들이 식물과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오감으로 소통하는 반려식물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에 있는 오감 이야기 생태 텃밭에서 진행되는데요. 참가자들은 식물의 색과 향기, 자연의 소리와 계절별 텃밭 작물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반려식물 화분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 시민으로 회차당 20명 안팎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1차 프로그램은 모두 3차례 진행되는데요. 10월 9일 금요일 공휴일, 그리고 10월 14일 수요일,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립니다. 신청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차 운영 전날 오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네요. 모집 인원이 채워질 경우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안내한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요. 현장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도시농업팀 063-281-6716번, 063-281-671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학과 음악, 역사와 철학을 통해서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인문학 행사가 전주 곳곳에서 열립니다. 제10회 전주시 인문주간이 마음 챙김의 인문학을 주제로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전주시와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 인재양성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인문학을 만날 수 있도록 도서관과 동네 책방, 문화 공간 등에서 마련됩니다. 주요 행사로는 10월 13일 화요일 저녁 7시 아중호수 도서관에서 열리는 개막 인문 콘서트가 있습니다. 나답게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법을 주제로 조현, 김정배의 인문 특강과 피아니스트 오은아의 음악이 함께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이야기와 음악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남부시장 모의장에서 예술과 공간으로 읽는 전주 인문대담이 열립니다. 강화길 소설가와 임주아 물결 서사 대표, 김승기 늘도시 건축사 사무소 대표가 참여해서요, 글쓰기와 책방, 건축을 통해 전주의 삶과 공간을 들여다봅니다. 행사 기간에는 마음 챙김의 문학, 마음 챙김의 음악을 주제로, 그리고 마음 챙김의 문화를 주제로 다채로운 강연도 이어집니다. 감정을 돌보는 법과 시 읽기, 건축과 도시 이야기, AI 시대의 삶을 생각하는 강좌를 비롯해서 클래식과 대금 연주를 만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입니다. 참여 신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이나 방문 접수로 할수 있고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이름 옆에 참여하려는 강좌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강좌마다 일정과 장소, 모집 인원이 다르니까요. 상세 안내를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063-281-53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마음의 양식도 한번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카디건스 카니발.

네, 카디건스 카니발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의 전주의 지역 소식을 다루고 있는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우리도

네, 여러분의 목소리가 라디오가 되는 곳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아, 공동체 라디오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주말 행사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부터 그 전주에서 그림책을 주제로 한 국제문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오늘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본 행사는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요. 올해 그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주제는 기억을 그리다. Picturing the Memorializing인데요. 아, 그림책을 통해서 각자의 기억과 추억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대만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 지미 리아오와 한국의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김동성 작가의 완화를 비롯해서요.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세계에 주목받는 신간 그림책을 소개하는 전시와 전주와 대만의 음식 문화를 소재로 한 체험형 전시도 마련됩니다. 본 행사는 오늘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이 기간에는 작가 강연과 국제 컨퍼런스, 워크숍, 북마켓을 비롯해 국내 작가와 출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도 현장에서 그림책 스토리텔링과 페이스 페인팅, 스탬프 이벤트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 4일에는요, 예비 그림책 작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리뷰도 진행됩니다. 선정된 작가 지망생들이 김동성 작가에게 직접 작품에 대한 조언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5회 전주 그림책 도서전은요, 10월 25일까지 이어지고요,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63-230-184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림책이 어린이만을 위한 책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른에게는 기억을 꺼내고 아이에게는 새로운 상상을 열어주는 시간으로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주말에 축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의 대표 미식 축제인 2026 전주 비빔밥 축제가 오늘 10월 2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덕진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기존 행사장에서 벗어나 덕진공원의 자연 경관과 수변 공간을 활용해서요, 전주의 음식과 문화,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집니다. 축제 기간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 비빔 퍼포먼스를 비롯해서 세계의 다양한 비빔 음식을 만나보는 프로그램과 비빔밥 여행자 식당 등 20여 개의 먹거리와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과 함께 가을 덕진공원의 풍경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2026 전주 비빔밥 축제는 10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일요일까지 전주 덕진공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의 가을밤을 역사와 문화로 채우는 2026 전주 국가유산 야행도 10월 2일과 3일 이틀간 열립니다. 올해 국가유산 야행의 주제는 천년 고도 전주 역사 속 밤마실인데요. 행사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경기정, 풍남문, 전라가명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관람은 무료입니다. 조선 왕조의 본향이자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공연과 체험, 전시, 역사문화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밤이 되면 경기전과 전라가명 등 전주의 국가유산도 평소와는 다른 야간 경관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주의 역사문화 공간을 걸으면서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선선해진 가을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찾기에도 좋겠습니다. 2026 전주 국가유산 야행은요, 10월 2일과 3일,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문의는요, 063-232-993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진아 냠냠냠.

네, 이진아 냠냠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다양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연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의 젊은 예술인들이 시민들과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전주 한병문화관이 2026 라이징 스타 시리즈 차세대 예술인 발굴 프로젝트 시즌 5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에 역량 있는 클래식과 전통음악 분야 예비 예술인들을 발굴하고요. 실제 무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예술인들은 전문가의 마스터 클래스를 거친 뒤 시민들 앞에서 자신만의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공연은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지역에서 활동할 새로운 예술가들의 가능성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한벽문화관 063-280-7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가을거리가 특별한 인형극 무대로 변신한다는 소식입니다. 제6회 전주거리 인형극제가 10월 10일 토요일과 11일 일요일 이틀 동안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전 통정원과 인형극 체험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도시와 사람을 잇는 인형극, 전주의 거리를 무대로 모두가 함께 만드는 문화축제를 주제로 어린이와 가족,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인형극과 거리 공연을 선보입니다. 10일에는 국악 체험 인형극 팥죽 할멈과 호랑이, 재활용 인형극 플라스틱 통키호테, 일본 전통 인형극 등이 공연되고요. 11일에는 마리오네트 공연과 복합 인형극에 이어서요. 오후 4시에는 경기전에서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 시집가는 날도 펼쳐집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63-232-141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을 한옥마을을 산책하면서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인형극도 함께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전주 한지의 전통과 새로운 가능성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30회 전주 한지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지금 한지, 나우 한지를 주제로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사흘간 한국 전통문화 전당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축제는 이 한지를 과거의 전통문화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오늘의 생활과 예술, 산업 속에서 새롭게 바라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한지 색판 뒤집기와 당나무 림보, 한지 대형 젠가 등을 즐길 수 있는 전주 한지

운동회를 비롯해서요. 다양한 한지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제32회 전국 한지공예대전 수상작과 초대작가 작품, 제6회 전국 어린이 한지 미술대회 수상작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전통 종이 후계자들이 교류하는 삼국지향 프로그램과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는 비즈니스 판매 공간도 마련돼서요. 전통 소재인 한지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30회 전주 한지문화축제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위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하며, 안타까워마,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마. 아, 네. 음악이 잘못 나갔네요. 다시 들리겠습니다. 위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마.

네, 위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마. 네, 듣고 왔습니다.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다가온 성큼 다가온 가을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모전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의 영화 드라마 촬영지와 숨은 명소를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청년 숏폼 공모전이 열립니다.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는 전주시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로케이션 장소 발굴을 위해서요. 2026 스팟 인 전주 전주 청년 숏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먼저 전주 지역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재치 있게 소개해서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영상 촬영 배경으로 활용하기 좋은 전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출품작은 30초 이상 60초 미만의 세로형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참가 대상은 국적과 관계없이 전북 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개인 또는 3명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주 영상위원회 공고문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요, 내국인과 외국인 부문을 합쳐 모두 20편을 선정해서 상금을 드리는데요. 총상금은 900만 원이네요. 내국인 부문 대상 한 편에는 200만 원,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례상 등에는 상금도 주어집니다. 평소 영화와 영상 제작에 관심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소개하고 싶은 나만의 전주 명소가 있는 청년이라면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 영상위원회 촬영 지원팀 070 070-8766-825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가 발견한 전주의 매력을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또 영상 공모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전주관광재단이 2026 전주관광 홍보 숏폼 영상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전주관광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미식관광시험이나 관광명소 소개 두 부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30초 이상 60초 이하의 사로형으로 제작해야 하고요. 접수 마감이 얼마 안 남았네요. 10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두 부분에서 모두 6작품을 선정해서요. 각 부분 1등에는 100만 원, 2등에는 50만 원, 3등에는 30만 원을 수여한대요. 1등 수상작 중 베스트 한 작품에는 상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관광재단 063-286-395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인생책과 그 책에 얽힌 이야기를 모아 기록하는 가치서가 1949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가치서가 1949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책이나 삶의 방향을 바꿔준 책, 소중한 추억이 담긴 책과 그 이야기를 모아서요, 전주의 독서 문화를 기록하는 시민 참여형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사업명에 들어간 숫자 1949는 전주의 첫 도서관이 문을 열고 전주시라는 공식 명칭이 처음 사용된 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이에 맞춰 시민들의 인생책과 이야기 1949견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전주 시민은요, 전주 도서관 누리집 가치서가 1949 게시판에 자신의 인생책과 그 책에 얽힌 이야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립도서관 063-230-1840 또는 186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Way with us, seasons.

네, 웨이브 투어스 시즌스 듣고 왔습니다. 어느새 이제 끝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10월의 첫자락에서 가을 하면 떠오르는 풍경과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높아진 하늘, 선선한 바람, 조금씩 색을 바꿔가는 그런 나뭇잎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미 가을이 천천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런 계절의 변화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번 주말에는 잠시 걸음을 늦추고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고 곁에 있는 사람과 가을 풍경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겠죠? 좋은 음악 한 곡, 따뜻한 커피 한 잔, 천천히 걷는 산책길처럼 평범한 순간 하나가 우리 하루를 충분히 찬란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10월에도 그런 찬란한 순간들이 많이 쌓이길 바랍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원.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요,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입니다. 여러분, 찬란한 하루 보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put on a brave face. I can feel your weather change. Yeah. I saw the test. 그래도 항상 하는 말은 이런 거. 네, 난 지금 몇 억 차가 잡혔는 거. 그런 일로 정말 눈을 봐.

Alright! MT 부모님 개모임 수련회 큰 이불 속에 모여라! 그리고 레이디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이 뛰나요? 그렇다면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당신, 지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함께 놀며 신나게 아무 말이나 하는 잡담과 수다가 생각나고 가슴이 뜁니다. 즐거운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했던 잡담과 수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마음껏 떠들 준비가 되었나요? 수다를 잡수세요. 잡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0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을 활시위를 벗어난 활과 같다고도 합니다. 표적을 보고 조금 멀었다 생각했는데 활시위에서 손을 놓는 순간 시간은 이미 표적 앞에 와 있습니다. 학창시절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순간 눈 깜짝하면 시험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인고의 시간은 짧고 평가는 영원히 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안게임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도 이틀 뒤 4일에 마치게 되죠. 4년 동안 피땀으로 흘린 선수들의 노력 하나씩 빛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금메달에 주목해봅니다. 대전 격투 게임 금메달. 오락실이라는 공간에서 주목받지 않았고 주류에 속하지 않았던 게임 문화.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나이가 39, 41, 44살. 그들이 게임을 처음 접한 것도 늦어도 10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 나이 먹고도 게임하냐? 라는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게임을 사랑하며 들인 노력은 누구도 금메달로 맺히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0년이 흐른 뒤 당당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노력, 그 인고의 시간, 게임을 사랑했기에 그 시간은 짧았고 이제 금메달은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2026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영원한 금메달을 위한 사랑하는 것을 찾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안에 우리 잡수다도 있기를 조금은 기대해봅니다. 우리의 잡수다 시작합니다.

이 분야 내가 최고! 이 분야의 나팔수! 그런데 왜 동네에서만 알아주는 것인가? 너무 아쉬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우리의 전문가!

우리 동네 전문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는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

0: 며 90년대를 돌이켜보면 농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승부 슬램덩크, 하승진의 폭풍 이어시. 물론 하승진 선수 NBA 커리어 하이는 13득점 5리바 1스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올린 기록이죠. 우리는 분명히 농구의 황금기를 살았습니다. 동네마다 농구장이 있었고요. 길거리 농구 대회도 대중화되었던 시절입니다. 오히려 지금 농구의 인기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름만 들어도 다시 두근대는 농구. KBA 개막 10월 3일, NBA 개막 10월 20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농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전문가 농구입니다. 예, 우리 전문가 시간. 오늘 오랜만에 패널 두 분, 전문 패널이죠. 우리 정영현 전문가와 김종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그 주변에 방송 들어봤을 때 반응 같은 거 있었나요?
1: 일단 제 아내는 재밌다라고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 아내의 요청에 의해서
1: 네, 아내 말은 잘 들어야죠. 네.
0: 아, 저도 아내가 이거 허락해 주셔갖고
1: 그쵸, 뭐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네,
0: 우리가 또
1: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0: 이것은 좀 제외해야 되나?
1: 아, 편집되나요?
0: 아내분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1: 그렇긴 하겠네요. 왠지 아내를 저격한 것 같은.
0: 마치 타이머도 누르지 않았어요.
1: 네. 아니, 뭐, 원본을 보내주셔서 이게 있으면 제가 알아서 편집하겠습니다.
0: 저희가 늘
1: 네.
0: 제가 편집을 다 하면 먼저 보내긴 하거든요.
1: 네. 제가 이
0: 거의.
1: 부분을 스킵해서 아내한테 들려주는 것으로. 네. 자체 필터링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0: 우리 정영현 전문가는 어땠어요, 반응이?
2: 아, 저는 저 혼자만 들었어요.
0: 아, 이런 안티. 우리 방송 안티.
1: 저는 이제 첫 번째 방송 때는 제가 녹음에 참여했고, 두 번째 우리 보드게임하고 오디세이 부분은 제가 이제 청취자 역할을 했는데, 이 방송이 첫 번째 방송보다는 정말 많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구나. 내가 과연 세 번째 방송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0: 갑자기 진지해져갖고
1: 그러니까 갑자기
0: 죄송한데 밀리는
1: 나 왜?
0: 느낌인가요?
1: 너무 이게 훅 들어가가지고 무슨 뭐 정치평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안물 악몽인데 죄송합니다.
0: 아 근데 저그 저번 방송
2: 네.
0: 하고 이게 첫 방송 우리 파일럿 방송하고 지금 정규 방송 비교하셨는데
2: 네.
0: 사실 첫 번째 방송이 되게 좋은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했었잖아요.
2: 네.
0: 근데 두 번째 방송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좀더 편안한 장소에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2: 네.
0: 이렇게 우리만의 스튜디오를 이제 만들고 하고 있는데
2: 네.
0: 방송 상태는 더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씩 더 좋아지려고 노력할 거고.
2: 네.
0: 내용도 편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말하면 네 번째는 방송은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2: 네.
0: 방송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도 좀 즐거운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1: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새로 마련된 이 스튜디오에 처음 와봤는데, 첫 번째 방송에 참여했을 때그 좋은 시설을 가봤을 때그 음량과 두 번째 이새 스튜디오에서 방송하신 거, 녹음한 걸 들었을 때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0: 진짜요?
1: 예. 물론 이제 뭐 약간의 뭐 잡음 같은 것들이 있었긴 했는데, 미미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것은 이제 별로 이제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스튜디오를 와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네요.
2: 맞아요.
1: 네.
0: 여기는 되게 저렴한.
1: 근데 이게 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느껴지거든요.
0: 라디오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제든지 꾸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2: 네.
0: 우리 김종진 전문가가
2: 네.
0: 저희 그 톡방에 올린 내용에 제가 너무 감사가 됐던 게 뭐였나면, 옆에서 듣고 있는 것 같다고. 방송을 듣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옆에서 그냥 앉아서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2: 네.
0: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추구하는 바가 바로 거기거든요.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이 그냥 친구들, 옛 친구 만나서 그냥 이야기 나눈 것 같은
2: 네.
0: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
2: 네.
0: 그런 느낌의 방송을 만들고 싶고 그런 방송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구. 그래서 우선은 나에게 농구가 무엇인지 다른 스포츠와 좀 비교해서 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정영현 전문가 먼저 우리 중에서 농구를 가장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 사실 국내 농구밖에 잘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만난 정영현 전문가는 그 NBA도 좀 좋아했던
2: 너무 좋아해요, 지금. 아니, 지금도 보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2: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가 중에서 가장 전문가 같은 우리 정예현 전문가의 얘기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에게 농구는 첫사랑 같은 스포츠.
0: 첫사랑.
2: 왜냐면 가장 제가 애정하는 스포츠이긴 한데 가장 못해요.
0: 아, 그 첫사랑은 가장 애정하지만 못했던.
2: 네, 가장 못날 때 이렇게 사랑했던 그런
0: 어, 난
2: 스포츠이고.
0: 첫사랑이 결혼했는데.
2: 우와, 부럽네요.
0: 다 첫사랑이라고 해요.
2: 아, 또한번 배웁니다.
0: 아, 예. 그래서.
2: 노력에 비해서 실력이 제일 안 느는 스포츠고요. 그래서 더 보는 걸더 좋아하게 된 스포츠입니다.
0: 아, 화려한 볼거리가 있긴 하죠, 농구가.
2: 네.
0: 아, 그래요. 다른 스포츠보다는 이제 재밌게 보고
2: 네.
0: 열심히 하지만 실력은 잘 늘지 않는.
2: 맞아요.
0: 그럼 다른 스포츠는 실력이 좀 드나요?
2: 솔직히, 약간 축구는 그 노력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농구는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늘더라고요.
0: 종진 전문가님은 농구는?
1: 농구, 뭐, 저에게 메이커에 대해서 눈뜨게 해준 종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0: 아,
1: 들어요.
0: 메이커요?
1: 예, 네, 브랜드라고 하죠.
0: 네, 그러니까
1: 이제,
0: 사실 확 와닿지가 않아서 지금
1: 그래요?
0: 샤크.
1: 제가 이제 중학생
0: 아,
1: 때였는데, 이제 첫 이제 메이커 운동화를 살 때, 그때 이제 프로스펙스 농구화를, 아직도 기억이 나요. 69,000원.
0: 와,
1: 네.
0: 상당히 비싼 거. 우리 때는
2: 지금
0: 그쵸.
2: 당시에야지.
1: 그때가
2: 지금
1: 언제예요? 30년, 30, 거의 30년도 더된
2: 거의
1: 전인데,
2: 70만 원 정도에.
1: 네, 중학교 때 이제 처음 브랜드를 이제 접한 게 프로스펙스 농구화인 거죠.
0: 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1: 네.
0: 여러분 다 제가 2살 만인가요?
1: 네,
0: 2살 만인가?
1: 두 살만.
0: 2살 만인가? 2살이죠?
2: 2살이요, 예.
0: 그때도 우리가 비슷한 세대를 살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망치 가방.
2: 망치 가방이요?
0: 샤키오닐 망치 가방 있는데
2: 아, 네네네.
0: 그거
2: 그 덩크하고 있는 장면.
1: 리복이었나요?
2: 리복 맞아요, 리복 맞아요.
1: 리복. 예.
0: 우리 대전 사람이니까
1: 리복.
0: 대전
2: 어, 맞아요.
0: 망치 가방이라고 있거든요. 망치 생각
2: 그 맞아요. 큰 가방.
0: 여기는
2: 예.
0: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2: 네.
0: 대학 때 알겠지만
2: 네.
0: 원래 이제 대학 때 그거 신고 다니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쪼리라고.
2: 쪼리. 아.
1: 뭐 개딱이라고도 막.
0: 여기는
2: 아.
0: 개딱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1: 쪼리라고도
0: 쪼리라고
1: 하고.
0: 했는데.
2: 약간 노는 사람들이 씻고 다니는.
0: 아, 좀 저는 그냥 발이 그냥 시원해서.
1: 날라리?
2: 약간 날라리 그 느낌?
1: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일진?
2: 일진.
0: 우리는 양아치.
1: 까진 애들? 이런 거 신기진정 되나요?
0: 아, 심지어 겨울에도 쪼리 신고 다녔어.
1: 이건 병 아닌가요?
2: 아, 쪼리를
1: 허리가 내릴
2: 좋아하셨군요,
1: 집이
2: 많이.
1: 안 나는 어떤 게 가오가 내릴 집이 안 나는
0: 아,
1: 거.
0: 말할 수 없는 무좀이 있어서.
2: 아, 그러면 인정이죠.
1: 재명 이슈가
2: 네, 그러니까. 아, 그런 슬픈 사연이
1: 죄송합니다.
2: 있었네요. 예.
0: 질병으로 이제 피해 가야죠.
1: 아, 아픔이 있었군요.
2: 네.
0: 그런데 하여튼 망치 가방 브랜드 하니까 생각나네요. 망치 가방.
2: 아, 네.
0: 농구 차 안에도 망치 가방. 그런데도 그 망치 가방을 썼던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알렸다라는 것은 농구가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
1: 그렇죠.
0: 그렇죠.
1: 농구 선수들이 다 어떤 브랜드 CF라고 하죠. 예전에 선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광고에 나와가지고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확 거기로 막 몰리고 막 그랬으니까요.
0: 맞아요.
1: 이제 그만큼 이제 농구가
0: 인기가
2: 맞아요.
0: 있었던.
2: 맞아요. 그때 당시에 딱 슬램덩크도 딱그 맞물려가지고.
0: 그렇죠. 그 슬램덩크도 인기가 크고 마지막 승부라는 것도 인기
2: 아, 마지막
0: 있었고
2: 승부도 있었네요.
0: 또 이따가 또 얘기해 볼 수도 있는데
2: 네.
0: 오빠 무대.
2: 오빠 부대.
0: 농구의 오쿠부바
1: 아,
0: 무대가
1: 그렇죠.
0: 있었어요.
2: 네.
1: 뭐, 연세대, 뭐,
0: 그쵸, 연세대.
1: 우지원.
2: 아, 맞아요.
0: 전 개인적으로 그 팀을 싫어했습니다.
1: 그래요? 아, 저는 제 누나가 연세대 응원해가지고, 연세대
2: 아,
1: 팬이어가지고, 그
2: 오.
1: 브로마이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0: 야, 그 시대를 살았네.
1: 예. 네.
0: 전진
1: 아주
0: 전문가도.
1: 가까이서 봤죠.
2: 아.
1: 막 지면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오빠!
0: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2: 아, 예,
0: 또, 농구
2: 구사인가요?
0: 축구 나와요.
2: 예, 맞아요.
0: 그쵸,
1: 맞아요, 맞아요.
0: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여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팀, 오빠 이상민, 막그 나오고.
2: 아, 맞아요, 예.
1: 맞아요.
0: 네. 농구는 우리와 좀 떨어뜨릴 수 없는, 혹시 3-on-3 대회 나가보셨어요?
1: 아, 3대3 길거리 농구?
0: 네네네.
2: 아.
1: 아, 대회까지는 아니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한창 많이 했죠.
0: 저는 대회도 나갔어요.
2: 대회도 나오셨어요?
0: 광탈.
1: 아, 저도 방금 실력이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벌써 방탄을.
0: 진짜 모르는 게 있는데 저 농구 잘했어요.
1: 아, 그러세요?
0: 네.
2: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가지고.
0: 아, 농구 잘했어요, 저.
2: 아.
0: 제 스타일이 키가 작잖아요.
2: 네.
0: 근데 맥도웰 스타일로.
2: 아, 힘이 되게 좋으셨던 걸 기억해.
0: 파워포인트 했어요, 저. 파워포인트.
1: 아, 그러셨구나.
0: 그래서 애들이 전
1: 파워포인트는
2: 파워포인트
1: PPT 아닌가요?
2: 파워포워드. 포인트가 되어 파워포워드를 경기한
0: 직업병이야.
1: 갑자기 SL 파워포인트 워드 이게 왜 나오지?
0: 파워포인트.
1: 아니 그러면서도 농구를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0: 하면서 야.
2: 아, 이런 애 하실 분이 힘을 주셨다.
0: 아, 파워포인트.
1: 아, 좋습니다. 파워포인트.
0: 아,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 네. 근데 제가 이제 파워가드라고 불렸어요.
2: 파워가드.
0: 3-on-3면.
2: 네.
0: 뭐냐면 이제, 그, 포지션이 다섯 개가 안 되잖아요.
2: 네네.
0: 그러니까, 좀 중복되는 포지션이 있는데.
2: 네.
0: 전 가드하고 포워드를 보면서. 그, 제가 리바운드를 못 잡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상대방 수비할 때, 그러니까 공격할 때는 포인트 가드.
2: 네.
0: 수비할 때는 파워포워드로.
2: 오.
0: 센터를 가장 림에서 멀리로 밀어내는
2: 아.
0: 힘으로 버텨가고 그 센터의 역할을 잘 못하게 만들어버려갖고 수비할 때
2: 네네.
0: 우리 센터가 부각되는
1: 그렇죠 우리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보실 수 없겠지만 진행하시는 분이 아주 저돌적이죠.
2: 맞아요.
1: 거의 뭐 무쏘 같은 어떤
2: 네, 힘이 진짜 좋으셨어요. 제
1: 돌진, 뭐 돌파,
2: 네.
1: 뭐 이런 이미지 뭐
2: 맞아요.
0: 그렇죠.
1: 깨 부수는
2: NBA 선수를 따지자면 찰스 바클리라는 선수가 아마, 있거든요.
0: 아, 찰스 바클리 저 좀 봤어요.
1: 네. 농구공을 찌질하면 찢지도 않을까? 이분은?
2: 아, 그럴 수도 있어요.
0: 옛날 현대 맥도웰 선수 있잖아요.
2: 맥도웰 맞아요.
0: 그 별명이 제가 맥도웰 근데 이런 방송이 나가면 제가 헐크 같은 느낌이 들까? 제 진짜 직업이 목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2: 쪼리 신고
1: 아, 유튜브에 이분 영상이 있구나. 얼마든지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0: 저렇게 정도들은 빨리 나가세요. 오늘 방송 듣지 마. 하여튼 우리의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 네.
0: 더 얘기하면 저의 과거만 밝혀질 것 파면될 것 같아서 이 시간 우리 NBA와 KBL에 대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2: 네.
0: 아까 정혜원 전문가도 자기 NBA 너무 좋아한다고 했는데
2: 네.
0: NBA와 KBL 뭐가 재밌는지 우리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저는 사실 그 좀 KBL 관계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비교할 수가 없어요 NBA랑은.
0: 네. 아, 재미도요?
2: 네, 재미도요.
0: 와, 그렇구나.
2: 네. 직관을, 사실 저도 두 개 다 가봤거든요.
0: 아, 직관도 했어요, NBA?
2: 네, 올해 2월에.
0: 올해?
2: 미국 LA 갔다 와가지고, LA 레이커스 보고 왔습니다.
0: 아, 와, 대단하다.
2: 너무 좋아해서 제가, 코비랑 너무 좋아해가지고.
0: 아, 네, 코비. 제임스랑. 코비 진짜 안타까워요.
2: 네. 그래서.
0: 헬리콥터 타고 했던가요?
2: 네, 맞아요.
1: 저도 들었습니다.
2: 아.
0: 제가 이따 좀 말할 건데.
2: 네네.
0: 제가 이제 힌트긴 힌트예요. 제가 조던 그 질문 중에 조던 외에 가장 위대한 선수
2: 아 네네
0: 드림 쉐이크
2: 드림 쉐이크 아 하킴 올라서
0: 제가
2: 말했네요.
0: 하킴 올라서 근데 네네. 드림 쉐이크를 가장 많이 흡수했다.
2: 아
0: 여기는 그 선수가 코비
2: 코비
0: 그 움직임
2: 네
0: 안타까운 선수긴 하죠.
2: 네
0: 아 예, 예. 계속 말 이어가면
2: 일단은 중계도 사실은 NBA를 보다 보면 KBL이 솔직히 너무 재미없어요.
0: 아, 중계를 재밌게 해요?
2: 네. NBA는 중계도 되게 재밌게 해요.
0: 어떤 요소가 재밌나요?
2: 그러니까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데 KBL은 말한 멘트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졌어요. 그 중계하시는 멘트도 그냥 뭐 패스 뭐 그리고 숫자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NBA 같은 경우에는 3점도 뭐 다운타운 하면서 되게 약간 다른 용어를 쓰는데 되게 전형적인 멘트만 써요. KBL에서.
1: 다채로운 표현으로
2: 네.
1: 듣는 이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주는데
2: 맞아요.
1: KBL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2: 근데
1: 판에 박힌 용어들.
2: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1: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어들로
2: 그렇죠.
1: 이제 경기를 따분하게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2: 정확합니다.
0: 네. 야, 근데 저는 그 조금 한 가지 그 의문점이 생겼는데
2: 네.
0: 영어로 중계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2: 네.
0: 영어를 잘 하시나 봐요.
2: 아, 듣는 거는 좀 합니다.
1: 우리, 이분, 동문과, 독어 동문학과.
0: 아, 맞다!
1: 언어,
2: 듣는 것만 잘합니다, 네. 네. 말하는 거 잘 못하고.
0: 아, 근데, 네. AFKN?
2: 아, 예전에, 맞아요.
0: 옛날에
2: 예.
0: 저 농구 봤거든요.
2: 아, 네. 네네.
0: 그니까, 보다가 제가 이제 안 본 이유가,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서.
1: 그쵸,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죠.
0: 네, 맞아요. 경기는 참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2: 네.
1: 해설이나
0: 그렇게 저한테는 막 와닿지 않는데, 해설 때문에 더 좋다라는 말에, 아, 좀 놀라긴 했어요. 근데 해설이 진짜 차이가 있나 봐요.
2: 네, 차이가
3: 굉장히 커요. 근데, 보조 차이도 되게 커요.
0: 근데 잘 모르겠지만 저도 네. 야구나 네. NBA나 네. 뭐 미국의 스포츠를 보면 막 와우! 하잖아요. 아,
3: 네, 이게 약간 오버액션한 게 있거든요. 예.
0: 예! 하고 하잖아요.
3: 네, 맞아요.
0: 근데 우리나라는 허! 아하.
3: 이 고조차가
1: 슛! 아!
0: 안타깝네.
3: 우리나라 되게 해외 축구는 되게 해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해 농구는 그러니까 KBL 농구는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어요. 안 하다예요.
0: 그러니까 전문가님의 말은 김종재 전문가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경기력 자체도 좋지만 네. 그거를 이렇게 보게 하는 해설진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3: 맞아요.
0: 되게 전문적이면서도 굉장히 대중적인 언어를 잘 쓰면서 네. 이렇게 경기를 와닿게 하고 있다.
3: 맞습니다.
0: 아. 우리 김종진 전문가가 볼 때는 혹시
1: 이제 농구 얘기를 하면서 배구 얘기를 꺼내서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0: 괜찮습니다.
1: NBA는 우리나라 국내 리그 남자 배구와 같다면 아. 우리 KBL은 여자 배구지 않나.
3: 그런 느낌.
1: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3: 저는 잘 안 하다.
0: 저는 반대로 이해돼요.
1: 그러니까 남자 배구, 그러니까 우리 국내 남자 배구는
3: 네.
1: 강한 스파이크.
0: 그렇죠. 강하죠.
1: 강한 뭐 점프 서브 해가지고 파워가 느껴지고.
3: 네.
1: 한번 내리꽂히면 끝나잖아요.
0: 네, 맞아요.
1: 어떤 그런 뭐랄까.
0: 박진감이 있죠.
1: 네. 네. 그런데 여자 배구는 이 질긴 랠리.
3: 아.
1: 언니! 하면서 막 그, 야! 하면서 그, 이렇게 랠리를 이어가다가, 이렇게 딱 그 점수가 나는. 그러니까, 아. 뭐랄까, NBA는 되게 파워풀하고,
3: 네.
1: 막 덩크도 막,
0: 선이 굵고,
3: 내리꽂죠.
0: 화려한 퍼포먼스.
1: 발뿐만 아니라, 발이 막, 윙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과한 액션의 네, 어떤 그런 NBA라면, 네. KBL은 약간 이렇게 소녀 같은.
3: 맞아요. 슛만 쏴요.
1: 네, 점수도 많이 안
3: 패스
1: 나고.
3: 돌리다가. 네. 아 진짜요. 레이어 해도 레이어밖에 안 해요.
1: 아니 뭐 들어갈 때보다 안 들어갈 때가 더 많고.
3: 맞아요. 예.
1: 이 쿼터가 지났는데 점수가 이 모양이지 할 때가
3: 네, 맞아요.
0: 있을 정도로. 그 슛만 쏴요라는 말에 내가 웃었다면 슛도 쏜놈만 쏴.
3: 아 맞아요. 잘 쏘는 사람만 쏴요.
1: 쏜놈.
0: 쏘는 선수만 쏴.
1: 아 네 그렇죠 선수.
0: 너무 짜증나요. 근데 저는 근데 김종진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전 반대로 느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직업이 많잖아요. 이런 말 다시피 직업이 굉장히 많은데 배구
3: 네.
0: 중계를 했었어요.
3: 네?
1: 아, 그러세요?
0: 네, 배구 중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계를 네. 막 말하는 게 아니라
3: 네.
0: 실내 배구 중계에 방송을 했었어요.
3: 아.
0: 그래서 남자 배구를 직관하고
3: 네.
0: 여자 배구도 직관했어요.
3: 아.
0: 그때 KB 스타즈하고 IBK 알토즈 거기에 체육관에 홈 경기에 중계를 했어요. 실내 중계를. 아나운서와 함께, 이렇게.
3: 오.
0: 홍 아나운서 있잖아요. 이벤트도
3: 네.
0: 하고.
3: 네.
0: 근데 경기를 다 봤어요. 그래서. 홈 경기를 거의 다 봤어요.
3: 네.
0: 그런데 직접 보면 여자 배구가 훨씬 재밌습니다.
3: 아, 그래요?
0: 남자 배구는.
3: 네.
0: 호쾌하고 선이 굵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1: 네, 맞아요.
3: 아, 그래요?
1: 그래서 여자 배구 팬들이 더 많대요. 관중이.
0: 여자 배구는 랠리가 되고.
3: 네.
0: 그 작전이 보여요.
3: 아.
0: 아, 이 작전으로 승부하는 것들이 보이고.
3: 아.
0: 그리고 랠리가 하잖아요?
3: 뭔가 서스펜스나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0: 네.
1: 네.
3: 아.
0: 그렇게 서면서 제가 배구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될 수 있잖아요. 여자 배구가 재미없다라는 사실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아까 제가 농구에 대해서는 저는 스포츠 말 안 했는데 같이 말하자면 제가 현대 KCC.
3: 네.
0: 대전 현대 다이넷부터 응원했거든요.
3: 아, 네네.
0: 그 트리케라톱스 모르시죠?
3: 저는 기억해요.
0: 다이넷.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경기장을 가서 봤는데 전 KBL이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NBA가 훨씬 잘하는 건지 알아요.
3: 아, 네네.
0: 그리고 경기 자체도 훨씬 더 훌륭한 거 알아요.
3: 네네.
0: 근데 그 친구들은 왠지 우주에 있는 선수 같아. 우리 옛날에 마이클 조던 그 망한 영화 스페이스 제.
3: 아, 네네. 네.
0: 진짜, 딴 회계 사람들이 막, 멋있는 퍼포먼스를 한 것 같은데.
3: 외계인들이, 예.
0: 그때도 그래서 NBA를 봤어요. 멋있어서.
3: 네.
0: 지금은 안 봐.
3: 아.
0: 그것도 퍼포먼스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NBA도.
3: 떨어졌어요.
0: 그렇죠.
3: 네.
1: 약간 이런 것 같아요. NBA는, 약간 그, 프로레슬링 있잖아요. 뭐 헐크 호건, 워리어 나왔을 때. 막 그런, 막 되게 막, 음향도 빵빵하고, 막 네.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막.
3: 네.
1: 이런 건 줄 알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랑 좀 멀게 느껴지는
3: 거죠. 아, 그죠. 예.
0: 맞아 맞아요.
1: 예. 그냥 뭔가 그래도 남의 나라 남의 운동 같은 맞아요. 선수도 잘 모르는데
3: 맞아요.
1: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농구가
0: 팬심이 강.
1: 예.
0: 몰입감이
1: 그렇죠. 음악도 그렇고 네. 선수들 이름도 다 이렇게 알고 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설도 한국말로 들리고 하니까 나에겐 더
3: 친숙해요. 친숙하고 막 그렇죠. 예.
0: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몰입감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KBL은 확실히 몰입감이 있어요.
3: 아. 그러니까
0: 내 팬심이 가요.
3: 아. 정이 간다는 거죠.
0: 네, NBA는 내가 좋아하는 팀도 언제든지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3: 아, 그렇죠.
0: 근데 KBL은 내가 좋아하는 팀이 경기를 못 해.
3: 네.
0: 막 꼴등이야. 그럼 더 정이 가요.
3: 오.
0: 제가 야구 하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1: 다 우리 다 지역. 과 이렇게 연계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3: 네, 그렇죠. 있어요.
0: 그게 있어요.
1: 연고지가 있으니까.
3: 맞아요.
0: 제가 대전 사람이니까 처음에 이제 사실은 아까 그 대전의 이상민 때문에
3: 아 맞아요.
0: KCC가
3: 네.
0: 저는 연세대 별로 안 좋았댔잖아요.
3: 네, 네.
0: 저는 기아 좋아했어요.
3: 오, 강동이 있을 때 그때.
0: 네, 허재 좋아해서 허재. 기아 네. 항상 응원했으면 농재 났을 때. 네, 허동택.
1: 허재, 강동이, 김유택.
0: 그리고 한기범.
3: 한기범. 아, 센터.
0: 저 한기범 좋아했어요.
3: 예, 네, 아.
1: 한기범.
0: 아, 너 왜 그러면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
1: 그죠?
3: 정말 마르고 되게 키크신 분이었잖아요.
1: 지금, 네. 지금 주신.
3: 되게 힘들어 하시고 항상.
0: 아, 그니까, 그 연세대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 왜 저기다가 고생하실까?
0: 한기범 선수가 이렇게 좀 되게 도약하시는 모습을 썼는데, 쳐다보니 툭 치면 막 휘청거리는 모습이.
3: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대전이니까 현대를 좋아하게 되면서
3: 아,
0: 아 이 몰입감이 있구나.
3: 네.
0: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정영현 전문가처럼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NBA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해요.
3: 아.
0: 이해가 되니까.
1: 아 저도 그 부분은 이번에 새로 안 부분이에요. 뭐 거의 이제 미국 해설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3: 아.
1: 이제 그 선수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중간중간 나타나는 뭐 이렇게 그 응원단들의 그 화려한 어떤 군무라든지 막,
3: 아,
1: 막
3: 네네.
1: 던지고 받고 막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거기에는 이게 좀 몸집이 크신 막 심판 같이 서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군무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0: 관객들이 막 함께 하잖아요.
1: 네.
3: 맞아요.
1: 그 중간에 공연 타임 때 막 프로포즈하는 막 그런
3: 이벤트나 이런
1: 감옥이고 하니까
3: 네.
1: 아 되게 막 다채롭고 뭐 버라이어티한 어떤 그런 즐거움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그게 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말씀하신 것처럼 해설을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었다면 NBA의 매력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더 많이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0: 김종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지금 그 우리나라는 스포츠를 그냥 스포츠였잖아요. 근데 미국은 스포츠 엔터테이머로 해요.
3: 네.
0: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도
3: 네.
0: 되게 엔터테이너 요소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1: 그렇죠. 뭐 BTS도
0: 노래도 막 나눠주고
3: 하는
1: 것도. 결승전 하프타임이 그렇게.
3: 네네 맞아요.
0: 근데 그것이 지금 스포츠계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벤트를 농구장에서만 실내 스포츠니까 했잖아요.
3: 네.
0: 근데 제가 배구에서 그 중계를 했다고 했잖아요.
3: 네.
0: 그 중계가 거의 이벤트예요.
3: 아.
0: 배구장에서 이벤트하고 선수 맞추고 게임 내고 키스 타임 만들고.
3: 네.
0: 야구장도 요즘에 그런 거 하잖아요.
3: 아 맞아요.
0: 근데 저가 저만의 작년에 축구장을 갔는데 그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또. 막 공 나눠주기도 하고.
3: 맞아요, 맞아요.
0: 막, 그, 뭐, 시축 같은 거 하면.
3: 네네.
0: 시축 같은 거 막.
3: 네.
0: 선물도 돌려주고 막.
3: 네네.
0: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그 게임을 즐겁게 하는.
3: 네.
0: 그러니까 우리들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정영현 전문가는 NBA에서 먼저 그것을 정했기 때문에, NBA가 훨씬 재밌고, 관심 가니까 더 알아보면서 더 재밌고.
3: 아, 네네. 처음에는 제가 그 게임을 하면서, 게임의 선수들 능력치가 있잖아요.
0: 무슨 게임 하셨어요?
3: NBA 라이브 했었어요.
0: 아, 라이브 하셨구나.
3: 네, 그때 당시에 98, 99 이런 거 있거든요.
0: 풀스가 있었네요, 집에.
3: 아니요, 아니요. 그냥 컴퓨터 게임으로
0: 아, 컴퓨터로.
3: 있었어요. 네네.
0: 아. 저 옛날에 그 네. NBA 게임 농구가 LA 레커스랑 레디버드 나오는
3: 아,
0: 도트 게임.
3: 뭔지 알겠어요. 저도 그거
0: 했었어요.
3: 뭔지 알겠어요.
0: 도트 게임.
3: 매직 조수. 다리 앞을 잡아 나오고.
1: 팔피트 게임 느낌.
3: 맞아요, 맞아요. 그 패스랑 그거밖에 안 돼요. 쉼밖에 안 돼요.
0: 하여튼 NBA와 네. KBL 뭐가 더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3: 맞습니다.
0: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얘기를 한번 걸고 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가장 재미있었던 때
3: 가장
0: 최전성기 예.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1: 이제 연세대, 고려대, 기아자동차가 막 농구대잔치 때
0: 그렇죠. 농구대잔치 세대라고 하죠.
3: 농구대잔치 때요.
1: 그때가 제일 전성기였지 않았을까.
0: KBL이니까. 그건 네. 우리 정연 장관 NBA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KBL.
3: 아, 저도 KBL 있거든요.
0: 그래, 그래. 네.
3: 저는, 그니까, 같이 저 대학교 때 전태풍이랑 하승진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 KCC 때, 전주 KCC
0: 몇 년도
3: 때.
0: 때지?
1: 전태풍은, 네네. 그의 부모가 이제, 한 분은 한국인이고 한 분은.
0: 흑인으로 알고 있어요.
3: 미국인으로 네.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알기로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 전태풍 선수가 하승진. 지금은, 하고 하승진 선수가 엄청 잘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승도 많이 했었고.
0: 많이 했죠.
3: 그 전태풍 선수가 약간 그 우리나라 선수 같지 않은 개인기도 많이 하고 막 크로스오버 드리블도 하고 되게 그렇지. 화려하게 했거든요. 그때.
0: 그때가 아마 2010년대쯤인 것 같은데.
3: 네, 맞아요.
1: 그러다가 한국 농구에서 보기 힘든.
3: 맞아요.
1: 예. 플레이들을 선보였고.
0: 근데 안타까운 게 점점 한국 농구가 되는.
3: 아, 맞아요. 그 허재 감독님이 허재 많이 혼내가지고.
1: 도착화, 도착화라고 합니다.
0: 어떤 방송에서 요즘 유튜브 하시잖아요.
3: 네, 네, 네.
0: 그 말 했어요.
3: 아.
0: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3: 네.
0: 막 하지 말라고 해서.
3: 맞아요.
0: 점점점.
1: 시어머니들이.
0: 안타깝지.
3: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건 좋은데 선수, 그러니까 그 관객들은 좋아하는데. 정작 감독은 이게 턴오버 실수가 많아지니까
1: 그렇죠.
3: 포인트 가드는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 당시 우리나라 농구는 네. 굉장히 조직력을 중시했죠.
3: 맞아요.
0: 그쵸? 지금은 좀 약간 개인기 중시하기도 하는데
3: 맞아요. 그러니까
1: 같이 플레이하는 선수들도 그런 돋보이는 플레이가 경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3: 네.
1: 어떤 의외의 플레이 뭐 약속된 플레이가 아닌
3: 맞아요.
1: 그러니까 상대를 속일 수도 있지만 우리 편도 같이 속아서
3: 네. 맞아요.
0: 같이 속아서 네,
1: 원활하게 네. 이렇게 이어지면 모르겠지만
3: 네.
1: 호흡이 잘 맞아서
3: 네. 네.
1: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3: 많죠. 그런
1: 이제 그런 플레이들이 점점 줄어들지
3: 네. 않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아쉬운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창조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은 선수들이 고착화돼요.
0: 맞아요.
3: KBL 맞아요. 선수들을 보면은 항상 똑같은 드리블에 똑같은 패스와 똑같은 슛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전
0: 그게 한국 농구의 실력에 다운되고 있는 거에 하나의 축이 되기도 하죠.
3: 네, 맞습니다.
0: 화려한 플레이는 다 용병한테 맡겨버리고.
3: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적은 내야 되니까. 네.
0: 그러니까 이거 그건 좀 이따가 좀 더 얘기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3: 네.
0: 포지션 말씀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 네네.
0: 종진 전문가는 이제 90년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농구 대학 시대.
3: 그때 재밌었죠.
0: 그리고 2010년도쯤을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 전현영 전문가.
3: 네네.
0: NBA는 어때가 재밌었나요?
3: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비랑 가솔이랑 LA 레이커스 때 그때 우승했을 때가
0: 그때도 2010년대 아닌가요?
3: 네, 그때도 2010년대였어요.
0: 2010년대를 좋아하시네요.
3: 아, 그때가 제일 제가 잘 이렇게 집중해서 볼 때라
0: 아,
3: 내 농구를
0: 팬심이 좀 있어서 그랬을
3: 때. 네, 맞습니다. 네네.
0: 전 개인적으로 그 중간입니다. 2000년대.
3: 아, 2000년대요.
0: 프로 농구 원년.
3: 원년이요.
0: 네, 전 원년이 제일 재밌었어요.
3: 그때가 이상민.
0: 이상민이 그 대전.
3: 대전에 있을 때고요.
0: 대전 현대 다이넷.
3: 맥도웰도
0: 맥도웰.
3: 있었죠.
0: 네, 맥도웰 있고 저는. 아직도 그 경기를 제 인생의 최고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3: 네.
0: 허재 선수의 그 부상 투혼.
3: 아,
0: 저 눈물 흘리면서 봤어요 진짜. 그 오른손 다쳤죠, 골절됐죠.
3: 네.
0: 눈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눈 이제 찢어져서
3: 아~
0: 반창고 하고 하는데 40점 이상 넣었어요. 정말로 미친 활약.
3: KBL의 마이클 조던 같아요.
0: 아, 저는 그래서. 허재 선수가 전성기는 아니었어요, 분명.
3: 아, 그래요?
0: 프로 원년 때, 프로 원년 때,
3: 네.
0: 기아에서,
3: 네.
0: 허재를 거의 포기했어요.
3: 아.
0: 프로에는 어울리지 않나라는 말도 나왔고, 선수 커리가 끝났다라고.
3: 음주운전도 많이 하셔가지고.
0: 그렇죠,
3: 좀,
0: 그렇죠. 네. 그랬는데, 챔피언 결승전. 두 번째, 원년인가요?
3: 네.
0: 두 번째 정도인가? 아, 두 번째 정도일 거예요.
3: 네.
0: 그때 그 경기로, 나 살아있다.
3: 아.
0: 용변도 못 막는 선수.
3: 아.
0: 전 그때가 저도 팬심인 것 같아요. 허재를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3: 아, 네네.
0: 그때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준우승인데 최초 NBA.
3: 아, MVP요.
0: 네, MVP.
3: 와.
0: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끝내는 그 우리가 말 들어보니까 내가 가장 재밌다, 농구가 최정상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 네.
0: 내가 즐겁게 볼 때.
3: 맞아요.
0: 그리고 그 추억으로 계속 농구를 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최고 선수를 한번 꽂아보죠. 근데
3: 아...
0: 이것은 제가 왜 KBL은 그 허재를 제외하고 NBA는 마이클 조던 제외하자.
3: 네.
0: 한국은 허재 빼고
3: 네.
0: 미국은 마이크 정도 빼자. 네. 그건 답이 너무 뻔하니까.
3: 아, 그렇죠.
0: 근데 2등은 좀 뻔하지 않을 것 같아요.
3: 네. 네.
0: 우리 김종진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최고의 농구 선수. 네. NBA에서 하나, KBA에서 하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0: 네, 그렇죠. 되죠.
1: 뭐 NBA에서는 마이클 조던인데
0: 빼면
1: 조던 빼라고
0: 어렵지 더 어렵지
1: 샤키로닐
3: 샤키로닐
0: 아 샤키로닐
3: 네. 네
1: 누구나 아실 거예요
3: 네네
1: 마이클 조던과 샤키로닐 약간 그 브랜드가 엮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0: 리복과 나이크 나이키 나이키
1: 아마 나이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농구 선수지 않나
3: 맞아요 맞아요
1: 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각인된 선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KBL은 글쎄요, 또, 허재를 또 빼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서장훈 선수나 현주엽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김종진 선문가는 선 굵은 건 좋아하네. 굵은 선을 좋아하시네요.
1: 왜냐면, 네. 이제 저는 뭐, 우지원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0: 문경은이니.
1: 문경은이니,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선수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현주엽이나 서장훈이, 뭔가 그, 센터에서
3: 네.
1: 큰 역할을 해줬고
3: 맞아요.
1: 국대에서도 좋은 면모를 보여준 것 같아요.
3: 네.
1: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이들이 예능인으로 이제 활약을 네. 하는 걸 보면
3: 네.
1: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돋보이는 것 같아요.
3: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적으로 보자면 맞아요. 저는 서장훈이 되게 독보적인 허재를 제외하고요.
0: KBS는 서장훈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가님?
3: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가 지금은 뭐 예능에서 웃기지만 농구적인
0: 측면에서는 엄청 진지하죠.
1: 되게 네, 엄청 맞아요. 진지하게
0: 근엄하시고
1: 얼핏 보면 그렇더라고요.
0: 제가 네.
1: 원칙도 분명하고
0: 그 말 들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강호동 씨가 예능에서 씨름 거의 안 했거든요. 1박 2일 때 한두 번 한 거 빼고는
3: 아.
0: 근데 그 이유가 나는 씨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3: 아.
0: 나 씨름을 대하면 진지해지기 때문에
3: 아, 그렇죠.
0: 장난으로 하고 싶지 않다 했거든요. 아. 서장훈 씨도 그렇대요. 농구 예능 하나 지금 하고 계신데 완전 틀려요. 그 농구 예능에 나오는 모습과
3: 같아요.
0: 다른
3: 네.
0: 예능 모습은
3: 네.
0: 완전 달라요. 옛날에 서장훈 보는 것처럼 화도 잘 내고 막
3: 네.
0: 흥분하고
3: 인생을 거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
0: 그렇죠,
3: 입장에서는.
0: 그렇죠. 네. 그럼 서장훈 씨와 그리고 샤키오닐 우리 네. 정경현 전문가님 보면 서장훈 씨와 NBA는?
3: 저는 되게 많은데 선수뿐만 아니라 전 감독도 꼽았거든요.
0: 아 감독까지.
3: 저는 감독 중에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그렉 포포비치라는 감독이 있어요.
0: 필잭슨이 아니라요?
3: 네, 필잭슨 아니에요. 저는 그렉 포포비치라는 감독이 왜 가장 존경하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고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NBA에서 제일 플레이오프에서 많은 승수를 거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냐면 이게 샌안토니오 스퍼스라는 그 팀이 사실은 되게 중소 프랜차이즈예요.
0: 아, 그래요?
3: 돈이 별로 없어요.
0: 이상이 아니에요?
3: 네.
0: 지금은 굉장히 큰 팀으로 여지

0: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선수들의 성장과 모든 전인격적인 성장에 대해서 도움을 줘요.
1: 훌륭하네.
0: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1: 목회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0: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2: 듣다 보니까 전인격적이란 말이 딱 생각났는데.
0: 약간 영적 지도자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2: 예수님처럼.
1: 세안토니 선수 종교기관이다.
2: 믿으시나요? 그분?
0: 야, 멘토 정도로만.
2: 아, 그런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선수의 인생을.
0: 네.
2: 물론 이제 농구라는 어떤 그 마당 안에서 네. 일어난 일이겠지만.
0: 네.
2: 농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0: 네.
2: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1: 그렇죠.
0: 맞아요.
2: 네. 인생이 농구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1: 근데 여기서 네. 재밌는 게 생각이 났어요. 팬들은 봤듯이 최고의 시즌, 우리 최고의 즐거움, 농구가 왜 재밌냐 했을 때 엔터테인먼트적으로 팬심으로 다가갔지만
0: 네.
1: 농구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0: 네.
1: 인생이다.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는 팀과 좋아하는 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1: 감동하는 것은 그 인생을 봤을 때 감동하는 거고
0: 네.
1: 재미로 봤을 때는 인기가 있는 거겠지만
0: 아, 맞아요.
1: 아, 되게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선수는 누군가요? NBA
0: 아, 선수는 앨런 아이버슨.
1: 그럴 줄 알았어요.
0: 앨런 아이버슨이라는 선수인데 183cm거든요.
1: 기억나요? 티셔츠 입고 다녔어요.
2: 아,
0: 네.
2: 노란색 티셔츠.
1: 아이버슨 좋아한다고 하고.
0: 네,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그
1: 플레이도 따라하려고 막 하고.
0: 아, 맞아요. 그 선수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키가 제일 작았는데도 득점왕하고 MVP도 한 선수거든요.
1: 우승은 못했죠.
0: 우승은 못했어요.
1: 아,
0: 네. 그래. 사실 그 선수가 좀 약간 이기적인 게 좀 있어요. 혼자 하는.
1: 그것도 있지만 그 네. LA가 너무 강했어 그 당시에.
0: 아 맞아요.
1: 예. 샤크 오닐도 있었고 코비도
0: 맞아요.
1: 있었고.
0: 맞아요. 맞아요. 사실 코비도 정말 좋아하는 선수긴 한데 그래도 그 당시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앨런 아이버슨이라. 네.
1: 저는 그 아까도 드림쉐이크 제가 말씀드렸지만
0: 아
1: 하킴 올라주.
0: 하킴. 네.
1: 제가 AFKN도 보고 일본 NHK에서
0: 네.
1: NBA 볼 때마다
0: 네.
1: 발음이 너무 웃겼어. 오라주와. 일본 사람들이 오라주와. 근데 센터인데 너무나 부드러운 거 몸이.
0: 드림쉐이크.
1: 나는 포지션 중에서 센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0: 네.
1: 왜냐면 저는 스타일을 센터로 가고 싶은데 키가 안 되니까
0: 아.
1: 동경하거든요, 센터를. 그래서
0: 아.
1: 근데 샤크는 싫었어요.
0: 왜요?
1: 너무 힘으로만 하는 것 같아. 나중에는 기술이
0: 아.
1: 붙었지만
0: 네네네.
1: 처음에 힘으로만 하는데 제가 네. 하킴 올라주환을 좋아한 것은 4대0인가 4대1인가로 발랐을 때.
0: 아.
1: 샤크 발랐을 때.
0: 아, 유연하게 되게, 예, 가지고 놀더라고요. 샤크.
1: 그쵸. 근데 예. 그 친구도 마이크 주던을 있을 때는 우승을 못 했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붙진 않았어요. 서로
0: 예.
1: 다른, 이제,
0: 예,
1: 컨퍼런스에.
0: 맞아요.
1: 근데 그게 어떻게든 운명적이든 마이크 주던이 은퇴했을 때.
0: 아, 그 2년 이상. 동안.
1: 아, 3피도 못 해.
0: 네.
1: 두 번 하는데.
0: 네.
1: 하킴 올라주원. 내가 좋아했고요.
0: 아.
1: 한국 농구는 여러분 충격일 겁니다. 제가 허재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0: 네.
1: 가장 좋아하는 선수,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신명호입니다.
0: 아, 나더라고요.
1: 슛 없는 선수라고 이제 알려지는.
0: 아, 네.
2: 아, 저 들은 것 같네요. 그 감독이. 걔는 나더라고.
0: 네.
1: 저 KCC 서포터도 했었거든요.
0: 아, 네네.
1: 신명호만 했어요.
0: 아.
1: 왜 그러냐면, 극한으로 자기를 단련해서
0: 아,
1: 수비에
0: 맞아요.
1: 극한 선수였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수비하면 신명호.
0: 네.
1: 경기당 약 2.5 정도 스틸을 하는.
0: 맞아요.
1: 네.
0: 계속 뺐더라고요.
1: 네. 제가 또 수비를 좋아하는 수비적 농구 좋아하는.
0: 아, 그래서 또 예. 네.
1: 그래서 최고의 수비수인 신명호.
0: 아.
1: 완전히
0: 슛은 없지만.
2: 아, 근데 뭐 가장 최고의 농구 선수 할 때
0: 네.
2: 뭐 강백호나 최치수, 서태웅 이런 거 안 되나요?
0: 아, 할 수도 있죠.
1: 우리 그러면 슬램덩크에서
0: 아, 슬램덩크. 아,
2: 아니야, 꼭지가 없길래.
1: 할 수 있어.
0: 할 수도 있죠. 예.
1: 아니, 네. 이게 실사 농구라서.
2: 아, 그런가요?
1: 아, 해 보죠. 네. 재밌겠네.
0: 전 윤대엽 좋아했어요.
1: 윤대엽.
0: 네.
1: 나는 정대만.
0: 정대만.
1: 그 선수도 정대만도 원래 다 오각형 선수인데
0: 맞아요.
1: 쉬면서 3점슛 극화 선수가 됐잖아요.
0: 맞아요. 예.
1: 서사가 멋있었어요. 정대만.
0: 네,
1: 별명이 포기가 빠른 남자 김규배. 정대만은 포기가 없는 아. 남자, 불꽃 남자였다는 포기가 아. 빠른 남자. 김종진 선수.
2: 저는 강백호.
0: 강백호.
1: 강백호. 실력은 최고는 아니죠? 그렇죠. 분위기를

0: 그죠.
1: 맞아요.
0: 그렇죠. 전그 부분에 집중했어요. 뭐 경력이나 뭐 실력이나 그다음에 어떤 경기를 지배하는 어떤 뭐 그런 전체적인 안목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짧지만
1: 네.
0: 그가 들어감으로써
1: 네.
0: 팀이 바뀌는
1: 달라지죠.
0: 어떤
1: 네.
0: 그런
1: 제가 사실 다루진 않았지만,
0: 네.
1: 다루지 않으려고 했지만,
0: 왜안 다룰
1: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
0: 네.
1: 슬램덩크는 아니고,
0: 네.
1: 방금 김종진 전무가 말씀하신 건데, 제가 멘트로 던지려고 했거든요.
0: 아,
1: 왜
0: 네.
1: 마이클 조던과 허재를 뺐느냐.
0: 아.
1: 실력으로 따지면 사실 마이클 조던보다 난이 선수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라고 하는 역사적 선수도 많아요. 근데 경기 장악력.
0: 그런가요?
1: 그렇죠. 챔 무슨
0: 아,
1: 벌린이라고.
0: 월트 체인벌린이요?
1: 예, 그 선수도 있고, 매직 존슨도.
0: 저는 동의하지 않아서.
1: 아,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은, 말하고 싶은
0: 네,
1: 것은,
0: 네네.
1: 그니까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0: 네네.
1: 신명호가 최고 선수인 것처럼. 아, 신명호 최고
0: 네네.
1: 선수로 가면
0: 네네.
1: 다 웃어요.
0: 아, 네.
1: 그런데 그 선수가 들어가면서
0: 네.
1: 공기가 바뀌는 거.
0: 아, 네네.
1: 허재.
0: 중요하죠.
1: 나이가 들었어도 허재라는 그 이름에
0: 네.
1: 공기가 달라져요.
0: 맞아요.
1: 그리고 강백호가 그런 선수 같아요. 실력은 뭐 정우성.
0: 네.
1: 그렇죠? 서태웅. 윤대현.
0: 네.
1: 안 되죠.
0: 나,
1: 이정환.
0: 네.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 사람의.
1: 뭔가 분위기, 그러니까 만화에서도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강백호가 있냐, 없냐로
0: 맞아요.
1: 북상이란 팀이 분위기가 바뀌는 거.
0: 맞아요.
1: 그런 점에서 그 허재나 마이클 조던은 진짜 지금 NBA 선수들을 제가 봐도
0: 네.
1: 마이클 조던 같은 영향력 있는 선수 없는 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요즘 그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그 빅터
1: 웬바냐마?
0: 웬반야마의 그
1: 웬바냐마.
0: 선수 나중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1: 아, 키만 큰 선수 아니에요?
0: 키가 엄청 큰데 엄청 유연하고
1: 220몇 센치라고 들었거든요.
0: 223cm인가
1: 그
0: 그래요. 거구인데도 유연하다는 네,
1: 말이에요.
0: 그 아까
1: 유연해요.
0: 좋아하셨던 하킴 올라주원 같은
1: 비슷해요.
0: 플레이를
1: 네,
0: 해요.
1: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제가 작년까지 봤을 때는
0: 네.
1: 약해. 힘이 좀 약한 것 같아.
0: 이제 더 강해졌어요.
1: 그러니까 웨이트 좀 하면 진짜
0: 네,
1: 그
0: 못
1: 선수
0: 막을 거예요.
1: 막을 수
0: 예.
1: 없습니다.
0: 작년에도 지금 준우승했거든요. 그 선수 덕분에.
1: 그쵸, 준수했죠.
0: 네.
1: 안타깝죠.
0: 근데 지금은 더 강해져가지고 아마 올해 우승할 것 같은 생각 들어요.
1: 야, 이거, 박제인데요? 박제 합니다.
0: 막,
1: 아니, 이번에도
0: 예.
1: 왠지 맞출 것 같아요. 지난번에
0: 아,
1: 월드컵 우승팀 맞췄던
0: 오,
1: 것처럼. 맞췄죠. 아니, 제가 보는
0: 네.
1: 그 유튜브가 있어요.
0: 네네.
1: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뉴욕닉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결승에 붙었을 때,
0: 네.
1: 이번에 우승 못하면 우승하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0: 아.
1: 전력 봤을 때,
0: 네.
1: 이번이 우승 적기인데
0: 네.
1: 그런 말을 했었었는데
0: 뉴욕닉스가요? 네네.
1: 아니 뉴욕닉스 말고 샌안토니오
0: 샌안토니오
1: 스퍼스가
0: 스퍼스가요?
1: 예
0: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되게 젊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1: 어
0: 오히려 내년, 아니, 올해가 지금 더 강해진
1: 적기예요
0: 느낌이고, 네, 적기거든요, 더.
1: 야 이거 전문가와 자문가가 붙었다
0: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1: 오케이 10월 20일 날 개막하니까요
0: 네.
1: 1월달쯤에 끝날 거예요 그게 그쵸
0: 5월, 내년
1: 5월
0: 5월에, 5월 정도 6월에 합니다.
1: 5월, 6월에
0: 끝납니다.
1: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1: 내년 상반기도 이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0: 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포지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포지션 베스트 5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안 하고
0: 네.
1: 제가 말씀 좀 설명을 드릴게요.
0: 네.
1: 옛날에는, 센터, 가드, 포워드 수준으로 해서 슈팅 가드, 포인트 가드,
0: 맞아요.
1: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에서 정확한 배분이 있었던 농구 포지션이었다면
0: 맞아요.
1: 지금은 볼 핸들러,
0: 예.
1: 세컨 핸들러, 그리고 죄송합니다, 쩌리들.
0: 더.
1: 용어 설명을 일단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0: 아.
1: 예, 그 설명을 할 건데
0: 네.
1: 센터는 이제 키로 그 리바운드와 포스트업 중심으로 득점을
0: 골대에서
1: 하는 선수.
0: 맞아요.
1: 근데 득점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파워 포워드로 해서 센터를 좀 보좌하면서 리바운드를 따내고
0: 맞아요.
1: 그 포스트를 지켜주는
0: 네.
1: 약간 수비와 그런 센터 보조적인 선수가 파워 포워드.
0: 네.
1: 스몰 포워드는 이제 그 역할도 담당하지만 주로 것은 미들 레인지.
0: 네.
1: 2점 슛을 쏴주면서
0: 네.
1: 그 경기를 좀 풀어주고
0: 네.
1: 막혔을 때좀그 개인기로서 문제를 좀 해결해 줄수 있는 선수.
0: 맞아요.
1: 슈팅 가드는 확실하게 슛 하나는 책임지는 3점 슛과
0: 네.
1: 미들 레인지. 그리고 개인기는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그
0: 맞아요.
1: 슈팅으로 특화된 선수. 포인트
0: 네.
1: 가드는 그 게임을 조율하면서 슛력도 있어요. 하지만 슛을 좀 자제하고 다른 선수를 좀 이렇게 올려주는
0: 네.
1: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농구였어요.
0: 맞아요.
1: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농구죠.
2: 맞아요.
1: 그래서 저도 3-on-3, 3대3 농구 나갈 때 센터 한 명, 제가 파워포워드하고
2: 포워드 한 명,
1: 가드 한 명 역할을 제가 맡았고 네. 그 중에 개인기를 잘하는 친구 하나 있어서
2: 네.
1: 슛과 개인기가 좋은 선수에서 그 셋이서 진짜 재밌게 농구를 했거든요.
2: 아, 네네.
1: 정말 재밌었어요. 하루 종일 농구한 적도 있고 하는데
2: 네.
1: 지금은 최고 잘하는 선수, 두 번째 잘하는 선수,
2: 네.
1: 나머지 쩌리라고 잡혔는데 죄송한데 쩌리라고 잡혔는 것은 제일 잘하는 선수가 센터야. 그러면 나머지 포지션을 좀 역할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고
2: 네.
1: 제일 잘하는 선수가 가드야. 그럼 나머지 포지션을 소화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고
2: 네.
1: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선수를 보좌할 수 있는 그가 못하는 영역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2: 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 스티븐 커리라는 선수가 나오면서 3점 거리가 엄청 늘어났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센터도 맞아요. 3점을 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1: 2점으로는 승부할 수가 없는 시대.
2: 네. 그래서 다 모든 선수가 패스도 되고 슛도 되고 다 그 내각과 외곽을 오가는 그런 멀티플레이형의 선수가 됐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네.
0: 그럼 가장 잘하는 선수가 볼핸들러.
1: 네, 볼핸들러.
2: 맞아요.
0: 그보다 좀 못한.
2: 네.
1: 그렇죠. 세컨드.
2: 세컨 볼핸들러라고 이렇게 불리게 돼요.
1: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 중에서 가장 공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 그런 의미예요.
0: 아, 네. 약간 뭐 축구로 말하면 뭐 점유율을
1: 그렇죠, 그렇죠.
2: 네, 맞아요.
0: 가지고 있는 선수.
1: 그러니까 점점 거예요. 농구가 맞아요. 개인 스포츠 된 느낌도 들어요.
0: 그럼 뭐 이제 가드나 뭐 센터 이런 포지션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건 아니죠.
2: 좀 희미해졌어요.
1: 있긴 있는데 그 경계가 네. 없다고 봐야 돼요. 있긴 있는데 없다. 그게 네. 가장 좋은 표현 같아요.
2: 네.
1: 마치 농구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2: 아, 맞아요.
1: 그게 뭐냐면. 그 네 명 선수가 그 선수의 움직일 수 있는 코트를 이렇게 확보해주고 한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비하는 선수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공격하는 선수와 수비하는 선수 한 명 두 명이 그 대치하는 상태를 만들어줘서 그 선수가 개인기로 풀어나갔는데 그게 앨런 아이버스가 했던
2: 맞아요.
1: 아이솔레이션인데 지금 거의 아이솔레이션으로 경기를 풀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맞아요. 1대1로 해가지고. 개인기를 부려도 득점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세팅을 해주고 다른 선수들은 아 너 어떻게 해볼 거면 해봐라 이렇게 약간 멍석 깔아두듯이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득점을 하는.
1: 전 그래서 재미가 없었다고 봐요.
2: 그런 느낌도 있죠.
1: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팬심이 가고
2: 네.
1: 나 이 선수 좋아해 이 선수 좋아해서 선수들을 좋아하면서 응원을 하는데
2: 네.
1: 지금은 팀보다는 선수 응원하면서 한 명에만 쏠리고
2: 네.
1: 재미가 별로 없어요.
2: 뭔가 개성이 오히려 더 사라진 느낌이죠.
1: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그게 좀 농구의 인기가 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2: 아.
1: 생각해 보세요. 슬램덩크에서 옛날에 스포츠 만화처럼 강백호가 서태웅도 하고 정대만도 하고 아. 채치수도 하고 혼자 다 해. 그러면 그게 재밌겠겠어요?
2: 오히려 재미가 없어져요.
1: 그렇죠.
0: 그렇죠.
2: 네.
1: 강백호라는 운동을 못 하는 애가 분위기를 바꾸니까 재밌지.
2: 그렇죠. 리바운드 하나로.
1: 어, 기대가 되고.
0: 그렇죠. 한 선수가 유능하고 창의적이더라도 한 선수잖아요. 각자의 특성과 성향이 다른데 각자가 네.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가 다를 텐데
2: 네.
0: 한 선수가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도 없다면
2: 네.
0: 결국에는 다 같이 누구 하나가 돋보이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다섯 명 모두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저도 전통적인 이 포지션일 때 농구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1: 네. 그리고 제가 또 그게 또 제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장은 우리가 훈련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2: 아, 맞아요.
1: 근데 다른 기량들은 연습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2: 네.
1: 그 옛날에 센터는 그, 슛 연습을 할 필요가 없었죠.
2: 맞아요.
1: 하늘이 되는 재능으로.
2: 맞아요.
1: 거기에 맞는 것만 했으면 됐거든요.
2: 네.
1: 근데 우리나라가, 용병이 들어오면서
2: 아...
1: 센터 자원이었던 애들이 다 포워드나 가드 하려고 한대요.
2: 아...
1: 지금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포지션을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2: 네.
1: 센터를 선택한 사람이 없대요.
2: 그렇죠. 용병한테 밀리니까요.
1: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 아...
1: 그 제가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
2: 네.
1: 한국 농구의 위상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고 이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2: 네.
1: 한국 농구 위상이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죠. 많이 떨어졌죠.
2: 네.
1: 저는 그게 포지션 붕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2: 아.
1: 센터가 없어요.
2: 네, 맞아요.
1: 그 서장훈 같은 센터는 나오지 않죠. 김주성 선수도 파워포워드라고 하잖아요.
2: 네, 맞아요.
1: 원래 옛날 같으면 센터인데, 한기범처럼.
2: 네.
1: 지금 같은 시대면 한기범도 선수도 없고.
2: 네.
1: 그리고 김유택 선수도 없죠.
2: 네.
1: 한기범도 김유택도 스몰 포워드나
2: 맞아요.
1: 그렇죠. 그쪽을 가야 되는 거지.
2: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그 그냥 시대적 현상 같긴 한데 그럼으로써 좀 선수들 간의 뭐랄까 실력 차도 그렇고 어떤 매력도로도 그렇고 그게 막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라 너무 안타까운데 그 극복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또 얘기하면 딱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1: 그렇죠. 답이 안 나오죠 사실은.
2: 네.
1: 그러면 신인에 대한 재능을 외국 선수들이 이미 갖고 있으니까.
2: 맞아요.
1: 데려오면 되는데.
2: 네. 그리고 농구란 운동 특성 자체가 피지컬이 중요하고 축구보다 피지컬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엄청 중요하죠.
2: 네. 점프력이나 이런 것도 흑인들이 거의 우리 동양인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센터라는 포지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게 이미 동네 농구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농구 많이 했잖아요.
2: 네.
1: 제가 농구를 축구보다 좋아하는 이유가 열심히 뛰면 뛸수록 기회는 많이 있어요.
2: 아.
1: 나 축구를 내가 90분 뛰면서 제대로 된 기회를 내가 그때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는데 공이 거의 안 오거든요.
2: 11명이니까요.
1: 네. 네. 나는 이제 열심히 뛰어도 정말 열심히 뛰어도 수비 선수로서 열심히 뛰어도 그렇게 큰 기회 없고.
2: 맞아요.
1: 공격수는 기회 많이 놓쳐도 욕 안 먹는데.
2: 아 그렇죠. 수비수 욕 너무 많이 하죠.
1: 농구는 네.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2: 네.
1: 공이 많이 와요.
2: 어 맞아요. 리바운드는 특히나.
1: 네네. 네. 그래서 슛이 좀 딸려도 열심히 뛰면서 패스 잘했거든요.
2: 아 네네.
1: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농구하면서 농구 잘한다는 말을 들었던 거고.
2: 아 네네.
1: 그런데 지금 농구는 그게 안 보여서.
2: 아 지금 농구는 좀 양상이 다르긴 하죠.
1: 네. 그래서 우리 때도 보면 한 선수가 잘하면 학생 때 농구할 때 그 팀 이겼거든요.
2: 네.
1: 진짜 잘하는 선수 하나 있으면
2: 맞아요.
1: 친구 하나 있으면 막
2: 네.
1: 다 이겼어요.
2: 네.
1: 근데 네. 이긴 사람은 재밌는데.
0: 그렇죠.
1: 정작 한 사람은 사실 재미없어.
2: 아.
1: 케어테만 패스하면 되는데 뭐.
2: 아.
1: 근데 지금 한국 농구가 좀 그런 느낌이라 제가 농구를 안 본 지가 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면서 그
2: 네.
1: 참 안타깝게 오늘 전문가 방송은 좀 기쁘게 시작해서
0: 그러니까 아니 가슴을 무너지지 마시고
1: 아니, 이게 우리가
0: 똑같다니까? 진지해지고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지금?
3: 제 전성기 때부터였나요?
1: 아 근데 이게 나는 이게 되게 흐름이 잘 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
2: 네.
1: 지금 우리가 농구가 처음 했을 때 막 신나고 즐겁고 옛날 얘기하는데 지금 농구 얘기하면 사실 농구 인기 별로 없거든요. 침울해져 가서 좀 한데 마무리하면서 좀 올려야 되니까.
2: 아, 네네.
1: 우리 방송 듣는 사람이 하고 가방 끝나면 안 되잖아.
2: 네.
1: 저는 이제 KBL의 마지막 희망.
2: 네.
1: 농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은
2: 네.
1: 소노 팀입니다. 소노 팀.
2: 아, 소노.
1: 언더독이거든요.
2: 네.
1: 근데 작년에 소노 팀이 다 이렇게 성적이 좋을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2: 맞아요.
1: 근데 스포츠란 게 그래요. 기대하지 못한 팀이 잘한다? 인기 올라갑니다.
2: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소노 팀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2: 아, 네네.
1: 그냥 뻔한 스포츠가 아니라 좀 이제 기대가 되는 스포츠가 되기를 저도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2: 네.
1: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정영현 전문가하고 김종진 전문가 마지막으로 농구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 말하고 끝내도록 하죠 그러면.
2: 아 네네. 그 김규배 전문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노 팀 작년에 KCC랑 네. 붙어서 결승전에 붙어서.
1: 그렇죠.
2: 전 KCC 응원하긴 했는데 감독 그 소노 감독님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그 선수들 데리고
1: 맞아요.
2: 그 선수에 최적화된 전술을 쓰시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1: 오랜만에 농구다운 농구 본 것 같은 느낌이네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소노란 팀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팀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고 우승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팀들을 좀 그 KBL이나 그런 리그에서도 좀 이렇게 장려를 해주고 그런 팀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맞아요. 김종진 전문가님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농구에 대해서.
0: 농구 참 재밌는 운동이죠. 우리가 그 전성기를 봐왔지만 전반전 후반전 하던 농구가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됐을 때
1: 정말
0: 어떤 그런 새롭게 이렇게 하면서 3점 슛이 들어갈 때 어떤 그런 쾌감.
1: 아, 짜릿했죠.
0: 뭐 5반칙 퇴장 뭐 어떤 이런 우리가
1: 5반칙도 그냥 반칙이 아니야. 싸워서
0: 이렇게 재밌게 봤었을 때가 재현되면 참 좋겠어요. 제가 실은 KCC 경기를 한 5년 전인가 전주에 와서 한번 봤었어요.
2: 아, 네네.
0: 첫 직관이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이 수많은 관중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1: 맞아, 맞아.
0: 응원하는데.
2: 아, 맞아요.
0: 뭐, 진짜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한 거예요.
1: 같이.
0: 예.
1: 와!
2: 예. 와, 맞아요.
0: 뭐, 그 뭐라고 할까, 그 압도감이라고 할까요?
2: 네.
0: 그게 너무 저를 놀랍게 해가지고, 아, 이거 직관 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맞아요.
0: 근데 또 전주 KCC가 이제 또 부산으로 가버려서 네.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다시 좀
1: 재현됐어요.
0: 부흥? 해가지고 네. 오면 충분히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가서 응원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합니다. 김종진 전문가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생각난 게
2: 네.
1: KCC 경기를 저희 가족이 직관을 한번 갔어요.
2: 네.
1: 근데 아이들이 한 말이 너무 재밌다고 네. 농구 규칙 하나도 몰랐거든요. 너무 재밌다고 내년에 또 오자 그랬어요. 내년이 됐어요.
2: 네.
1: 농구 보러 가요 아버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못 가게 됐어. 왜요? 가려면 부산 가야 돼.
2: 아,
0: KCC.
1: 네.
2: 그때 KCC요.
1: 그래서
0: 기승전 KCC가 된 것 같은데. 아,
1: 사실 농구를 우리가 갖고 왔을 때 KCC가 나올 수밖에 없죠.
2: 네. 이제
1: 전주에 프로 구단이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축구도 네. 좋지만
2: 네.
1: 실내 경기로
2: 네.
1: 좀 배구가 됐든
2: 네.
1: 뭐 다시 농구가 됐든
2: 네.
1: 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경기를 잘 몰라도 선수는 잘 몰라도
2: 네.
1: 실내 스포츠의 그 열기와
2: 네.
1: 그 다이나믹한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좀 빨리 유치되고
2: 네.
1: 이렇게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농구로 시작했지만 스포츠로 끝나는 전문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 네,
1: 다음
2: 감사합니다.
1: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의 가뿐한 DJ 둘리입니다. 네, 때는 바야흐로 네, 오곡이 풍성한 계절 한가위입니다. 오늘 본방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오늘 한가위 당일 저녁이고요. 혹시 제 방으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네, 일주일 전에 네, 한가위가 지났을 것입니다만은 네, 지난 한가위를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47회 한가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제47회는 한가위를 맞이해서 존 덴버의 정말 대표적인 곡이죠. Take Me Home Country Roads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골길을 달려서 네, 고향에 도착하셨을 분들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 귀경길에 오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방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다들 다녀오셔서 네, 또 일상에 전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존 덴버는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컨트리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오늘 이제 한가위이기도 하고 해서 컨트리 음악을 이번 주 네,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의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은 클래식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존 덴버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네, 미국을 대표하는 1970년대의 대표적인 포크 컨트리 예, 팝 싱어송라이터인데요. 1943년에 태어나셨는데 1997년에 예,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어쿠스틱 기타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과 고향, 그리고 사랑, 가족, 여행 등을 노래해서 특히 또 한국에서도 1970년대, 80년대 팝을 즐겨 들었던 우리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그런 가수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곡이 엄청 오래전에 정말 팝송으로는 초창기에 접했던 그런 곡이고 가사도 막 외우고 그랬었던 정말 개인적으로도 애정이 깊은 그런 곡입니다.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한국 분들께서 그 당시에 이 곡을 좋아했던 분들은 다 West Virginia 아시고요. Shenandoah River도 다 압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하셨던 분들 웨스트 버지니아를 들릴 일이 있으시면 항상 블루 리지 마운틴하고 샤난도 리버를 들리시거나 찾거나 뭐 그랬다는 그런 후문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노래가 옛날만큼 유명하지 않아서 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때 그랬다는 얘기고요. 이분의 본명은 헨리 존 듀셀돌프 주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43년 12월 31일에 겨우 턱걸이로 43년에 태어나셨어요. 미국 뉴멕시코주 러스웰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러스웰입니다. 아버지께서 미 공군 장교이고 네, 조종사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제 여러 지역들을 옮겨 다니고 또 할머니한테 받은 기타를 계기로 또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좋아했던 이 콜로라도와 로키 산맥의 이미지를 담아서 예명을 활동명이죠. 예, 존 덴버로 정했다고 하죠. 나중에 훗날 실제로 예, 콜로라도 에스펀에 예, 정착을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단연코 유명하다고 제일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Take Me Home Country Roads 1971년 발표곡인데요. 듣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노래 가사에는요, Country Road Take Me Home으로 가사는 나와요. 예, 하지만 제목은 이 글을 도치를 해서 네, Take Me Home Country Road라고 이렇게 제목을 또 붙였죠. 이 Take Me Home Country Road 외에 정말 유명한 곡들이 많아서 제가 이 곡 한 곡으로 끝내기는 너무 아쉬워서요. 한 곡을 더 네, 들어볼까 합니다. 1974년에 발표했던 존 덴버의 노래 Any Song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 덴버의 애니송 듣고 오셨습니다. 대본에 없긴 한데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사 앞구절만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You fill up my senses like a night in a forest. 숲속의 밤처럼 당신은 내 감각을 채워줍니다. Like the mountains in springtime, like a walk in the rain. 그리고 봄날의 산처럼, 그리고 빗속을 걷는 것처럼. Like a storm in the desert, like a sleepy blue ocean. You fill up my senses, come fill me again. 이렇게 됩니다. 사막의 폭풍처럼, 평온한 푸른 바다처럼, 당신은 내 감각을 채워줍니다. 다시 채워주세요. 뭐 그런 구절로 이 애니송 앞이 시작이 됩니다. 네, 1974년 발표된 노래고요. 예, 정말 발라드로서는 또 이처럼 멋진 발라드가 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송을 듣고 오셨고요. 이와 분위기는 약간 비슷하나 조금 더 밝은 노래인 역시 존 덴버의 노래입니다. 존 덴버의 노래가 한두곡 정도 더 남아 있거든요. 네, Sunshine On My Shoulders, 그리고 Rocky Mountain High를 연달아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노래죠. John Denver의 Sunshine on My Shoulders 하고 Rocky Mountain High 두 곡을 연달아서 듣고 오셨습니다. 이 Rocky Mountain High는 1972년 발표곡인데요. 콜로라도의 자연과 로키 산맥에 대한 애정을 담은 곡이어서 2007년에 미국 콜로라도주의 공식 주가, 그러니까 스테이트 송이 됐다고 합니다. 콜로라도 공식 주가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이존 덴버의 음악은 전통적인 컨트리라기보다는 그 폭송의 컨트리와 팝을 결합한 그런 좀 부드러운 스타일에 가깝다고 합니다. 또 특이하게도 이분의 목소리가 정말 맑고 편안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목소리 그리고 단순한 어쿠스틱 기타 반주 또 멜로디가 굉장히 따라 부르기 쉽고 흥겨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정말 인기를 많이 얻었었고 지금도 많이 얻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로키 산맥과 자연을 노래한 곡이 많아서 그의 음악을 들으면 미국 서부의 산과 들을 여행하는 듯한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까지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조금 전에 먼저 들었던 Sunshine on My Shoulders는 Take Me on Country Road하고 같은 1971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가사도 정말 좋고 곡도 굉장히 발라드 풍이죠. Sunshine on my shoulders makes me happy 이렇게 나옵니다. 내 어깨를 비추는 햇살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Sunshine in my eyes can make me cry. 내두 눈에 비치는 햇살에 내가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Sunshine on my water looks so lovely. Sunshine almost always make me high. 물 위에 반짝이는 햇살이 너무 아름답고 언제나 햇살은 내 기분을 들뜨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 정말 감미로운 또 곡 중에 하나 Sunshine on my shoulders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존 덴버의 노래를 몇 곡 듣고 나니까 이제는 좀 다른 노래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여성의 노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노래를 듣고 나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곡으로 기억이 될 텐데, You Needed Me였습니다. 가수는 앤 머레이고요. 캐나다 가수인데요. 이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 1978년 곡입니다. 네, 예전에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고, 이 목소리도 되게 약간은 굵으면서도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 You needed me가, 당신은 나를 필요로 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노래 전체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자신이 상처받고 혼란스럽고 자존감까지 잃어버렸던 순간에 그한 사람이 자신을 받아두고 다시 일으켜 세워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가사가.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강조하는 게, 내가 아무것도 줄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해 주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노래도 정말 유명한 발라드였습니다.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내가 눈물을 흘리면 당신은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내가 혼란스러우면 당신은 내 마음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I sold my soul, you bought it back to me. 내가 영혼을 팔았을 때는 당신이 다시 그걸 사가지고 나한테 돌려주었습니다.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당신은 나를 붙잡고 존엄을 지켜줬습니다. Somehow you needed me. 그렇더라도 당신은 나를 필요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더 당신을 필요로 했고, 당신이 나한테 엄청난 도움을 줬지만 당신도 나를 필요로 했다. 뭐 그렇게 이제 가사가 되는 거죠. 당신은 내가 홀로서도록 다시 혼자서 세상을 마주하도록 내게 힘을 주었고, 당신은 내가 무한한 미래까지 볼수 있도록 저 높은 곳에 올려줬고, 그렇지만 당신은 나를 필요로 했다. 뭐 이렇게 정말 좋은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곡은 약간 이제 풍이 다른 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글렌 캠벨, 정말 언제적 분인지 기억도 안날 수도 있진, 그런 글렌 캠벨의 또 컨트리 음악, 네, 라인스톤 카우보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라인스톤 카우보이. 이게 정말 거의 클래시컬한 컨트리 송인 것 같습니다. 미국 컨트리 가수인 글렌 캠벌의 대표곡이고요. 1975년에 발표돼서 네, 미국에서 크게 히트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네,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던 곡인데 아까 들으셨던 뭐 Take Me On Country Road보다도 몇년 후에 발표된 노래이긴 한데 좀이 곡이 전형적인 컨트리풍의 노래다 보니까 좀더 오래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라인스톤 카우보이, 라인스톤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게 만든 모조 보석을 뜻한다고 하고요. 카우보이는 예, 말 그대로 서부 카우보이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스톤 카우보이를 직역하자면 이 가짜 보석으로 네, 화려하게 꾸민 카우보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 여기서 카우보이가 그 실제 목장 카우보이라기보다는 이 화려한 옷을 입고 무대에서는 이 컨트리 가수 연예인을 상징합니다. 왜냐면 이런 컨트리 가수들이 예, 모자 쓰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뭐 그러고 공연을 많이 하고 해서 예, 그러한

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렌 캠벌의 원곡자는 아니고요. 네, 1974년에 레리 와이스가 작곡해서 먼저 발표한 곡을 예, 글렌 캠벌이 75년에 예, 다시 불러가지고 예, 세계적인 히트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글렌 캠벌은 1936년에 태어나셨고 네, 한 10년 전인 2017년에 예, 세상을 뜨셨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컨트리 팝 가수이고 예, 또 뛰어난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1960년, 70년대의 컨트리 음악을 대표하고 이런 대중적인 팝을 또 결합을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분도 사실 이 아칸소라고요. 텍사스 바로 위에 옆에 네, 아칸소 옆에는 오클라호마가 있고 오클라호마 밑에 이제 텍사스가 있고 그런 한국으로 치면 굉장히 궁핍한 그런 시골로 많이 비유가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아칸소의 가난한 농가에서 12남매 중에 7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자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기타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그래서 가수가 되기 전에는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명한 세션 기타리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수가 돼서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아는 곡들을 불렀지만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유명한 예, 라인스톤 카우보이 예, 듣고 오셨습니다. 조금 이제 남자분의 또 음악을 들었으니까 여성 가수로 좀 바꿔서요. 돌리 파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돌리 파튼이 케니 로저스하고 같이 부른 곡이 있습니다. Islands in the Stream이거든요. 예, 그럼 케니 로저스는 누구냐? 네, 케니 로저스는 다음 곡을 또 듣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리 파튼과 케니 로저스의 Islands in the Stream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Islands in the Stream, 달리 파튼과 케니 로저스의 듀엣이었습니다. 달리 파튼은 1946년에 태어나신 예, 또 미국의 여성 컨트리계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예,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케니 로저스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니 로저스 1938년생이시고 2020년에 예,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분 역시 미국 컨트리 음악을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고요.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컨트리 팝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케니 로저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면 낮으면서도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하게 이제 부르는 그런 창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 내용도 사랑과 이별뿐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과 선택을 한 편의 짧은 이야기처럼 풀어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곡이 이제 갬블러 그리고 레이디 뭐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두 곡을 연달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케니 로저스는 1988년에 그 We Are the World 부를 때도 이 뒷부분에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그런 부분을 이 케니 로저스가 불렀던 그런 또 경험도 있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케니 로저스의 두 대표곡. 갬블러와 레이디를 이어서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1: On a warm summer's evening, on a train bound for nowhere, I met up with a gambler. We were both too tired to sleep, so we took turns of staring out the window at the darkness till boredom overtook us.

네,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케니 로저스의 레이디, 그리고 그 앞에는 역시 케니 로저스의 더 갬블러 듣고 오셨습니다. 레이디 같은 경우는 네, 1980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라이널 리치가 작곡을 했다고 하죠. 네, 굉장히 부드러운 러브 발라드로서 네, 케니 로저스의 팝적인 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케니 로저스 곡들은 그 달리 파튼과 함께한 Islands in the Stream 같은 경우는 이제 비지스가 작곡을 했거든요. 네, 이 레이디는 라이언 리치가 작곡을 했다고 하고요. 그 전에 들은 The Gambler는 1978년 발표 곡입니다. 이 글렌 캠벌의 대표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차에서 만난 아주 노련한 도박사가 젊은이에게 인생의 지혜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핵심은 단순한 도박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버티고 언제 포기하고 또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네,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곡 때문에 케니 로저스에게는 그 더 갬블러라는 이미지가 또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가위를 맞이해서 컨트리송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가족과 함께 네, 명절을 즐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뒤늦은 귀성길에 올랐거나 아니면 이른 귀경길에 오른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제방을 들으시는 경우에는 네, 이미 일주일이 지난 네, 한가위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이든 간에 네, 한가위의 본질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또 동네 분들, 친구, 네, 한가위를 맞이해서 네, 사랑 노래로 오늘 저희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 노래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앞부분에 네, 존 덴버의 노래를 많이 들었잖아요. 존 덴버와 플라시도 도밍고의 듀엣, 사랑은 아마도라는 뜻이죠. 네, Perhaps Love를 함께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올드 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제 47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오늘 하루 저녁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Perhaps Love 들으시면서 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부터 후텁지근했는데 어느새 하늘은 높아지고 바람 끝에는 서늘함이 느껴지네요. 저녁 무렵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해가 정말 많이 짧아졌다는 것도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 출근길에 얇은 겉옷 하나씩 챙겨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진희 씨는 워낙 그 추위를 많이 타서 네, 아니 벌써 하실지 모르겠지만 카디건이나 니트까지 꺼내놓고 네, 주워 입고 다닌답니다. 네. 이제 하루가 다르게 산과들도 노랗게 또 붉게 물들어갈 텐데요. 잘 말린 국화차 한 잔 마시면서 턴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흘러나오는 에디트 피아프의 고요비 듣고 싶은 초가을 밤입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Autumn Leaves, 고엽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이 초가을 밤에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네요. 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하트 도슨트, 저는 DJ 정진희입니다. 오늘 힐링하트 도슨트는 89번째 미술편 준비했고요. 지난 84화에 이어서 준비한 세계 명화 속 숨은 소름 돋는 이야기 세 번째 시리즈 편입니다. 네. 그닥 소름이 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명화라고 하면 아름다운 색과 또 우아한 도구를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 속에는 화가가 숨겨둔 사연이 있기도 하고 또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인생이 그림보다 더 드라마틱한 경우도 있고요.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서늘해지는 이야기가 숨어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작품 두 작품, 그림 두 점 준비했고요. 첫 번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인 필리포 리피의 성모자와 두 천사,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인의 거장 프란시스코 고야의 땡땡땡땡땡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목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유추해보셔도 됩니다. 자, 하나는 성스러운 그림 속에 비밀이 숨어있고 하나는 제목부터 좀 오싹한데 이건 제가 비밀로 지금 붙여뒀으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먼저 아름답지만 결코 조용하지 않았던 한 수도사 화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89화 미술편 세계 명화 속 숨은 수름 돋는 서사 3편 네, 세 번째 시리즈 함께 하실 거고요. 이 방송은 격주 금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진행됩니다. 방송을 쉬는 그 한 주에는 재방송이 나가게 돼요. 재방송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부 들어갈게요. 자, 이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걸려있는 성모자와 두 천사라는 바로 그 작품입니다. 예, 필리포 리피의 작품이고요. 1465년경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엇갈려서 1460년대 중반쯤으로 보는 게 맞다. 일반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창가에 앉은 성모 마리아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이제 그림을 제가 묘사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작품, 그렇죠? 미술작품 해설할 때, 도슨트 할 때 초록창에 작가와 그리고 그 작품 이름을 검색해서 그림을 보시면서 제 그 도슨트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지금 또닥또닥 검색해서 필리포 리피 그리고 성모자의 두 천사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림과 함께 들으시면 더 좋고 뭐 그냥 상상하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묘사를 할게요. 하다 말았어요 아까. 창가에 앉은 성모 마리아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있고요. 그 앞에서 두 천사가 아기 예수를 받쳐들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 날개는 달려있는데 얼굴은 영락없는 천사라기보다는 개구장이 소년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쪽에 그 화면 전면에 나와있는 등장한 이 천사는 그림 밖, 그러니까 이 관람객을 응시하면서 뭔가 씩 하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 성모의 후광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얼마나 가늘고 투명하게 그렸는지 그 성모의 그죠? 이 뒤에 등장하는 나타나는 그 풍경이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네요. 머리에는 진주 장식과 얇은 베일을 썼는데 당시 피렌체 귀부인의 차림 그대로입니다. 성스러운 존재를 하늘 위의 존재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우리 이웃의 부잣집 귀부인 같은 귀부인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오늘 소름 돋는 서사편에 오른 건 소름 안 돋으실지도 몰라요. 이 그림 자체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의 인생이 그림보다 훨씬 더 파란만장했고 또 이 평화로운 얼굴들의 모델이 누구였는지 알고 나면 이제 그림이 좀 살짝 다르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화가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이름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필라포 리피라는 화가이고요. 좀 생소하죠. 우리 듣기에는 흔히 프라 필리포 리피라고 앞에 프라가 붙습니다. 이 프라는 뭐 형제, 사제, 신부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부 또는 사제 필리포 리피라는 뜻이죠. 자, 리피는 화가이기 전에 그러니까 신부, 수도사, 네, 그렇죠? 사제였다는 걸 캐치하실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이 리피의 신분이. 리피는 1406년경 피렌체의 푸죽간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우리 그 정말 위대한 그 성인의 반열 또 유명하신 분들 보면 항상 그 처음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생애 부분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그렇죠?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 이런 부분이 늘 따라다니는데 대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코스를 밟았어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린 나이에 피렌체의 까르미네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가르멜베 수도사가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는 그림을 접하게 되는데 특히 당시 피렌체 미술의 혁신을 이끌던 마사초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회화에 대한 재능을 키워갑니다. 그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예술적 재능이 있었고
동시에 상당히 자유분방한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메피의 후원자 가운데는 피렌체의 막강한 그 실력자였던 코시모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술가들을 후원 많이 했다는 그 메디치 가문. 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으면서 메피는 피렌체에서 중요한 화가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프라토에서 일어납니다. 1350년대 중반에 리피는 프라토에서 산타 마르게리타 스튜어왕과 관련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크레치아 부티. 수도원에 들어와 있던 젊은 여성이었고 수녀였어요. 와, 이 만남인데 신부와 사제와 수녀의 만남인 거예요. 벌써 심상치 않죠? 리피는 루크레치아의 그 아름다움에 미모에 강하게 이끌렸고 첫눈에 반했던 거예요. 수도원 측에 부탁해서 그녀를 성모 마리아의 모델로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이야기는 르네상스 시대 사랑 이야기 가운데서도 유난히 극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죠. 당시 기록과 훗날 조르즈 바사리가 쓴 미술과 열전이라는 그 책에는 리피가 루크레치아를 수도원 밖으로 몰래 데리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특히 1456년 5월 1일 프라토에서 성모의 그 성스러운 허리 띠를 공개하는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루크레치아가 수도원 밖으로 나갔고 그녀가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띠로리하고 미래를 즐기고 다녔던 거겠죠. 그 오지 않은 동안 수도원으로 들어오지 않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는 후대의 바사리 기록과 이후의 연구를 통해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다 사실이다, 팩트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약간 그 뭐죠? 카더라 정도에서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머도 있을 테고, 그렇죠? 뭐 전해지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두 사람이 로맨틱한 금기의 관계였던 건 팩트다. 이겁니다. 자, 1461년에 한 고발 문서에는 필리포 리피가 수도원의 수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리피와 루크레치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렇죠? 자녀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전설이, 이런 스토리가, 사랑 이야기가 있었다더라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실제 역사적 흔적이 상당히 남아있는 사건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재밌다기보다 흥미로운 건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1457년경 위에 그 잠깐 소문에서 떠돌았던 그 아들이, 문제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필리피노 리피인데 비슷하죠? 아빠 이름하고 필리피노 리피인데 아버지 필리포 리피의 성을 이어받았고 훗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피렌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로 또 성장합니다. 유전자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수도원의 스캔들로 끝나지 않았던 거죠. 한 화가와 또 한 수녀, 그죠 여성, 그러니까 신부와 수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훗날 또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르네상스 미술의 계보를 이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떠오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모 마리아의 얼굴은 정말 루크레치아 부티의 얼굴일까요? 이 그림에 등장하는 성모의 얼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심지어 미술사 책이나 뭐 미술사학자들 또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도 이렇게 훑어보면 필리포 리피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루크레치아를 성모 마리아로 그렸다라는 이야기를 또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정작 우피치 미술관은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여자가 루크레치아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만 사실 미술사에서는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와 확인됐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우피치 미술관은 리피와 루크레치아의 러브스토리를 소개하면서도 또 이 특정 작품에 등장한 성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오늘 89번째 미술편 세계 명화 속 숨은 소름 돋는 서사 세 번째 시리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들어갈게요. 2부에서는 제가 앞서 브릿지멘트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프란시스코 고야의 생애와 그 작품에 얽힌 소름 돋는 서사입니다. 소름 안 돋아도 이해해 주세요. 자, 프란시스코 고야의 그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작품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어떤 그림인지 감이 오시지 않나요? 자식을 잡아먹는다. 와, 무지막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소름 돋는 이유는 내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그림이 걸려있던 곳이 미술관도 또 성당도

방전도 아니었는데 바로 화가가 직접 살던 집의 그 식당 벽입니다. 식당으로 쓰던 방의 벽에 바로 이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벽화였던 거죠. 왜 하필 사람들이 밥 먹는 곳에 그쵸?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이 그림을 그릴 무렵의 고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자, 프란시스코 데 고야는 1746년 스페인 북동부 아라곤 지방의 작은 마을인 푸엔테 토도스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도금 기술자였고 고야는 14살쯤 그 사라고사의 화가 밑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후 마드리드로 올라가 화가 바예우의 공방에서 일하고 이탈리아 여행도 다녀오죠. 1773년에는 그 바예우의 여동생인 호세파라는 여인과 또 결혼을 합니다. 고야의 출세는 정말 초고속으로 빨랐는데요. 1775년부터 17년 가까이 왕실 테피스트리 공장에 들어갈 밑그림을 60점 넘게 그렸고요. 그 내용은 축제나 소풍, 또 놀이 같은 굉장히 밝고 경쾌한 장면들을 이제 밑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86년에 왕실의 화가가 되고 1789년에는 카를로스 4세의 궁정화가 그리고 1799년에는 수석 궁정화가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굉장히 빠르게 섭렵한 거죠. 당시 스페인에서 가장 성공한 화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왕실 가족을 그린 대자 카를로스 4세의 가족도 1800년에 그렸는데 그 사이 1792년에 46살의 고야에게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카디스에서 갑자기 심하게 이제 알아누웠는데 병이 나서 어지럼증, 구토, 창냉 같은 이 증세의 시력까지 흐려지고 또 회복했을 때는 완전히 청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변명은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은데 뭐 납중독설, 매독설, 또 뇌혈관 질환설까지 네, 썰만 여럿인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때부터 고야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소리로부터 단절되자 그는 자기 안에 그 상상력과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이제 그림에 투영하기 시작한 거죠. 1799년에 펴낸 판화집 카프리초스가 대표적인데요. 마녀와 유령, 괴물이 우글거리는 80점의 판화인데 그중 유명한 한 점의 제목이 이성이 잠든 괴물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성이 잠든 괴물을 낳는다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한편 고야가 살던 시대의 스페인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1808년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을 침공하면서 6년에 걸친 전쟁이 벌어졌고 고야는 그 참상을 판화집인 전쟁의 참화에 담았지만 너무 참혹해서 그 생전에는 출판되지 못했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고 왕위에 돌아온 페르난도 7세는 이 자유주의를 억누르는 정치를 펼쳤고 고야가 그린 나체의 마하는 나체의 마하라는 작품은 1815년 종교재판소에 불려가는 빌미가 또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1812년에는 아내 호세파가 세상을 떠나죠. 나라는 전쟁과 탄압으로 찢겨 있고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귀는 들리지 않고 나이 70을 넘긴 고야가 마드리드를 떠나 시골집으로 들어간 게 바로 요 시기입니다. 1819년 2월 고야는 마드리드 서쪽 만사나레스 강가에 있는 한 저택을 사들입니다. 이름이 키타 델 소르도. 우리말로는 귀머거리의 집이란 뜻인데 이 청각을 잃은 고야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소름 돋는 게 사실은 고야가 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고야가 이사 오기 직전에 이 집에 살던 주인이 바로 청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귀머거리 집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근데 또 그 집을 떠난 사람이, 그렇죠? 하필 또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하필 또 귀가 들리지 않는 고야였던 겁니다. 우연치곤 참으로 묘하죠. 그리고 이 무렵부터 고야는 집 벽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벽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캔버스가 아니라 벽에 유화물감으로 그립니다. 1819년에서 1823년 사이에 그려진 그림이 모두 14점인데 이 연작을 우리는 흔히 오늘날 검은 그림이라고 부릅니다. 아켈라레, 그리고 산 이스드로 술레, 두 노인, 개,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자식을 잡아먹는 사트루누스, 이 그림 등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검은 그림 14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그림들은 이전의 고야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노인, 마녀, 악마, 폭력, 죽음, 광기, 공포,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욕망까지 프라도 미술관도 이 작품들의 해석은 여전히 수수께끼처럼 남아있다고 설명합니다. 왜 검은 그림이라고 부를까요? 이 작품들을 처음부터 고야가 검은 그림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고 요즘, 그쵸? 후대의 호사가들이,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하네요. 어두운 색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안에 등장하는 주제 자체가 아주 어둡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색깔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림 속 세계 자체가 굉장히 캄캄합니다. 혼란스러워요. 어두워요. 예를 들어 산 이스드로 술례를 보면 전통적인 종교 축제의 술례 장면이라면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떤 즐거움이나 경건함, 홀리함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림에 등장한 사람들은 어딘가 굉장히 불편하고 이상합니다. 입을 벌리고 노래하는 것인지 비명을 지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묘한 얼굴, 또 술에 취한 것 같은 사람, 무언가에 홀린 것 같은 사람. 군중은 있는데 따뜻함이 전혀 없어요. 그림에서 느껴지는 그 정서가. 또 아켈라레에서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악마와 마녀를 둘러싼 아주 기괴한 의식을 벌입니다. 마치 사탄을 숭배하는 것 같은. 그리고 개의 머리. 현재 요즘 제목으로는 반쯤 묻힌 개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 이 작품을 보면 아래쪽에 아주 작은 개 한 마리가 끝없는 공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림에는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가 이 그림을 바라볼 때, 작품을 바라볼 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을 받아요. 고야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고야는 왜 자신의 집 벽에 이런 어두운 그림을 그렸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검은 그림은 고야가 남긴 일기장도 아니고 또 작품마다 어떤 캡션을 붙여서 설명을 적어놓은 것도 전혀 없었죠. 따라서 이 그림은 그 고야의 우울증을 표현한 것이다. 또는 전쟁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고야가 그린 그림이다. 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린 것이다. 라는 어떤 이유로, 하나의 이유로 확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당시 내면 세계에 있어서. 실제로 프라다 미술관 역시 이 검은 그림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야가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서 아주 자유롭게 그린 그림들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교회에 납품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귀족에게 주문받아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린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시할 목적도 없었고 제목조차 붙이지 않았는데 그림들에 대한 설명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도 캡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제목의 대부분은 고야 사후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검은 그림이라고 이제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고야의 친구인 브루가다가 1820년대 말에 작성한 그 목록이 가장 이른 기록 가운데 하나인데 심지어 원래 이 벽에는 밝은 전원 풍경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야가 이사를 오면서 어두운 그림을 더 그렸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벽화들은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로 50년 가까이 그 집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1873년 프랑스의 은행가였던 에밀 데를랑제 남작이 이 집을 사들인 후에 벽화를 떼내어서 캔버스로 옮기게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옮기기 전에 사진가 장로랑이 이 벽화를 촬영해 두었지만 벽에서 떼어서 캔버스로 옮기는 과정에서 물감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림은 고야가 벽에 원래 그렸던 처음 그림과는 조금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작이 그 그림을 스페인에 기증했고 1889년부터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스페인의 자유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페르난도 7세의 절대왕정이 들어서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야는 손자 마리아노에게 자택을 넘긴 뒤 1824년 프랑스 모르도로 망명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다가 1828년 4월 16일 뇌졸중으로 42살의 나이로 세상과 작별합니다.

네, 노스바운드 블루스의 어텀 윈드 그리고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3부 들어갈게요.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자, 이 그림 한번 볼 텐데 지금부터 묘사가 조금 세게 나옵니다. 혹시 야식 드시고 계신 분들이나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분들은 청취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라고 미리 부탁 말씀드릴게요. 자, 캔버스 크기는 세로 140cm, 43cm, 그리고 가로 81cm쯤 되는 그림인데 사람 키에는 조금 못 미치는 크기라서 생각보다는 좀 아담한 편이에요. 그쵸? 네, 그림에서 느껴지는 어떤 유약감, 압도적인 그 느낌에 비해서는 사실 실제 그림은 조금 작다. 이런 느낌? 화면은 온통 검은 어둠 뿐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벌거벗은 거인이 웅크리고 있는데 산발한 흰 머리카락, 또 튀어나올 듯 크게 뜬 두 눈, 잔뜩 벌린 입, 그리고 그 소나기에 사람 머리와 한쪽 팔이 이미 없어진 시신이 붙잡혀 있고 피가 흘러내립니다. 어우, 오싹 무시무시하네요. 자, 이 눈을 분노나 쾌감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보는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이 그 식당 벽에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네, 밥이 넘어갔을까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와, 오싹하고 섬뜩하고 또 기괴스럽기 짝이 없는 이 작품은 위에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듯이 프란시스코 고야의 사투르누스, 정확히 말하면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입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이 바탕이 된 신화를 먼저 짚어봐야겠죠, 그럼?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티탄신, 크로노스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사투르누스라고 부르던 신인데요. 이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왕이 된 신이었는데 어느 날 너도 내 아버지처럼 네 자식을 왕자에 네 자식에게 왕자를 빼앗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나 듣게 됩니다. 왕자를 자식에게 빼앗길까 겁이 난 크로노스는 아내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갓난아기를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이렇게 다섯 명의 아이가 차례대로 이 아버지의 목구멍을 넘어간 거예요. 삼켜진 거예요. 자, 여섯째를 임신한 레아는 아내는 야, 이대로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자식 얼굴 한번 못 보고 내가 생을 마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 크로노스 몰래 크레타 섬으로 가서 아이를 몰래 낳았는데 그 아이가 훗날 신들의 신인 바로 제우스가 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에게는 아기 대신 강포에 싼 돌멩이를 건넸는데 크로노스는 그걸 아기인 줄 알고 또 그대로 삼켜버리죠. 그 돌멩이를. 자, 이후 성인이 된 제우스는 아버지가 삼켰던 그 형제 자매들 다섯 명 있죠. 그 다섯 명을 모두 토해내게 하고 그들과 함께 아버지와 이 티탄 신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왕좌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로노스는 그 예언대로 자식에게 밀려난 거죠, 왕좌에서. 흥미로운 건 로마의 사투르스가 농사의 신이었다는 점인데 로마 사람들은 해마다 12월에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를 열어서 신을 기렸고 이 축제가 지금의 그 크리스마스 문화에 영향을 줬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전신이었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풍요 축제의 신이 자식을 삼키는 신이기도 했다는 점이 참 네, 아이러니한데 고야 이전에도 이 신화를 모티브로 한 화가가 있었는데 마로크의 거장인 루벤스입니다. 루벤스. 루벤스가 1636년쯤에 그린 이 사투르누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스페인 왕실의 사냥 별장의 걸기 위에 그린 이 그림은 지금도 같은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이 돼 있다고 해요. 루벤스의 사투르누스와 고야의 사투르누스가 함께 있는 거죠. 한 미술관에. 루벤스의 사투르누스는 낫을 들고 있고 손에 조그만 아기를 쥐고 있는 이 고야의 사투르누스에 비해서 구도도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고
또 신화 속 한 장면처럼 굉장히 좀 정돈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고야의 그림에서 사투르누스는 신이라기보다는 며칠 굶은 하이에나 같기도 하고 네, 광인 그렇죠? 크레이지 피플 같은 느낌이라서 또 체구도 갓난아기라기보다는 성인 체구죠. 굉장히 공포스럽고 오싹스럽고 잔혹스럽고 섬뜩한 수위도 그렇고 같은 소재의 신화를 그렸는데도 전혀 다른 그 이질감이 드는 그래서 오히려 더 비교 감상하는 맛이 있지 않나 싶네요. 두 작품을. 고야가 마드리드에서 오래 활동했으니 어쩌면 아마도 그 루메스의 이 그림을 고야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고야는 이 그림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이 잔혹한 그림을 통해서. 답부터 말씀드리면 며느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고야가 이 그림에 대해 남긴 말이 이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해석이 이제 난무하고 여러 관례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호사가들에 의해서 또 미술사학자들에서 언급되는 그 몇 가지 이유만 좀 언급을 하자면 첫 번째는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인간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프라도 미술관도 이 그림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려다 또 제 피출까지 삼켜버리는 그 권력자의 공포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두 번째 시각은 정치적 알레고리입니다. 고야가 겪은 시대를 한번 떠올려보면 전쟁, 혁명, 그리고 왕정복고 뒤에 탄압 즉 이렇게 스페인이라는 조국이 자기 자식들을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국민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뜻으로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들어간 거죠 해석이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과 죽음이라는 해석입니다 고야는 이 무렵 그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일흔을 넘긴 노인이었어요 인간이 모든 걸 삼킨다는 사투르누스가 고야가 마주한 그 죽음과 늙음이라는 그 주제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해석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개인사입니다. 개인사. 고야는 아내 호세페와의 사이에서 여러 아이를 낳았지만 대부분 어려서 이제 자식을 잃었고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자식은 아들 하비에르 하나뿐이었다고 하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상처가 이 그림에 그대로 묻어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풀치님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뭐 이런 그림 작품, 특히 화가가 정의를 내려놓지 않은 이런 작품류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수학공식처럼 그렇죠? 바라보는 관람객의 시선,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정답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다각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고야 사후에 있었던 이 미스터리한 일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무리할게요. 이 고야가 보르도에 묻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 보르도에. 그런데 19세기 말 그 스페인 정부가 고야의 유해를 고국으로 이렇게 모셔오려고 이제 보르도의 무덤을 열었다고 합니다. 열었는데 시신에 머리가 없었다고요. 머리가. 그러니까 두개골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죠. 당시 스페인 영사가 이 사실을 마드리드에 알렸는데 머리가 있든 없든 그냥 데리고 와. 뭐 이런 전보가 왔다고 해요. 두개골의 행방을 두고 당시 유행하던 그 골상학 때문에 누군가는 훔쳐갔다는 썰도 있고 또 어느 화가가 그린 두개골 그림에 고야의 두개골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나 뭐라나. 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후일담 또 썰들이 많이 난무합니다. 어쨌든 고야의 유해는 1919년 마드리드의 산 안토니오 데라 폴로리다 성당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야가 1798년에 직접 천장 벽화를 그렸던 바로 그 성당이기도 합니다. 머리 없는 시신을 그린 화가가 정말 머리 없이 누워있게 됐다니. 묘한 인연입니다.

세계 명화 속 숨은 소름 돋는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쩌면 명화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매력은 그 그림 안에 정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저 화가는 왜 이런 장면을, 이런 끔찍한 장면을 그렸을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모의 얼굴 뒤에 숨어있던 수도사 화가의 가족이야기, 그리고 화가가 자기 집 식당 벽에 남긴 섬뜩한 신화이야기까지 잘 알려진 그림도 또 그 뒤 사연을 알고 나면 조금 다르게 보인다는 걸 느끼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는데 우리 풀치님들 감기 그리고 특히 독감 조심하시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준비했던 엔딩곡도 보내지 못하고 들려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급히 급 마무리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네요. 자, 지금까지 친절한 진씨의 힐링하트 도슨트, 진행의 DJ 정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화요일 오전 9시 라디오를 켰으면 운동화 끈 한번 묶어주시고 커피를 드시는 분은 커피 챙겨주시고요. 운전 중이신 분은 93.5MHz를 맞춰주시고요. 그냥 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봉이가 멀리 안 갈 거예요. 우리 동네에 한 바퀴 돌아볼 겁니다. 어디 가냐고요? 지금 이 방송 나가고 있는 바로 그 동네 전주 우화동입니다. 이름부터 상당히 우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부터 설명은 다 안 해드릴 거예요. 마을 여행 가는데 출발하기도 전부터 지치면 안 돼요. 첫 번째 여기고 두 번째 여기고 세 번째는 거기예요. 다 말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출발하겠습니다. 걷다가 이름 하나 주워 보이고 사거리 하나 만나보고 철길 한번 건너보고 오래된 마을에 슬쩍 들여다 갔다가 책도 한 권 보고요. 마지막에는 지금 제 목소리가 나가고 있는 곳까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귀 하나, 조금의 호기심